0: 7월 4일 7월의 첫 주말이죠. 첫 곡으로 푸른 하늘 우리 모두 여기에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쇼 김용은 은빛소녀입니다. 7월과 8월의 달력 그림을 보면요, 대부분 푸른색이죠. 시원하게 펼쳐진 푸른 바다, 그 그림을 보면 아, 여름의 한가운데 들어섰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각자의 상상에 맡기는 추상화가 있다면요, 사실보다 더 사실적인 그림도 있습니다. 이건 그림이 아니야, 이거 사진 아니야 할 만큼 극사실주의로 그려낸 그림들인데요. 햇살이 찰랑거리는 푸른 바다를 지금 바로 바다 앞에서 보고 있는 듯한 사진 같은 풍경을 화폭에 담아온 앨리스 달턴 브라운의 그림들. 여름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화가입니다. 마침 지금 바다의 도시 부산에서 9월까지 회고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혹시 부산에 가실 일 있으시면, 그 근처에 가실 일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마음이 바다로 향하는 7월의 첫 주말, 여름 안에서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보내주세요. 100원의 이름은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은요 샵 1053으로 들어오셔서 성함과 주소까지 보내주시면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선물로 배송해 드립니다.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 오늘까지 보내주세요. 플루티스트 장선우, 오보이스트 조경은 등 정상급 연주자들로 구성된 소누리테 목관 5중주의 16회 정기 연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언제냐고요? 7월 11일 토요일, 다음 주죠. 낮 2시입니다. 장소는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 샵 1053 들어오셔서 글머리 공연하시고 성함 꼭 남겨주세요. 당첨자 5분에게 1인 2매씩 선물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 테마가 있는 음악들로 편안한 주말의 힐링 음악여행 떠나는 시간. 광고 듣고 주말 아침 음악에 스며들다 함께 할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0: 스트레스 쏟아지던 일상에서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고 싶은 7월의 우리 마음. 성냥갑 같은 아파트를 떠나 숲과 바다가 있는 섬마을로 가고 싶은 마음. 어디선가 들려오는 파도소리와 새들의 모닝콜로 통나무집에서 눈을 뜨고 싶은 마음. 7월의 여름 안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스며들기를 바라면서 음악에 스며들다. 알면 알수록 더 잘 들리고 더 깊이 빠져드는 시간. 매주 토요일 멋진 음악들을 모아서 들려드리는 주말 아침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요, 1980년대를 빛냈던 원 히트 원더. 단 한 곡의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지만요, 아쉽게도 그 곡을 넘어서는 다음 대표작을 남기지 못한 가수들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가수의 이름은 조금 희미해졌을지 몰라도요, 그 노래가 나오면 누구나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래입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순간, 한국으로 한 시대의 추억을 장식했던 주인공들. 오늘은 그들의 대표곡을 따라가면서요, 80년대의 낭만과 청춘의 기억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곡은요, 1980년대 한국 가요계의 원 히트 원더라고 하면요, 바로 이분이 떠오릅니다. 원준이의 사랑은 유리 같은 것. 1988년 발표된 이 노래는 사랑의 연약함과 아픔을 유리에 빗대서 표현한 발라드입니다. 맑고 청아한 음색, 그리고 애절한 멜로디가 큰 사랑을 받으며 원준이를 단숨에 스타로 만들었죠. 하지만 이후 이 노래를 뛰어넘는 히트곡은 나오지 않았고요. 결국 원준이는 이 노래 한 곡으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네요. 사랑은 유리 같은 것.

원준이 사랑은 유리 같은 것. 오늘은 단 한 곡으로 1980년대를 빛냈던 원히트 원더 히트곡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980년대 후반 발표되었죠. 사랑받은 원히트 원더의 노래인데요. 먼저 K본부 인기쇼 프로그램 젊음의 행진의 전문 댄스팀 짝꿍 출신의 가수 정유경의 꿈. 1989년에 발표된 이 노래는요, 몽환적인 분위기와 서정적인 멜로디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정유경의 맑고 깨끗한 음색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에 눈에 띄는 히트곡이 없었답니다. 그렇지만 이 노래는요, 지금도 1980년대 감성을 대표하는 명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요, 아역배우 출신 가수 겸 탤런트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 이 노래는 당시 신의 작곡가였던 윤상이 작사와 작곡을 맡아서 화제가 됐죠. 세련된 멜로디와 아련한 감성이 어우러져 당대는 물론 아직까지도 많은 가요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승기의 리메이크 버전이 인기를 얻으면서 원곡 역시 다시 주목을 받았죠. 그러면요, 1980년대 특유의 순수하고 아련한 감성이 고스란히 담긴 두 곡 함께 하시죠.

정유경 꿈 황치훈 추억 속의 그대. 이번에는요 해외 원히트 원더들의 노래 만나볼게요. 먼저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존 웨이트의 Missing You. 1984년에 발표된 이 노래는 빌보드 핫100 차트 정상에 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했는데요. 헤어진 연인을 잊었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잊지 못하고 있는 마음을 담은 가사. 이 가사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요, 이 곡 역시 이후에 존 웨이트는 더 이상의 대중적인 성공을 이어가지 못했고요. 결국 Missing You는 그를 대표하는 단 하나의 히트곡으로 남게 됐네요. 이어서 전해드릴 노래는요, 영국의 락밴드 커팅그루의 I Just Died In Your Arms. 1987년에 발표되었죠.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 1위에 오르면서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강렬한 기타 리프와 감성적인 멜로디, 그리고 인상적인 후렴구 덕분에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 역시 안타깝게도 커팅그루는 이 곡의 성공을 넘어서는 히트곡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두 곡 함께 감상하시죠.

존 웨이트, Missing You, Cutting Crew, I Just Died in Your Arms. 지금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께서는요, CPBC 라디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참 좋은 오늘 주말에 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주말 힐링 음악여행,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요, 단 한 곡으로 1980년대를 빛냈던 원 히트 원더 히트곡 스페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문자 사연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세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이번에는요. 비를 소재로 한 가요계 원 히트 원더 두 곡. 먼저 혼성 듀오 햇빛촌의 유리창엔 비. 1989년 발표된 이 노래는요. 포크 특유의 담백한 감성과 비 오는 날의 쓸쓸한 정서를 담아내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요. 6인조 포크 락 그룹 바람꽃의 비와 외로움. 역시 1989년에 발표된 이 노래는 서정적인 멜로디, 애잔한 가사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유리창엔 빛과 함께 비 오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비를 소재로 한 원 히트 원더 두 곡 함께 하시죠.

햇빛촌 요리창엔 비, 바람꽃 비와 외로움. 이번에는 미국의 배우 겸 가수로 1980년대를 풍미했던 잭 와그너의 가수 데뷔곡 All I Need. 1984년에 발표된 이 노래는요, 부드러운 멜로디와 로맨틱한 가사, 그리고 와그너의 감미로운 보컬이 어우러지면서 큰 인기를 모았죠. 사실 이 노래 진짜 매력은요,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진심에 있습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 설렘과 조심스러움을 담백하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상대를 향한 확신과 망설임이 동시에 담긴 가사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감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잭 와그너의 All I Need.

잭 와그너 All I Need. 주말 아침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 단 한 곡으로 오랜 세월 사랑받은 원히트 원더들의 노래와 함께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화려한 커리어보다 단 한 곡으로 누군가의 인생에 오래 남는다는 것. 물론 너무너무 아쉽지만요. 그래도 불구하고 참 대단한 일 아닐까요? 단 한 곡으로 짧지만 강렬했던 누군가에게는 첫사랑의 기억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청춘의 한 페이지로 남아있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우리 삶도 꼭 화려하고 거대한 무언가로 채워지지 않아도 단 한순간, 단 한마디, 단 한 번의 진심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이 노래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끝곡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 끝곡은 배우 김희애의 나를 잊지 말아요. 이 노래는 당시 KBS 라디오 DJ들이 참여한 기념 음반을 위해서 녹음했는데요. 예상 밖의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김희애가 가수구나 라고 우리에게 기억시켜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는 흥미로운 뒷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작곡가이자 가수였던 전영록이 원래 방송인 임성훈에게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곡을 먼저 들어본 김예애가 무척 마음에 들어하면서 내가 부르고 싶어요 하면서 자신에게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노래 주인이 바뀐 겁니다. 만약에 임성훈 씨가 불렀다면 어떤 노래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시면 그래도 이 노래는 김희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단 한 곡으로 오랜 세월 사랑받은 원히트 원더들의 노래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어요? 주말 아침 음악에 스며들다 여러분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은요. 내일 아침 9시 은빛소녀의 마음술래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빛소녀의 마음술래에서 저는 9시 기다릴게요. 끝곡 김희애 나를 잊지 말아요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3: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4: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3: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4: 네? 어쩔 수 없다고요?
3: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4: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5: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2: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사람에겐 참 다양한 감정이 있죠. 기쁨과 슬픔, 분노와 즐거움, 흔히 희로애락 네 가지로 표현하지만 우리 마음을 설명하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불안, 당황, 설렘, 감격, 따분함의 절망까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감정만 10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감정들은 서로 합쳐지기도 하고 상황과 때에 맞게 등장해서 우리와 함께 성장하죠. 그래서 가끔은 오롯이 내 감정만 느껴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느긋함이 느껴지는 오늘이 그런 날이면 참 좋겠습니다. 자, 7880 쓰시는 분이 이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장일범 유클쌤 안녕하세요. 71번째 생일을 맞아 남편 토마스 씨랑 43년을 살고 있는데 한 번도 기억을 못하네요. 이렇게. 아니, 43년 동안 생신을 이제 한 번도 이제 안 챙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시는 거죠. 야, 이 무심한 남편 대신 루치아노 파바로티 네순도르만 들려주시면 행복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 그래도 뭐 정말 그 유머가 넘치시는 유머리스트가 아닌가. 이렇게 두 분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자코모 푸치니의 투란도트 가운데 네순도르마 아무도 잠들지 마라. 자,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수빈 메타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또 존 알디스 콰이어가 함께합니다.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자코모 푸치니의 마지막 오페라 투란도트 가운데서 네순 도르마,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리고 주빈 메타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더 존 알디스 콰이어가 함께 불러줬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뮌헨 그 오페라 페스티벌에서는 우리나라 이용훈 씨가 이제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불렀던 그 깔라프 왕자 역을 또 불렀고, 또 백석종 씨가 뭐 로얄 오페라나 메트 오페라에서 또 이 깔라프로 활약을 하고 있죠. 깔라프의 한국인 전성시대 펼쳐지고 있지 않나 뭐 이런 또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 그 지금 71번째 생일을 맞으신 부인께서 요 남편 토마스 씨랑 43년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생일을 기억 못 하신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꼭 기억해 주셔가지고 토마스 씨가 이 개과천선 하셔서 생일을 잘 또 챙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뭐 가정 평화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한번 이 토요일에 저도 이 토마스 씨께 추천드립니다. 기억해 주실 것을, 생신을. 자, 토요일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퍼레이드로 들려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오늘도 신청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이렇게 야 내가 신청한 음악이 또 이렇게 감동적으로 나온구나 이런 즐거움을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처음이지만 용기 내

해서 신청곡 보내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러시면서 루트비 판 베토벤의 소나타 G장조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 G장조 소나타가 피아노 소나타도 있고 바이올린 소나타도 있는데 오늘은 피아노 쪽에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를 선택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8766 쓰시는 분의 신청곡 루트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0번 G장조 작품 14의 2 그중에 1악장 알레그로 빈의 터줏대감 피아니스트 루돌프 부크핀더의 연주입니다.

루트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0번, G장조 작품 14의 2, 1악장 알레그로, 피아노의 루돌프 부흐빈더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또 원하시면 바이올린 소나타 G장조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퍼셀의 여왕의 탄식을 르꽁 소울의 연주로 부탁드립니다. 공연 꼭 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여유가 안 되어서 신청곡으로 남깁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르꽁 소울의 여왕의 탄식은 음원이 발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주의 프로그램 중에서 다른 곡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9925 쓰시는 분의 신청곡 헨리 퍼셀. 영국 사람들이 정말 영국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헨리 퍼셀의 10 소나타스, 10개의 사성부 소나타 가운데서 소나타 G단조 르꽁 소울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헨리 퍼셀의 10 소나타스 in 4 parts, 10개의 사성부 소나타 가운데서 소나타 G단조 들으셨습니다. 르콩소울 얼마 전에 예술연당에서 내한 공연했던 이 고음악 팀의 연주를 감상하셨는데요. 바이올리니스트 테오팀 랑로아 드 스와르트 그리고 또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 소피 드 바르도네스 그리고 합시코드 저스틴 테일러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1범님 호두까기 인형 하이라이트 부분 신청해 보아요. 귀동 세례자 요한 이렇게 올려주셔서 그리고 5541 쓰시는 분도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꽃의 왈츠 듣고 싶어요. 이 꽃의 왈츠가 정말 그 차이콥스키의 모든 왈츠 중에 뭐 장원을 이루는 그런 곡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호두까기 인형에서도 최고의 하이라이트죠. 자, 이 곡 함께 듣겠습니다. 피오토르 차이콥스키의 The Nutcracker 작품 71 그 중에서 디베르티스망 장면, 초콜릿 스페니쉬 댄스, 커피 아라비안 댄스, 티 차이니스 댄스, 트랩박 러시안 댄스 이렇게 감상을 하시고요. 사이먼 레트리지안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시 넛크래커 이 쉘꾼칙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서 이 Wilds of the Flowers 꽃 꽃의 왈츠 이거 이제 투 피아노 버전으로 이제 어레인지를 했거든요. 피아노의 마르타 아르헤리치 그리고 니콜라스 에코노무의 피아노로 듣겠습니다.

뾰트르 치코프스키의 곡 귀동 세례자 요한과 5541 쓰시는 분이 호두까기 인형 마침 하이라이트 또 꽃의 왈츠 듣고 싶다고 하셔서 들어봤습니다. 뾰트르 치코프스키의 The Nutcracker, 러시아어로는 쉘꾼칙, 우리말로는 호두까기 인형, 이 작품 70일 그 중에 세 번째 곡 Wilds of the Flowers, 꽃의 왈츠 투 피아노 버전이었고요. 마르타 아르헤리치 그리고 니콜라스 에코노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호두까기 인형에 나오는 디베르티스망 장면 초콜릿, 스페니쉬 댄스, 커피, 아라비안 댄스, 아라비카라고 하죠. 자, 티, 차이니스 댄스, 트레팍, 러시안 댄스. 정말 이 각국의 특징을 이렇게 잘 또 표현할 수가 있나 이럴 정도로 치코프스키가 역시 그 어떤 교양과 상식이 빼어난 것이 아니냐. 이 음악만 들어도 그렇게 느껴지죠. 자, 사이먼 레트리지 위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유클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지치고 힘든 모든 이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브라질풍의 바흐 5번 신청합니다. 이렇게 3044 쓰시는 분 신청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빌라 로보스의 바히아나 브라질레이라, 브라질풍의 바흐 5번 그 중에서 첫 번째 곡 아리아 깐틸레나, 아리아를 이렇게 깐틸레나는 아주 그 다 이렇게 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쫙 잘 음악적인 이 어떤 궤도를 할까요? 그것을 굉장히 잘 지켜서 노래하는 걸 깐틸레나라고 하죠. 자, 소프라노 나딘 시에라 그리고 지휘는 로버트 스파노가 지휘했고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토 빌라로보스, 이 브라질 작곡가죠.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작곡가. 브라질하고 일본하고 32강에서 또 결전을 펼쳐가지고 브라질 2대1로 와, 마지막에 극장골. 오, 정말 재미있는 경기였습니다. 일본의 대단히 그 축구가 이제 위상이 높아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경기이기도 했고요. 자, 3044 쓰시는 분의 신청곡으로 바키아나 브라질레이라, 브라질풍의 바흐 5번 1곡 아리아 깐틸레나 들으셨습니다. 소프라노 나딘 시에라, 로버트 스파너가 지휘한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에스토니아의 현대 작곡가 아르보 페르트, 정말 미니멀리즘 음악의 대가이고 현재도 이제 90세 연세인데요. 1935년생인데 또 이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에게 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영화 음악에도 깊은 영향을 끼치는 바로 그의 틴틴나블리 이 기법 들어보시죠. 아르보 페르트의 프라트레스, 형제들, 파일린의 기돈 크레머, 피아노의 키스 자렛의 연주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또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26일 오픈, 053-752-2000번 IS동서.
2: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주님의 평화가 함께.
4: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6: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5: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6: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5: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7: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5: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8: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9: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8: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9: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1: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딸과 도쿄 여행에서 유리관 몸의 선을 타고 오다이바로 향할 때 딸아이가 제 귀에 꽂아준 이어폰에서 흘러나온 노래입니다. 오, 스티브 바라카스의 레인보우 브릿지와 함께 눈앞에 실제로 레인보우 브릿지가 나타났어요. 너무 좋아서 가슴이 몽글몽글 그 순간의 감동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오, 여행의 추억, 즐거웠던 순간을 스티브 바라카스와 함께 했군요. 오래간만에 덕분에 또 스티브 바라카스 음악 들었습니다. 7709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고요. 레인보우 브릿지 피아노의 스티브 바라카스, 색소폰의 장피에르 자넬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자, 토요일은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을 마음껏 또 들려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청하셔서 다음 주에도 이 기쁨과 환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드워드 엘가의 라 카프리시우스, 변덕스러운 여자 작품 17, 파얼린의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그리고 엔리코 바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에드워드 엘가의 라 카프리시우스, 영국 작곡가지만 이렇게 살리다무르처럼 이 프랑스어로 작품 제목을 짓는 것을 굉장히 선호했죠. 왜냐하면 그래야 더 이 유럽 살롱에서 많이 팔리기 때문에 뭐 있어 보여서. 자, 작품 17, 바이올린의 레오니다스 가바코스, 그리고 피아노의 엔리코 파체. 엔리코 파체는 또 우리 첼리스트 양성원 씨하고 같이 또 많은 작업을 했고, 정말 그 조용한 아주 그 멋진 또 피아노 이 반주에 있어서 또 아주 최고 그 기악 반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며칠 전 오랜만에 귀국한 친구와 예당에 다녀왔습니다. 공연장에서 처음 클래식을 접한다며 너무나 좋아해 제 마음까지 뿌듯했는데요. 이 친구와 함께 듣고 싶은 곡 신청합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이나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들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232 쓰신 분이 글 남겨주셨는데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오늘 전곡 감상으로 준비했습니다. 1897년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는 새로운 교향곡을 발표했지만 혹독한 비판을 받습니다. 초연 당시 지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론가들은 그의 음악을 냉정하게 깎아내렸는데요. 큰 충격을 받은 라흐마니노프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3년 가까이 작곡을 하지 못했죠. 자, 그를 다시 음악으로 이끈 사람은 정신과 의사 니콜라이 달 박사였습니다. 최면요법과 대화치료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은 라흐마니노프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로운 협주곡을 선보일 수 있었고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바로 피아노 협주곡 2번인데요. 1900년 먼저 완성한 2악장과 3악장을 발표하자 청중들은 열광했고 비평가들 역시 풍부한 선율과 치밀한 구성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이후 전곡이 완성된 이 작품은 라흐마니노프에게 글린카상을 안겨주었고 그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대표작이 됩니다. 훗날 러시아 혁명으로 고국을 떠나야 했던 순간에도 라흐마니노프는 이 곡을 세계 곳곳에서 직접 연주하며 망명생활을 이어갔는데요. 1악장은 피아노가 낮고 묵직한 화음을 반복하면서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라흐마니노프의 귀에 익숙했던 러시아 정교회의 종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울림이죠. 멀리서 들려오던 종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듯 커지고 마침내 거대한 파도처럼 음악을 휘감으면 오케스트라와 피아노가 주제 선율을 주고받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는 피아노가 부드럽고 서정적인 선율을 노래하며 앞선 긴장감과 아름다운 대비를 이루는데요. 자, 이 오늘 먼저 1악장부터 감상하도록 하죠.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18번 1악장 모데라토, 블라지미르 아슈케나지가 피아노를 연주하고요. 앙드레 프레비니치 위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라크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18 1악장 모데라토 먼저 감상하셨습니다. 232 쓰신 분의 신청곡이었고요. 오늘은 피아니스트 블라지미르 아시케나즈 그리고 앙드레 프레빈이 위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말 유명한 그 앨범이었죠. 자, 2악장은 1악장의 어두운 분위기를 뒤로하고 따뜻한 2장조로 이어집니다. 피아노가 조용히 음악을 받쳐주는 사이 플룻과 클라리넷이 부드럽고 서정적인 선율을 들려주는데요. 이어서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는 서로 대화를 나누듯 선율을 주고받으며 음악을 차근차근 쌓아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악기가 하나로 어우러지며 찬란하고 감동적인 절정을 만들어냅니다.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피아노 부문 우승을 차지했던 안드레이 가브릴로프가 우리 스튜디오에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준 바 있습니다. 이 2악장 사실 뭐 전체 니콜라이 달 박사한테 이번 피아노 협주곡이 헌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치료를 그분한테 잘 받았다기보다 그 딸이 있었는데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서 로맨틱한 감정 속에서 그 딸한테 바로 이 곡을 선물한 그런 러브레터였다 이런 또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요. 자, 이 2악장에 이어서 3악장은 밝은 분위기로 문을 엽니다.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는 서로 대화를 주고받듯 화려한 선율을 펼쳐 보이고 점차 힘과 속도를 더하며 음악을 끌어올립니다. 이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가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화려한 기교와 풍성한 오케스트라의 울림이 하나로 어우러지는데요. 마지막에는 단조에서 장조로 전환하며 어둠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듯한 벅찬 감동을 선사하죠. 깊은 절망을 이겨낸 라흐마니노프 자신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감동적인 마무리인데요. 자, 오늘 이 작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 2번 C단조 작품 18, 2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노토, 3악장 알레그로 스케르짠도, 피아노의 블라지미르 아시케나즈, 그리고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세르기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18번 1악장 모데라토 2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노토 3악장 알레그로 스케르잔도 이 전곡 감상하셨습니다. 232 쓰신 분의 신청곡이었고요. 잘 들으셨죠? 블라지미르 아시케나지의 피아노와 앙드레 프레비니지 위한 런던 시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세계적인 뭐 정말 베스트셀러,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던 앨범을 또 감상하셨고요. 자, 오늘 끝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모겐 블래터. 모겐 블래터는 이제 아침 신문인데요. 조간 신문 작품 279. 어떤 기사가 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앙드레 류가 바이올린과 또 지휘를 한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연주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살베.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2: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1: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2: 풍년을 지키는 이름
1: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안녕하세요. 이인의 대리사입니다. 산책 코스에는 반드시 오르막길이 필요합니다. 경사진 길을 걷는 것이어야말로 산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성격이 급한 사람도 경사진 길에선 속도를 늦춰야 하고요.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한 걸음 한 걸음 꾹꾹 누르며 걷다 보니 마음에도 발걸음이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발걸음 속에서 어떤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산책을 하는 이유 아니겠어요?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사랑나눔 프로그램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의 진행을 맡은 배우 이인혜 대리사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첫 곡으로 정인의 오르막길 들려드렸습니다. 아, 인생이라는 긴 산책길에도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오르막길. 가끔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평탄한 길만 달리면 주변 풍경은 휙휙 스쳐 지나가고 얼마나 빠른지 또 스스로 어떤 모습인지 좀 알 수 없잖아요. 그치만 눈앞에 야트막한 경사길이 나오면은 일단 발바닥에 힘을 좀 주고 속도를 살짝 줄이게 되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다 보면 잊고 지냈던 것들의 소중함도 보이고 또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이렇게 되돌아볼 여유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왜 이렇게 버겁지? 힘들지? 싶은 이유는요. 여러분, 오르막길이라 그래요. 아, 나 진짜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 다독이면서 땀 한번 쓱 닦고 또 씩씩하게 한번 가보는 거 어떨까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은요.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고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잇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이웃돕기 방송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삶을 들으시면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금이 자동으로 전해지는 ARS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한 통에 5,000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060-700-1225 060-700-1225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하나은행이고요. 계좌 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금 창구는 방송 후에도 한 주간 계속 열려있고요.

0: 생방송 전까지 모인 후원금은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해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아사하나를 실천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온 감사 인사 메시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 이어갑니다. 지난주에는 시각장애인 아들과 둘이 살아가는 이호순 어르신의 사연 소개해드렸었죠. 오래된 집 지붕이 다 새고 있어서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다행히도 많은 분들의 관심 덕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호순 어르신의 감사 인사 함께 들어보시죠.
1: 모든 신자분들한테 보잘것없는 이 인간을 그렇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후원금으로 우선 집을 건축해야지, 지붕을 건축해야지. 그래서 엄청 감사하고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시고 축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한테 기도 많이 드릴게요. 도와주신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0: 당신도 어려운 형편이면서 늘 본당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어르신의 모습, 아 정말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과 아드님 부디 건강하시고요. 올 여름 장마 무사히 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원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박기영 산책.

0: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소개받아 사랑을 실천하고 혼자가 아니란 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오늘도 허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건강하게?
1: 네, 잘 보내신 것 같아요.
0: 저요?
1: 평화로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평화로워요, 저. 네.
0: 뭔가 좀 느낌이 뭔가 쎄하면서 그렇지만 평화로웠던 것 같은
1: 네,
0: 느낌으로. 아, 벌써 이제 7월이에요.
1: 그러니까요. 아유, 참.
0: 그래도 7월 하면은 덥긴 하지만 뭔가 휴가를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짝 들뜨는 것 같습니다. 7월을 시작하는 마음가짐 있으실까요?
1: 좀 서두르지 말고 예, 찬찬히 잘 보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0: 갑자기요?
1: 아니, 제가 여름마다 좀 잘 다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뭐 이게 또 이렇게 말로 하면 그게 또 굳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아무튼
0: 바빠서 그래, 바빠서
1: 그런가 봐요. 예,
0: 아니면 더워서
1: 찬찬히
0: 빨리 막 어딘가 빨리 들어가려고.
1: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계절이기도 해서 조심하고 좀 서둘지 말고 다녀야겠다는 생각 들고요.
0: 네.
1: 삼계탕집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즘 초복이 이제 뭐 열하루 남았더라고요. 15일이 초복이더라고요.
0: 그렇구나. 네.
1: 눈빛이 반짝반짝하십니다.
0: 네. 또 먹을 얘기 나오니까 또 갑자기 또.
1: 건강하게 여름을 낳기 위해선 잘 드시는 것도 맞아요. 여러분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많이 말고 영양가 있는 걸로 맞아요. 적게라도 잘 챙겨 드시고 예, 건강하게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눔과 함께요.
0: 아, 너무 좋네요. 아니, 여름에는 좀 입맛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덥고 갈증나고 이러니까.
1: 예.
0: 근데 그럴수록 진짜 건강한 음식 챙겨 드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나눔도 참 이 더운 여름. 네. 왜 항상 이렇게 겨울에만 나눔이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1: 그쵸.
0: 근데 더운 여름에 진짜 나눔 필요한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오늘은 어떤 이유 소개해 주시죠?
1: 아, 네. 오늘도 많이 안타까운 가정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암 환자인 이영현 씨 가정입니다.
0: 네.
1: 47세에 두 딸을 둔 어머니이기도 하신데요.
0: 아이고, 네. 어떡해.
1: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 3월에 네. 직장암 4기 진단을 받으셨고요. 네. 이미 몸이 안 좋은 게 꽤 이제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병원을 미처 가지 못했던 것 같고요.
0: 네.
1: 직장암 4기 진단과 함께 폐와 간에도 전이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셨고요. 당시에 종양 제거 수술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항암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데 20차례가 넘는 항암 치료를 해오고 계신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0: 네.
1: 안타까운 건 어린 시절에도 그랬고 결혼을 한 이후에도 그렇고 남편은 또 도박에 빠져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2년 전에 헤어져서 한부모 가정이 돼서 두 아이들하고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건지 딸들도 좀 학교생활 잘 적응하지 못해서요. 둘 다
0: 네.
1: 자퇴를 해서 지금 뭐 검정고시 준비하기도 하고 또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기도 했는데 둘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를 다닌다면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래서
0: 네.
1: 아직 그 엄마의 그런 보살핌이 필요한
0: 필요하죠.
1: 네, 많은 네.

0: 도움이 필요한 그런 가정이어서 사실 어머니의 이 암 치료 과정만으로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 그 도움이 필요한 자녀들까지 있는 가정이라 곱하기 3배의 그런 나눔이 필요한 분이어서 귀 기울여서 방송 들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1: 네. 네. 이분이 암 진단 받았을 당시에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0: 사실 몸에 이상이 생긴 거는 한 5년 전부터라고 하셨어요.
2: 그때 가보셨어야 되는데.
0: 그러니까요. 네. 이 어려운 형편일수록 사실 병원이 좀 가까이 심리적으로도 그래서 아, 몸이 안 좋은가 내가 건강이라도 해야지 해서 좀 이상을 느꼈을 때 병원 가서 빨리 초기에 진단받고 했더라면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현실은 병원이 멀죠. 이런
2: 맞아요.
0: 분들은 네, 심리적인 거리조차도 멀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가면 돈이기 때문에요.
1: 그렇죠. 그리고 갈 시간도 없고
0: 그렇죠. 네. 네. 생활고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이 둘 다 자퇴를 했던 그 시점이 고 2년 무렵이었던 거예요.
2: 아, 얼마나 힘드셨을까. 네.
0: 그런 일 겪으면서 이제 본인의 몸을 돌볼 겨를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1: 네.
0: 건강검진을 주변에 이제 권유로 해서 병원에 갔다가 거기서 쓰러지셨대요. 건강검진 받지도 못하고 오늘은 수액이라도 맞고 가셔라 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엑스레이만이라도 그럼 찍어보라고 의사 선생님이 권유를 했는데 당장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집에 가셔서 일주일을 그냥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그 작은 병원에 동네 병원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던 그 의사분이 전화 한 번 더 와서 병원 가셨냐고 확인 전화를 하셨다는 거죠.
2: 아, 재촉을 하신
0: 그렇죠.
2: 네네.
0: 그분도 이분이 너무 마음에 남았던 것 같고요. 그만큼 몸 상태가 이제 안 좋으니까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바람에 이제 결국은 병원을 가셨던 건데 직장암 4기 진단을 또 폐와 간까지 전이된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2: 네.
0: 항암 치료 과정을 뭐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겠어요.
2: 맞아요.
0: 예, 환자분마다 다 그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요. 이분은 뭐 구토를 하고 이런 거는 TV에서 봤던 대로 그대로인데 네. 거기에 장기가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라고 어머. 표현을 하셨고 거기에 이제 그 옷가지를 비틀어 짜듯이 빨래 비틀어 짜듯이 그러니까 장기가 타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틀어 짜는 것 같은 통증이다.
2: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예.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0: 그때 의사 선생님이 고통스러운 이 이제 영현 씨를 보면서 하셨던 말씀이 견딜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생각하시라고 했대요. 이 고통을 내가 감내하고 참아낼 그걸 한 가지 꼭 만들어두세요라고 하셨던 조언을 듣고 어머니한테는 아이들밖에 없죠.
2: 맞아요.
0: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버티겠다 그 마음으로 지금 살아내고 계신 겁니다. 이영현 씨의 목소리로 직접 진단 받을 때 얘기부터 들어봅니다.
3: 그 한 해 동안 아이들 두 명이 자퇴하고 이혼하고 이사하고 이런 것들이 1년 만에 다 있었다 보니까 제 몸을 돌볼 겨를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몸이 이미 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지고 건강검진을 하지도 못하고 병원 큰 병원 빨리 가시라고 직장암 사기에 폐하고 간에까지 전이가 됐다고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고 감사하게도 많이 그래도 2분의 1에서 3분의 2 그 사이까지 암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저의 이 안에 있는 장기들이 정말 불에 타면서 누가 이렇게 빨래를 비트는 것처럼 그렇게 비틀 정도로 정말 표현을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아픈데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그거를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루속히. 아,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1: 이영현 씨가 병 때문에 힘든 나날들 보내고 계신데 힘들었던 기억은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서요?
0: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병고 중에 있고 자녀들도 키워내셔야 되는데 어린 시절을 보면은 참 아버지는 계속되는 사업 실패에 또 알코올 의존증에 의처증까지 있어서 아이고. 어머니를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다고 해요. 네. 그게 이분이 오빠가 있고 영현 씨거든요. 남매가 네. 있는데 오빠는 이제 좀 과묵하고 그러니까 혼자 그 이렇게 부부 그러니까 부모님이 싸울 때는 오빠는 어디로 간지 이제 잘 안 보이고 그 모든 시간을 이제 혼자 감내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엄마 옆에서 엄마가 더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엄마 옆을 지키는 역할을 늘 영현 씨가 했다는 거예요.
1: 아 근데 어린 시절에 그거를 보고 있는 것도 상처인데 그렇죠. 그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렇죠. 너무 공포가 그렇죠. 심했을 것 같아요.
0: 아버지 대신에 엄마가 또 생계까지 책임을 지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등학생 때부터 피자집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거 엄마한테 갖다 드렸더니 엄마의 그 기뻐하시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서요. 아, 난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결국은 그 가정 형편이 이제 나아지지 않고 불안은 계속 이어지고 본인도 모르는 그런 이제 부지불식간에 나도 여기를 좀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엄마에 네.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1: 그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0: 돌파구로 남편과 결혼을 했고요. 근데 그 남편이 결국은 그렇게 도박 참. 게임에 빠져서 생활비도 주지 않고 더 이제 가족은 늘어나고 자녀들은 생기고 더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게 된 건데요.
1: 네, 아니 아빠한테도 상처가 있을 텐데 또 이렇게 그 옆에 가까이 있는 남편 그 남자도 왜 또 이렇게 상처를 주는 걸까요? 참 속상하네.
0: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은 그래도 오빠 나를 저버리지 않았던 어머니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온전한 가정은 주지 못했지만 예.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만큼은 아이들만큼은 내가 지켜내야 된다라는 걸 어머니를 통해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것만큼은 내가 앞으로도 지키겠다는. 근데 사실 몸이 혼자 이 암을 그것도 직장암 4기를 견뎌낸다는 게 그 항암의 과정을 견뎌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네. 아이들까지 계속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게 이 어머니 하루를 같아.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견뎌내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1: 그렇네요.
0: 어린 시절에 가정폭력에 노출됐던 얘기 또 내 아이들에 대한 바람 내 어머니로서의 다짐 들어보죠.
3: 아빠가 엄마를 붙잡고서 잠도 자지 못하게 계속 붙잡고서 두 분이 싸우셨고 엄마가 너무 많이 걱정이 되니까 엄마 옆에 항상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때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를 그때 엄마한테 처음으로 칭찬받았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드렸더니 엄마가 그때 되게 고맙다고 기뻐하시는 걸 보니까 그때부터 더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고 남편은 결혼하자마자부터 연락도 잘 안 됐던 적도 많았고 저를 괴롭혔지 아이들을 한 적은 없는데 제가 그때 전화를 한 통을 받았는데 신랑이랑 연락이 안 된다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들 연락처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이들만 데리고 왔어요. 세상적으로는 솔직히 실패한 인생인 것 같고 실패한 가정인 것 같고 저도 말했던 게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저 어렸을 때 실은 엄마가 그러니까 가족들이 저희들을 버리라고 했었었는데 저희 엄마가 저하고 오빠를 끝까지 지키고 가주셨어요. 저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끝까지 내가 지켜주고 싶다.
1: 가난한 어린 시절을 지나 결혼 후엔 도박 중독 남편의 빚으로 고생하다 현재는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는 이영현 씨. 직장암 4기 투병까지 하느라 생계가 어려워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방송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오늘은요, 직장암과 싸우며 두 딸을 홀로 양육하는 이영현 씨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이영현 씨가 지금처럼 몸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낮에는 일하시고 저녁에는 딸들이랑 시간 보내는 그런 좀 평범한 삶을 살아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와,
1: 그렇죠. 그렇게 일했던 순간들을 지금도 행복했던 순간으로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0: 네. 네. 그냥 평범한 일상이 네, 얼마나 갖고 싶을까요?
1: 그렇죠. 네. 일 끝나고 오면 작은 아이가 전철역까지 나와 있고 같이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던 그 순간을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혼하기 전부터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다 보니까 예. 늘 일을 해왔었고 생활력 강했고 또 남편의 자리를 대신해서 엄마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부재인 상황이 많았고 게임에 중독이 돼서 도박에 중독돼서 있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는 때도 많았다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자리를 대신해서 뭔가 내가 할수 있는 거를 이제 최선을 다하신 분인데요.
0: 네.
1: 직장암 4기 판정 후에는 항암 치료에만 집중하고 있고 3주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갔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조금 더 어리고 이러니까 또 심리적으로 둘째가 특히 좀 불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항암제를 투여를 하는 걸 가지고 와서 하루 있고
0: 네.
1: 그 3일째 되는 날 다시 병원에 가서 그 주사를 빼고 이런 방법을 했다고 해요. 병원 측에 말씀을 드리고.
0: 네.
1: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그 시점이 21차례 항암 치료를 마치고 그 다음 주였거든요. 근데 그 항암제를 맞은 그한 주는 정말 힘들어서 일상생활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장기가 이렇게 타들어가는
0: 뒤틀듯이
1: 고통, 예,
0: 네.
1: 뭐
0: 쥐어짜든
1: 그 다음, 예, 그한 주를 보내고 나서 인터뷰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이
0: 네.
1: 목소리 들으시면 굉장히 좀 씩씩해 보이시잖아요. 더
0: 맞아요.
1: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0: 네.
1: 아이들한테 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엄마가 환자라는 걸그 표정이나 태도에서라도
0: 안
1: 예,
0: 보이려고.
1: 아픈 건 내가 참으면 되니까. 예, 몸이 힘든 건 내가 참으면 되니까.
0: 근데 그게
1: 네.
0: 참아지나.
1: 그래서
0: 그러니까 그게
1: 예,
0: 배어 계신 것
1: 그런 것
0: 같아요.
1: 같아요. 누구를
0: 네.
1: 만나는 자리에서도
0: 맞아요.
1: 그게 이제 배워 나오시는 건데. 병원에 가면 그 산정 특례 대상자로 해서 병원비 자체가 뭐 가는 것마다 다 비용이 드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검사비나 약값은 본인 부담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큰 검사가 있을 때마다 좀 부담이 큰 것과 그리고 이 치료가 계속되는 거잖아요. 암 치료 과정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작은 아이의 어떤 학교 폭력 피해나 이런 심리적인 문제 상황 때문에 이사를 좀 급하게 오느라고 예, 월세가 좀 비싼 곳으로 와 있어요. 월
0: 아이고,
1: 80만 원이라는 큰 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0: 어떡해요?
1: 네, 좀 저렴한 곳으로 다시 가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어도 뭐 비용이나 또 이사 비용까지 모두 좀 어떻게 마련할
0: 충당하기
1: 수 있는 길이
0: 어렵죠.
1: 예, 없고 이곳에 와서 작은 아이가 조금 그래도 심리적인
0: 적응이.
1: 안정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0: 와, 그러면
1: 그러니까
0: 엄마 못
1: 예,
0: 가죠.
1: 그렇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 월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 예, 이사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가 좀더 빨리 치료를 받아서 좀
0: 네.
1: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듭니다.
0: 그냥 아이들도
1: 네,
0: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예.
0: 네.
1: 건강이 좀 나아져서 어머니 전처럼 다시 일할 수 있게 되면 퇴근 후에 그 전에 누렸던 그런 행복감, 아이들하고 산책도 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다시 되찾고 싶다는 바람도 얘기해 주시네요. 영현 씨 경제적인 걱정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 MRI 비용이 한80 정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도 항암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부작용 약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작용 약도 거의 10만 원 정도 매번 갈 때마다 그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이사 비용이 한두 푼도 아니고 먹는 게 정말로 한계가 있고 가르치는 거에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살기는 살고 생명은 유지가 되지만은 진짜로 그 삶의 질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둘째가 저한테 그래요. 엄마는 언제가 제일 기억에 남냐고. 근데 제가 그 국가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섯, 여섯 시간 종일 이렇게 일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일을 하고 아침에 가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올 때 저희 둘째가 항상 전철역까지 나와요. 집 근처에 중랑천이 있어가지고 중랑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올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처럼 일을 하고 일 끝나면 아이들이랑 이렇게 집에 오고.
0: 이영현 씨두 딸이 모두 학교 그만뒀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어떤 이유로 그랬던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1: 학교에서 일은 학교에서만 알수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말을 다
1: 그것도
0: 안 하면
1: 그렇죠.
0: 모르죠.
1: 교실에
0: 네.
1: 함께 계시지 않는 중고등학교는 특히 학생들만이 아는 그들의 삶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째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조금 그 지역에서도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뭐 상대적으로 이제 좀 차별을 느끼기도 했고, 예,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회복되진 않고 더그 어려움들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선택했고요.
0: 네.
1: 작은 아이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성격도 원래 내성적인 데다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가 코로나의 첫 해였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계속 마스크를 쓰고 교우 관계도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0: 맞아요.
1: 아마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적인 어떤 교류 과정에서도 좀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같은
0: 쉽지 않았을 것
1: 환경에 노출이
0: 같아요.
1: 돼도
0: 맞아요.
1: 받아들이는 상황에 따라서 그게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이제
0: 네.
1: 내성적인 아이였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쌓였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여학생이 그 반에 4명밖에 없었는데 2명은 친하고 1명 1명은 그렇게 친하지 않고 뭐 이제 그 교우 관계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심리 검사를 했는데 불안 지수가 10점에서 9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 엄청
1: 뭐
0: 높네요.
1: 그렇죠. 엄청난 이 불안도를 갖고 있는 아이라고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학교를 가야 돼. 그래도 우리 조금만 견뎌보자. 뭐 엄마가 여러 상황을 얘기를 하셨겠죠. 그래도
0: 네.
1: 학교는 가야 하는 곳이니까요.
0: 네. 근데
1: 근데
0: 둘째도 얼마나 견디고
1: 그렇죠.
0: 싶었겠어요.
1: 수치상으로 이런 불안 지수를 알고 난 다음엔 전문가 선생님도 이걸 아이에게 그냥 강요할 수는 없는 거라고
0: 네.
1: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당시에 작은 아이가 했던 말은 엄마 나를 좀 공감해 줘. 였다는 거예요. 그 공감이라는 두 단어가 딱 들어오면서 또 전문가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서둘러 이사를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네.
1: 이사하고 나서 이제 조금 안정을 찾아가니까 좀 본격적인 치료하고 맞물리면 공부도 맞춰야 되잖아요. 어떤
0: 맞아요.
1: 방법으로든.
0: 네.
1: 네, 그런 과정들이 좀 순탄하게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아이 마음을 좀 알아주려고 먼저 그것부터 알아주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시라는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어머니는 누가 공감해주고
0: 아, 맞아.
1: 누가
0: 진짜.
1: 도와줄 수 있나요?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0: 네. 불안도가 높은 둘째를 위해서라도 우리 어머님 힘내셔서 빨리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 생각 드는데요. 항암 치료 끝나고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해서 일도 좀 다니시고 퇴근 후에는 또 둘째랑 중랑천 산책도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1: 네,
0: 너무
1: 그러니까요.
0: 좋겠습니다. 아, 이 아이들한테는 진짜 엄마 너무 필요한데.
1: 네. 이 일상에 주는 평범함이 주는 비범함이 진짜 너무 큰것 같아요. 이 시간 통해 소개해드리는 이웃들께는 그 평범을 향한 바람이
0: 네.
1: 너무나 절절해서 진짜 그랬으면
0: 맞아요.
1: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픈 엄마로 인해서 아이들이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지 않도록 그런 평범한 가정과 아이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달라지지 않도록 뭐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하고 네. 계신 것 같은데 이 노력만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 순간엔 네. 네.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게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직장암 4기의 어머니가 어떤 노력을 더 기울이실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좀 동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삶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지루하고 지겹고 예. 월차를 내야 되나 연차를 내야 되나 쉬는 날은 언제인가를 골똘하게 그런 쪽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직장인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그렇죠. 더 절실하게 와닿는다. 자신에게는 그게 커다란 소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이들하고 그런 삶을 다시 누리고 싶다는 그런 바람 말씀해주셨고 추천을 해주신 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 네트워크팀의 이재현 사회복지사님이 힘든 상황이 있어도 이 어머니는 표를 안 내신대요. 뭐 좀 도와주세요. 뭐 좀 없을까요? 라고 절대 말씀을 먼저 안 하시는 분이라고 하네요.
0: 네.
1: 항암치료 과정 잘 이겨내시고 조금은 평범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바란다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함께 들어봅니다.
3: 일단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질 않으세요. 뭐 체납 사건이 있든 또 집에 생활이 어렵든 몇 번 여쭤봐도 선생님 그냥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아프신 몸을 제가 누구보다도 알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 받으시는 첫 주는 제가 전화도 드리지 않고 방문도 거의 안 할 만큼 너무 힘든 모습들을 봤고 정말 아이들 앞에서 아픈 거 티 안 내시고 경제적인 부분에 조금 보탬이 돼드리면 그래도 아이들하고 더 좋은 관계로 항암을 잘 받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2: 더 좀 밝게 있고 싶고 그런 이유가 아이들이 저로 인해서 우울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평범한 엄마 아빠 있는 가정처럼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건강해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살아있을 때 아이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싶고 저도 좀 행복하고 싶어요. 저 같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게 너무나도 큰 소원이고 행복이라는 거. 행복하고 싶어요.
0: 혼자 두 딸을 키우며 생활고를 겪는 가운데 직장암 4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인 이영현 씨. 갈수록 생활이 어려워지지만 두 딸을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영현 씨를 돕는 방법, 허윤희 리포터님이 알려주세요.
1: 네, 어머니 살아있을 때 아이들이랑 맛있는 것도 좀 먹으러 다니고 싶다는 그리고 행복하고 싶다는 그 바람이 너무 울림이 큽니다. 많은 후원 이 어머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번입니다. 뒷번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번호입니다. 060-700-1225번입니다.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때는 하나은행입니다. 810-1009-1009-803입니다. 가운데 1909 두 번 들어갑니다. 1909을 두 번 예약하는 번호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810-1009-1009-803입니다.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0: 네, 우리 이영현 씨. 사실 아사하나를 진행하면서 그래도 많이 소개되었던 이웃분들은 행복했던 기억을 그래도 하나라도 막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영현 씨는 평범한 일상, 그냥 회사 다니고 아이들하고 같이 있고 이런 게 소원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 보면서 그동안의 삶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정말 한박 웃음 짓는 그런 행복한 날 하루라도 좀 볼 수 있도록 많은 분들 나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안 증세가 너무 많은 우리 두 딸들 불안하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의 사랑, 엄마의 관심이 크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영현 씨가 치료 잘 맞춰서 조금이라도 회복하셔가지고 진짜 건강하게 우리 딸들하고 정신적으로 좀 평화로운 삶 보낼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나눔과 기도 부탁드릴게요.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이영현 씨의 사연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하윤희 리포터님과 인사 나눠야죠. 고맙습니다.
1: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은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가난할 수 있다는 걸 우리 엄마를 보면서 알았죠. 갖고 싶은 것보다 포기하는 게 더 많았고 아버지가 술에 취해 화내는 모습을 조마조마하며 지켜봐야 했던 시절. 그 힘든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결혼을 서둘렀던 걸까요? 이제는 제발 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그 선택은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도박에 빠졌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겼습니다. 하루아침에 불어나는 액수. 날마다 독촉 전화가 걸려왔고 내 아이들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다는 말에는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혼자 두 딸을 키우면서 일이라면 뭐든 했습니다. 급여가 낮아도 출퇴근이 멀어도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는데 급급하느라 내 몸이 망가지는 걸 몰랐습니다. 직장암 4기, 이미 다른 데까지 전이됐다는 이야기. 병원을 나오면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별일 없는 듯 통화하면서 생각했죠. 괜찮아, 이겨낼 거야. 내 삶은 늘 버거웠지만 포기하는 건 알지 못하기에 두 딸과 함께 살아갈 내일을 기대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엄마 이영현 씨는 직장암 4기를 앓으며 홀로 두 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힘에 부치지만 두 딸을 향한 사랑으로 견디며 희망을 놓지 않는 이영현 씨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창구는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열려있습니다. 한 주간 ARS 전화와 계좌입금을 통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방송에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해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끝곡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인의 대리사였고요. 내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한 만큼의 사랑과 도움이 꼭 채워지길 기도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5: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4: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5: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6: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0: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3: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대마다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저희 때는 하이루, 반가반가, 네, 뭐 대량난감 뭐 이런 거 유행했었는데 요즘 야르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기분 좋을 때, 신날 때 쓰는 말이랍니다. 야르.
1: 밤티도 있습니다. 촌스럽고 구리고 못생겼을 때 쓰는 말인데 인형 뽑기 했는데 인형이 너무 못생겼을 때 와 진짜 밤티다 라고 하거나 화장이 좀 잘못됐을 때 아 오늘 화장 완전 밤티네 이렇게 쓴답니다.
2: 네, 또 아주 난리가 난 상황을 뜻하는 다섯 글자 신조어도 있습니다. 난리와 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를 합성한 다섯 글자인데요. 오늘 답이 잘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신민대 강력한 힌트 부탁드립니다.
0: 예, 저 때는 말입니다. 난리 브루스라고 했습니다. 난리 난리 난리 브루스. 예.
1: 저는 이 단어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힌트 드리기도 애매한데 아까 말씀드린 난리 플러스 엘리자베스 이게 제일 큰 힌트 같습니다.
2: 네. 이런 말 저도 처음 들어봐서
1: 처음 들어봐.
2: 네, 이걸 뭘 힌트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난리와 땡땡땡이라고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2340 무료인 유튜브 빵톡 댓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수다 첫 곡은요, 예, 블락비가 부릅니다. 난리나.

0: 신부들의 수다 미소남 3인방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교구 홍영택 베드로
1: 김명희 도미니코
2: 이추성 베드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바스.
2: 반갑습니다.
1: 바스.
0: 아 신조어예요?
1: 바스. 보통 운동 선수들 네네. 그 보통 인사하거나 할 때 쓴다 이러거든요. 쓴다. 사려 인사.
2: 쓴다.
0: 네 첫 곡으로 예 블락비가 부른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난리 나 예 듣고 왔습니다.
2: 난리도 아니야.
0: 난리도 아니야. 네 신부들의 수다 생록방 현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록방 본방에 나가지 않는 녹음 전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날씨가 아주 후덥지근하죠. 에어컨 싫어하는 분들도 결국 에어컨 리모컨을 누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수다 식구분들은 에어컨 사용을 보통 언제부터 하시는지 선풍기로 견디고 참다가 한 번씩 트는 편이신지 아니면 더운 게 싫어서 그냥 자주 틀어놓는 편이신지 궁금하네요. 우리 신부님들은 어떠십니까?
1: 제가 있는 곳에 그 에어컨을 원격 조정할 수 있게 그 앱으로 연결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마치고 들어가는 길에 킵니다. 들어가면 기가 막히게 기분이 좋습니다.
2: 장난이죠.
0: 쾌적하고
1: 장난 아닙니다. 네. 그냥 막 이게 집이지. 이럴라고 내가 집에 왔지. 야, 이런 느낌 들거든요. 사실 그거는 뭐 그때뿐이고 자기 전에 보통 최적의 잠 숙면을 할 수 있는 온도를 세팅을 하고 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잠이 들어야 됩니다. 안 들면 큰일 납니다. 안 들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잠을 잘 자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전 자는 스타일이고 평상시에는 에어컨을 잘 그 뭐냐 장마가 시작되거나 하면 에어컨을 켜는 편인데 더우면 그냥 선풍기로 그냥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0: 우리 권영조님께서 전 에어컨 선풍기 안 틀어요. 창문 열고 밤에 잘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또 예, 사남매님께서는 저희 집은 에어컨 아이들 잘 때만 틀어줘요. 예. 오늘 퀴즈 네. 정답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2: 퀴즈 정답. 네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 처음에 저는 아예 저도 몰라서 많은 네. 분들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답변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난리자베스입니다.
0: 난리자베스.
2: 난리도 아니야.
1: 나 처음 들었어.
0: 잘하시네요. 난리도 아니야. 네, 잘하시네요.
1: 정답 맞히신 분 중에서 선물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6940번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100원이 들은 유료 문자 샵 2340으로 성함 주소 닉네임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요즘 재미있는 신조어 많은데 우리 수다 식구분들 한번 맞춰보실래요?
1: 이게 뭐예요?
0: 망나귀 들어보셨습니까? 망나귀.
1: 망나귀. 당나귀 말고 네.
0: 막상 나가려고 하면 귀찮아지는
1: 아 이거 줄임말이구나.
0: 나는 막 나가는 귀신 뭐 이런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또 엠비스찬 엠비스찬 MBTI 플러스 크리스찬 MBTI를 종교처럼 맹신하는 사람들을 엠비스찬이라고 하네요.
1: 아 이것도 합성어네.
0: 다 처음 들어보는 건데.
2: 그렇죠. 예. 저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요즘 신조어도 있지만 과거 네네. 또 신조어들도 있죠. 과거에 나왔던 옛날 줄임말들. 옥덜매. 이제 웃는 거 보니까 아시는 거죠.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장미단추. 장거리 미남, 단거리 추남. 그리고 갈비. 갈수록 비호감이다.
1: 아, 진짜 이런 거 어떻게 줄였는지 난 이 진짜 대단하다 우리나라 사람들.
2: 그렇습니다.
1: 저희 잘 네. 몰라요 이런 거 시키면. 일단은. 네. 옛날 말도 잘 모르는데 네. 아무튼 요즘 신조어가 신수다에 소개됐다는 것은 이미 신조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네. 유행 지난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애들이 아 엄마 이거 밤티 같아 라고 했는데 네.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구분하는 정도로만 쓰시기 바랍니다.
0: 눈티 밤티 될 수도 있어요.
1: 주차비가 막 네. 네.
2: 자 이러다 저희 밤티 됩니다.
0: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네. 오늘은 또 어떤 사진이 신스타그램에 준비되어 있을지 구경하러 가볼까요? I cannot focus. 매주 사진 한 장으로
1: 신부들의 일상에
2: 가까워지는 시간
1: 신스타그램.
0: 신부들의 인스타그램 줄여서 신스타그램 더 줄여서 신스타 줄이잖아요.
2: 더 줄여야죠.
1: 신램
0: 자,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화면에 사진 떠 있으니까 사진 확인해 주시고요. 오랜만에 우리 추신부님 진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사진 한 장 이거 찍으려고. 예. 희신부님 사진 설명해 주시죠.
1: 네, 일단은 우리 추신부님이 일단 평상시 사진을 너무 안 찍으시는데 네. 찍으려고 애를 쓰고 평상시 애를 쓰고 버릇을 들이려고 하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0: 네.
1: 일단 사진을 보시면 어느 신부님이 강당인지 어딘지 연설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2: 네.
1: 화면에 춘천교구 성령 안에서 대화 이행 로드맵이라고 돼 있고
0: 네네.
1: 그 단계별로 막 설명하는 그걸 이제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런 자리에 많은 신부님들 혹은 관계자분들이 앉아서 듣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춘천 가셨어요?
2: 아닙니다.
0: 주교회의 가신 것 같은데.
2: 주교회의.
0: 네. 어? 서울 출장 다녀오신 것 같은데.
1: 서울 주교회 갔습니까?
2: 네네.
1: 네. 아, 역시.
0: 군자역에서 내리셨겠군요.
1: 군자역.
0: 네. 예.
2: 군자가 아닌데 군자역에서.
0: 네. 우리 초신부님 사진 직접 설명해 주시죠.
2: 네네. 교구 시노드 팀들의 연수를 네. 다녀왔습니다. 방송으로 치면은 지지난주 방송이겠죠.
0: 네.
2: 지지난주 방송 2주 동안 제가 못 나왔는데.
1: 아, 이것 때문에 못 나오셨습니까?
2: 네네네. 아, 맞습니다.
1: 주교회면 킹정.
2: 인정.
0: 네.
2: 네.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시노드 팀 연수는 이제 성령 안에서 대화가 어떻게 이제 교구별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사례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부산 교구 안에서는 아직 정착이 좀 덜 됐죠.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다른 교구들의 사례들을 듣는 시간을 가져서 춘천 교구 때 이렇게 발표하는 사진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춘천 교구도 이 성령 안의 대화를 이제 교구장 주교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마 홍신부님은 이 얘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교구장님 사목 방문을 2박 3일을 하십니다.
1: 뭐라고요?
0: 아, 아 들어봤어요.
2: 네네.
1: 2박 3일
2: 교구장님 사목 본당에 사목 방문을
0: 금토일이죠.
2: 가시는데
0: 금토일이죠.
2: 금토일 이렇게
1: 주교님이 교구장 주교님 혹시 사제관이 계시 같이
2: 뭐 주무시는지 그거는 발표 내용에는 없었는데 2박 3일을 가시는데 그 성령 안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사목 방문 이전에 그 신자들에게 어떤 주제로 할 건지 이 본당의 사정들을 청취하신다고 합니다.
1: 2박 3일 동안?
2: 2박 3일 전에.
1: 아, 전에?
2: 그 전에 보고서를 하나 내야 됩니다.
1: 아, 신자들의 그 얘기를?
2: 네.
1: 아.
2: 정리해서 보고서를 이제 교구청으로 제출하고 그럼 거기서 이제 어떤 내용으로 성령 안에서의 대화를 할 건지 교구청에서 전해서 답변이 옵니다.
1: 아하.
2: 그러면 주임신부님은 그걸 가지고 신자들과
1: 다시?
2: 성령과의 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작업을 합니다.
1: 아하.
2: 그리고 교구장 주교님께서 오셔서 2박 3일 동안 신자들과 성령 안에서의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고 나서 어떤 점들의 피드백들을 모아서 다시 그거를 주임신부님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주임신부님은 그거를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맞춰서 보내셔야 됩니다. 네.
1: 네.
0: 근데 과정상으로는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2: 과정상으로 맞죠.
1: 네. 일도 없습니다.
0: 네, 틀린 게 일도 네. 없고 주교님도 그러니까 이게
1: 보통 일이 아니고
0: 제가 그 성교사목국 있으면서 처음에 시노달리타스 나왔을 때도 네. 그때도 강의하면서 느낀 거지만 함께 가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할 수밖에 없어요.
1: 네.
0: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더 느리고. 또 정말 그 성령 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한 발자국 같이 탁 내디딜 수 있거든요.
2: 네.
0: 근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작년에 네. 주교님 사목 방문이 끝났어요. 그래서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다음도 있잖아. 아, 하지만 뭐 아직 우리 교구는
0: 네네.
2: 뭐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0: 네,
2: 그런 식으로는 하진 않지만 또 뭐 장단이 있겠죠.
0: 네네.
2: 어떻게 보면 과정이 복잡한 만큼 또 품을 들여야 하고 또 거기에 또 에너지를 쏟아야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의 장단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0: 야, 우리 꽃빛 디바라기님께서 피곤하시겠네요.
2: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시노달레타스 자체가 피곤합니다.
2: 네.
1: 네.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좀 상그러워야 되고
0: 광야의 그런 시절을 좀, 시간을 좀 보내야 됩니다.
3: 그럴 것 같습니다. 네,
0: 식별하고 함께 듣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보내야지 네. 네, 올바른 또 방향으로 또 성령께서 이끄는 그 방향을 서로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걸 다녀오신 거거든요.
2: 그렇죠.
0: 네. 네. 우리 최신부님께서 글을 올리셨는데 댓글을 한번 보니까 우리 살리시오회 줌 청년회인 아프레사누아에서 매주
1: 아프레사누아.
0: 네, 수요일마다 복음 나눔을 하며 성령과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인 제게는 미디어도 댓글을 통해 또 하나의 성령과의 대화가 열리는 고마운 곳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또 그렇게 바라보는 또 눈이 생기셨네요. 네. 네.
1: 아프레사누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0: 네. 네.
1: 지난 세계 청년 대회 리스본
0: 네.
1: 주제가가 아프레사누아입니다.
0: 아프레사누아.
1: 아프레사누아 뭐 이렇게 노래하는 게 있거든요.
0: 네.
1: 그 서둘러 가셨다. 그 이제 그 단어거든요.
0: 천천히 가야 되는데.
1: 서둘러 가셔야.
2: 서둘러 가야 됩니다.
1: 네, 약간 부산 택시 느낌으로
0: 네. 네,
1: 서둘러 가야 됩니다.
2: 부산 택시는 난리도 아니게 가는.
0: 네. 난리도 아니야.
1: 네. 진짜 아프레사노아거든요. 부산에 오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
2: 아브레이크. 아브레이크.
1: 아프레사노아. 아프레사노아. 이렇게 갑니다.
0: 네. 도착했습니다.
1: 네. 그래서 아 뭐 잠깐 새는데
0: 네.
1: 부산에 오시는 분들 택시 기사님께 제발 아, 급한데 뭐 기차 시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택시 기사님 그 자존심을 건드는 행위입니다. 잘못하면 네, 큰일 납니다.
0: 그 말씀을 하자마자 기사님 귀에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노래가 들립니다.
1: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0: 자, 그럼 댓글 보내주신 분 중 한 분 뽑아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당첨자는요, 유튜브 우리 권영조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네.
0: 문자메시지 샵2340으로 성함, 전화번호, 주소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가톨릭 수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노래 제목도 줄였네요. 장기하와 얼굴들이 부릅니다.

0: 웃음을 많이 섞으니까는 장난스럽게 보였겠지만 정성스럽게 적었던 거야.
1: 0067번님, 우리는 결혼 26년 차 부부입니다. 24살 대학생 아들 민재, 22살 둘째 딸 다영, 화목한 가정 속에 웃음꽃 피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유튜브도 나가고 있는데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죄송한데 조명의 특성상 아버님의 얼굴이 많이 어둡습니다. 가톨릭 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2: 웃음꽃이 안 보여요. 아버님, 조명의 특성상.
1: 제보기에 조명이 나머지 세 명한테는 밝은데.
3: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네. 제보기엔 집안 서열에 따라 밝기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그 말 안 하려고 참았단 네. 말이야. 나 그 말 안 하려고 꼭 참고 네, 있었는데. 네.
3: 지금 제일 밝은 쪽은 22살의
1: 딸이죠.
3: 둘째 딸. 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밝으신 분은
1: 어머니.
3: 그리고 세 번째로 밝으신 분은
1: 반만 밝아.
3: 반만 24살 대학생 아들.
1: 그럼 초승달급이죠 이제 다음은. 네네네. 확대하지 말라고.
3: 아버님 얼굴에
1: 잠깐 확대하지 말라고.
3: 아버님 얼굴엔 그늘이 졌어요.
2: 금음달이 네. 금음달. 네. 아 초승달. 초승달. 네. 어 김탁석 신문이 닮은 게 더. 네. 이런 하실 네. 것 같은데.
1: 아 근데 아. 화목한 가정은 맞습니다.
2: 아 네네. 그래도 예.
3: 아버님 화목하시죠? 네.
2: 아니 그 누구 생일이었나 봐요.
1: 딸 생일 같은데 딸이 돌고 그죠. 있는 거 보니까.
2: 결혼 26년 차를 이렇게 축하해 주기 위해서 케이크를 켰는지 초에는 해피 버스데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사진을 찍는다는 거 쉽지 맞아요. 않거든요. 네. 네. 밝은 모습 보여주시는 아버님 감사드립니다.
1: 아버지 동의 없이 찍은 것 같은데 네. 네.
2: 어 이게 아들이 찍었겠죠?
3: 아들 네, 찍은 것 네. 같아요.
1: 일단 사진 네네네. 찍자 이래갖고. 네네. 네.
2: 자 여러분이 보낸 메시지와 사연을 만나보는 가톨릭 수다 시간입니다. 신부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답답한 일들, 고민거리, 자랑거리 뭐든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럼 고 미사데이 출발합니다.

0: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7729번님. 신부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경력 단절을 겪다가 예전에 같이 일하던 사수분께서 차린 회사에 입사한 지 11개월 차 되는 새내기 워킹맘입니다. 처음 하는 분야라서 사장님께 감사한 마음인데요. 그런데 입사 3개월 차부터 월급이 일주일 정도 미뤄지더니 이제는 2주일이 늦어지는 건 기본이고 지난달부터는 언제 입금하겠다라는 말씀조차 없으세요. 돈을 떼먹으실 분은 아니지만 제때 월급이 안 들어오니 가게 상황이 삐걱거리네요. 월급을 좀 앞당겨 주시면 안 되냐고 말씀을 드려볼까요? 한편으론 사장님 속도 오죽 타들어가실까 싶어 죄송하기도 한데요.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이 상황을 풀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1: 네. 아, 이거 월급 날짜 딱 들어가야지 쑥 들어갔다 쑥 빠지거든요.
0: 맞습니다.
1: 근데 네. 이게 이제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지죠.
2: 이게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0: 제가 이런 걸 겪어봤거든요.
2: 어떻게 겪어봤죠?
0: 제가 놀기 전이었죠.
2: 그렇죠. 네. 놀기 전.
0: 놀기 전에 서울 평방에서 네.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1: 네네.
0: 하지만 제때제때 안 들어왔습니다.
1: 아, 출연료가?
0: 네. 출연료가 한 번씩 두 번씩 밀렸을 때가 있습니다.
2: 어. 지금은 저거를 공감합니다. 놀기 시작한 후로 그 월급 체계가 저에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서울 평방에서 15일자, 30일자로 받고 있습니다.
1: 어, 두 번을 나눠서 받습니까?
2: 그 반 나눠서 받습니다.
1: 오.
2: 제때 안 옵니다. 서울 평방 관계자분들 네,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네, 신부의 네, 사목적 안정을 위해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0: 본인의 월급이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 그러니까 본인 월급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0: 네.
1: 우리 7729번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죠.
2: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0: 근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2: 어려워요, 근데. 네.
1: 근데 예, 예전에 같이 일하던 사수분이 차린 회사.
0: 맞아요. 아는 분.
1: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0: 그리고 이걸 아마 얘기하기가 힘든 게 일하시는 분이 더 잘 알 거예요. 왜 밀리고 있는지에 대한
2: 사정 다 아니까.
0: 약간 회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겠죠.
1: 네.
0: 또 이 어려운 상황들이 또 해결되면 또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돼서 사장님께 사수분께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왜 그러셨어요?
2: 사실 이게 제때 월급이 들어오는 곳이라도 요즘에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한참 이슈가 됐던 성과급 문제.
0: 아,
2: 내가 월급을 덜 받은 것 같다는 그런 박탈감 같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종종 있어요.
1: 어, 그래요?
2: 네.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예를 들면 아, 물론 뭐 그 계열의 회사는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을 들으니 나는 열심히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잘한 거에 대한 뭐 보상이 없나?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없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때 줘야 됩니다.
1: 그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이 상황을 잘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버텨라? 아니면 말씀을 드려라?
2: 근데 이 분 한 분만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겠죠.
2: 그러니까 직원 전체들이 그러면 직원들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미 얘기가 다 돌았을 것이고
1: 그럼 기다려봐라.
2: 사정을 다 알게 된다면 네네.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줄 수 있네 이거랑 회사가 어렵구나 그런 공감대 형성이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0: 네, 일단은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 저는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얘기해서 안 되면 얼른 손절하셔야 됩니다.
2: 나가라고?
0: 그렇죠.
1: 그 11개월 동안 그 모르는 분야에서 그쵸. 또 경험을 좀 또 쌓으셨으니까 또 그 경험을 가지고 월급이 잘 나오는 또 취업하실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분이 있으니까 좀 고민되실 것 같아요 진짜. 예. 어쨌든 좀 빨리 월급이 잘 나와서 생활의 안정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7729번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2: 네. 이번에는 9872번님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주말을 앞둔 금요일 퇴근길이었어요. 저는 3일 휴가가 이어질 예정이라 아주 신난 상태였고요. 마트에서 삼겹살과 소주를 사서 남편과 도란도란 삼소 회식이나 할까 싶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죠. 자깅, 오늘 저녁은 삼소 회식이다요. 얼른 와, 뿅뿅.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날 너무 신나서 미쳤었나 봐요. 절대 밉보이고 싶지 않은 직장 선배님께 메시지를 잘못 보낸 겁니다. 심지어 저는 회사에서 전혀 애교 있는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메시지를 잘못 보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열심히 카트를 밀며 쇼핑을 하고 있었거든요. 몇 분 뒤에 그 선배님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땡땡씨, 문자 잘못 보낸 거죠? 뿅뿅씨와 삼소 회식 맛있게 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날 저녁엔 삼겹살도 제대로 못 먹고 주말 내내 이불킥 하다가 출근했는데 또 그 선배가 사무실에서 땡땡씨, 뿅뿅씨랑 삼소 회식 잘하셨어요? 근데 뿅뿅이 무슨 뜻이에요? 여봉할 때 그 뽕인가? 그래서 뿅뿅인가? 호호호 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회사에 아주 소문이 다 났어요. 선배들이 땡땡씨 보기보다 애교가 있니 어쩌니 하며 볼 때마다 놀립니다. 물론 메시지는 제가 잘못 보냈지만 회사에서 대놓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나요? 그 선배가 더 미워지려고 해요.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저한테 미운 짓을 하시는 걸까요? 라고 보내셨네요. 네.
0: 제대로 걸렸네.
2: 잡혔어. 네. 약 좀 잡혔어.
1: 땡땡씨. 네. 뿅뿅씨.
2: 뿅뿅이 무슨 말이에요? 삼성회식. 네. 네.
1: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약이 바짝 오르는데요.
2: 이게 네. 문자 같은 잘못 보낸 적 있으신가요?
1: 네. 저도 잘못 보낸 적 있어요.
2: 이게 네. 실수를 한다니까. 네. 한번 실수를 해보면 정신 바짝 차리게 돼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카톡방 몇 개 묶여 있는 게 있어요. 이 대화를 하기 위해선 비밀번호를 눌러야 됩니다. 아,
1: 묶어놨네요.
0: 묶어놨죠. 예.
2: 어, 그분은 되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분이 계시는.
2: 아.
1: 삼성 씨.
2: 네. 네. 네. 삼소 회식입니다. 네. 네.
1: 방송 마치고 회식 한다면서요? 삼소 하시겠네요.
2: 삼소 회식 하네. 맞네. 오늘 삼소 회식 하네.
1: 삼소 회식 하시겠네요. 네. 네.
2: 뿅뿅씨. 네.
1: 아 근데 이 사연 보내주신 우리 9872번님이 약간 스타일이 그 남한테 밉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아주 깔끔한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2: 약간 강박적인 시간. 그런 부분도 있는 네. 것 같아요.
1: 그래서 누구한테 안 밉보이고 싶고 예, 네. 이렇게 그래서 자기 정말 잘하고
2: 좀 약간 이런 부분은 약간 공이랑 사랑 예. 약간 완전 극과 극에 있는 네. 네. 이런 스타일.
1: 그렇죠. 직장에서는 딱 일적인
2: 딱 일만 하고
0: 온앤오프가 확실한 거죠.
1: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왜 나를 놀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회사의 직장 동료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의 인간적인 면을 봤다. 어떻게 보면은 깔끔하고 뭔가 얼음 같았던 사람이 이제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참 인간적이다. 이런 걸 느끼지 않았나.
2: 근데 애시당초
1: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2: 미워하는 친하지 않은 그 직장 선배한테 애시당초 보낸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뭐 후배라든지 뭐 잘 아는 친구와 다른 친구에게 잘못 보냈으면 뭐 이렇게 뭐 그건 아닐 건데.
1: 그러니까 절대 밉보이고 싶지 않은 직장 선배한테 그게 보냈다는 게 이게 자기는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2: 그렇죠. 치욕스러울 수도 있어요.
1: 치욕스럽.
0: 아, 치욕스럽죠.
1: 근데 너무 치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사람이 다 완벽하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2: 아니,
1: 있죠.
2: 아니 근데 한... 이미 쇠기를 박았잖아요.

0: 오히려 자기가 더 당당하게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집에 가서 그렇게 합니다. 라고 넘어갔으면 타격감 1도 없이 네. 그랬으면 아마 이 이야기가 한 2주? 그 오히려 길면 한 2주?
1: 맞아요.
0: 어, 길면 한 네. 2주가 할 건데
1: 오히려 네.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0: 그렇죠.
1: 아, 예, 맞아요.
0: 근데 거기서 막 부끄러워하고 아, 잊어주세요. 라고 하고 아 그러시면 안 되죠. 막 놀리지 마세요. 라고 타격감 찰지게 그렇게 들어가면 이게 두 달 가거든요.
2: 네. 이러면 이제 호칭이 바뀌죠. 뿅뿅씨로.
0: 그렇죠. 뿅뿅씨.
1: 아니 남편은 그렇게 부르는 거니까.
2: 네. 네. 네. 마음은 알겠는데 저는 굉장히 인간적이라고 봅니다.
1: 네. 맞아요. 그건, 네. 그건 뭐 틀린 게 아니에요.
0: 아, 김진희님이 딱 답이네. 이불킥 한번 하고 다음날 아무 일 없이 출근하면 승자.
1: 아~ 아직 패자잖아요. 아직 패자야. 계속 마음이 쓰이거든. 네. 아직 그쵸. 패자야.
0: 타격감을 주면 안 됩니다.
1: 그러니까 네. 기계적으로 넘어가야 돼요.
0: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이게 찰지게 또 타격감을 준다.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2: 그러니까 보내주신 주말 내내 이불킥 하다가 출근했는데 했는데 네. 아무 일 없이 출근을
1: 안녕하세요.
2: 이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1: 뿅뿅씨라 삼선회식 잘했어요.
2: 이렇게 하니까
0: 근데 거기서 아 예 잘했어요.
1: 그거예요. 네. 그렇게 넘어가요.
0: 그렇죠. 잘했습니다. 저희 뿅뿅씨랑 네. 잘했습니다.
2: 네. 다음에 같이 하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0: 다음에 같이 하실래요?
1: 공사를 그렇게 구분할 거면 네. 그렇게
0: 저희 뿅뿅씨 화 많이 났어요.
1: 네, 저희 남편도 되게 화 많이 났어요.
0: 화 많이 났어요.
1: 네. 요즘 유행어야 진짜. 네. 네. 요즘 난 네.
2: 참교육.
0: 네, 참교육.
1: 우리 남편 진짜 화가 많이 났다고.
2: 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너무 막 이렇게 밉보여서 뭔가 본인의 그런 단점이나 드러나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아마 그런 반응이나 또 인간적인 그런 면이 참 좋아서 하는 반응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출신분이 말씀처럼 별일 아니다라는 식의 그런 반응을 하시면 한 2주만 갈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0: 그렇죠. 한 2주 길면 2주입니다.
2: 네.
1: 그러니까 다른 남편들과 그렇게 문자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0: 김진희님은 네. 제보에 몇 번 경험이 있어.
2: 남의 이야기처럼 하지만 자기 네. 이야기다.
1: 너도 그렇지 않냐 이런 네. 식으로 아,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나만 그런 거 아닌데.
2: 푸하하하
0: 들켰네. 네.
2: 진실의 예, 네.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톨릭 수다 고민사대인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연과 함께하는 거 알고 계시죠?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40 홈페이지 사연 게시판 CPBC 빵톡으로 여러분의 이야기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김하온이 부릅니다. 붕붕.

0: 아, 이게 막 뉴스가. 아, 일단 한번 들어보소. 듣다 보면 공감되는 소식 집처럼 편안하게 들려드립니다. 신수다의 뉴스가. 안녕하십니까. 평화를 전하는 굿뉴스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께서 만나 한반도 세계 평화에 대한 뜻을 나눴습니다. 오늘 그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기 위해 현지 통역사를 급하게 연결했는데요. 김병희 통역사님.
1: 네, 안녕하세요. 급하게 섭외된 통역 전문 김병희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이번에 레오 교황님과 이 대통령 두 분이 만나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통역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사말 나누는 장면에서 교황님 목소리입니다.
2: 아유, 마, hello, nice to meet you.
1: 네, 방금 교황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 오느라 욕 받죠? 기내식은 먹었어요?
0: 아니, 잠깐. 아니, 저는 nice to meet you 라고 밖에 못 들었는데, 그럼 그냥 반갑습니다라고 하신 거 아닌가요?
1: 아, 네. 그건 일반적인 직역을 의미하죠. 근데 외국인들은 안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0: 아, 그런가요? 예. 일단 계속하시죠. 아, 그리고 이 대통령께서 교황님께 백자와 하느님의 품 조각상을 선물하셨다던데요. 자, 선물 교환하는 장면에서 교황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죠.
2: 와, 이 디스 프레젠트? 아, 뷰티풀, 땡큐.
1: 선물 고마워요. 근데 한국에서 왔다더니 불닭볶음면 어디 갔어? 그게 제일 유명하다던데.
0: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아까부터 좀 통역을 좀 이상하게 하시네요. 교황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 먹고 싶은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 정말 답답하네. 불안하네. 정말. 예, 마침 현장 직접 취재하고 있는 추 기자가 스튜디오에 도착했는데요. 추 기자.
2: 네, 추 기자입니다. 바로 이 맛 아닙니까?
0: 이탈리아에서 교황님과 이 대통령께서 면담하셨던 현장 직접 다녀오셨죠?
2: 네, 그렇죠. 네.
0: 두 분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2: 네, 우리 대통령께서는 레오 14세 교황께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셨고요. 이에 교황께서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화답하셨습니다. 또 내년에 열리는 세계 청년대회 WYD에 대한 이야기도 깊게 나누셨습니다.
0: 아, 이 말 아닙니까?
2: 바로 이 말 아닙니까?
0: 네, 아주 명확합니다. 저기 그 사람 어디 갔죠? 아, 김병희 씨.
1: 네. 네.
0: 진짜 통역사 맞아요.
1: 네, 통역사는 네, 맞습니다.
0: 통역사는 맞는데가 무슨 말입니까?
1: 아, 저는 눈빛 통역 전문입니다.
0: 눈빛 전문. 어이가 없어.
1: 눈만 보면 알지.
0: 네. 그럼 마지막으로 물어보죠. 교황께서 이 대통령과 끝인사 나누는 장면. 이 장면은 뭐라고 통역하실 겁니까? 일단 교황님 목소리 들어보죠.
2: 아, 땡큐. 아, 프레지던트 리. 아, 굿바이. 아, 씨유. 아,
1: 잘, 네, 잘 가요. 다음에는 불닭볶음 라면 아니라 까르보나라 맛도 들고 와요.
0: 아하, 이 사람이 진짜 그놈의 불닭. 뭐 하는 겁니까, 방송에서?
1: WID 초청장이랑 비행기 티켓도 가져오세요. 나도 한국 갈래요.
0: 아, 나가, 빨리 나가. 아우. 네, 청취자 여러분, 소란스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희가 통역 전문가를 구한다는 게 너무 급하게 구하는 바람에 엉터리 소식을 전해드렸네요. 오늘은 추 기자가 취재해온 소식만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신수다의 뉴스가 홍앵커였습니다.
2: 추 기자.
1: 네, 눈빛 통역 전문 김병희였습니다.
0: 넌 나가라니까. 아무튼 고맙습니다.

0: 네. 오늘 신스타의 뉴스가에서는 최근 레오 14세 교황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가톨릭 행사 참석을 계기로 이 대통령께서 교황님의 한국 방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요.
1: 네, 이 방한하실 때 DMZ 한번 방문하신다면 아마 북한 땅을 밟는 첫 교황님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그때 가봐야 될것 같고,
0: 그렇죠.
1: 지금 한국과 북한이랑 사이가 지금은 예전보다 별로 뭐썩 좋지는 않습니다.
0: 네.
1: 아마도 대통령님께서는 교황님께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부탁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2: 또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었다죠. 교황님께서 갖고 계신 전자기기가 우리나라 제품. 삼성. 휴대폰도 스마트폰도 삼성.
1: 아, 미국 분이시죠?
2: 월치도 삼성.
1: 네.
2: 자동차는 휴온다이.
0: 아, 진짜요?
1: 현대예요?
2: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네.
2: 저도 기사로만 봤는데, 네.
1: 제네시스인가?
0: 모르죠.
1: 차종을 모르겠네.
0: 네. 아, 교황님께서 분명히 이제 27년 WID 본대회 때 오실 건데, 만약에 오신다면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국의 멋진 성지, 아니면 맛집, 뭐 청년들과 만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
1: 부산에는 오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어차피 본대회.
2: 그쵸.
1: 본대회 일정에 맞춰서
0: 네네.
1: 개막 미사, 그리고 저기 뭐냐, 십자가 얘기도 하실 거고, 그리고 폐막 미사. 폐막 미사가 하이라이트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다 서울에 계실 아마 예정이실 것 같으니까
0: 네.
1: 바쁘실
0: 아마
1: 겁니다.
0: 바쁘실 거예요.
1: 네네.
0: 이것저것
2: 네네.
0: 다 이렇게.
1: 또 먹는 건잘 드셔야 됩니다.
0: 아니, 그 교황님과 관련된 무슨 SNS를 한 쇼츠를 봤는데,
1: 네.
0: 교황님이 지나가실 때한 젊은 청년이 묵주리를 축복해
1: 아,
0: 달라고
1: 봤습니다.
0: 네. 했더니 교황님이
1: 가져갔어요.
0: 그래서 가져가셔서 그 묵주를
1: 그 묵주를
0: 가지고
1: 가지고
0: 기도를
1: 기도하고.
0: 하시고, 그리고
1: 축복해 달라고 했는데.
0: 가져가셔갖고 다시 나가실 때 달라고 하니까 던져주신대.
2: 아, 던져주셨어요?
0: 왜냐면 차 안에서 이렇게
2: 네네.
0: 방법이 전달할
1: 네.
0: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그거 받아가지고
1: 근접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경험 문제라서.
2: 또 교황님 또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0: 그래서
1: 그치.
0: 너무 행복해하면서 교황님께서 그 묵주를 가지고 기도해 주셨다고.
1: 아유, 교황님이 한 바퀴 돌린 묵주면 어마어마하죠.
2: 그렇죠.
0: 예, 아무튼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신스타인 뉴스가 퀴즈 드려야 되겠죠?
2: 네.
0: 네.
2: 자, 이제 신스타의 뉴스가 퀴즈 드리겠습니다. 퀴즈를 듣고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과 즉석에서 전화 연결도 해볼 텐데요.
1: 오.
2: 상품도 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제일 좋은 거죠. 당신으로 완전해지는 공간, 제주 구자읍 감성 숙소 미완에서 숙박권 드립니다.
0: 오, 여러분 참여 부탁드립니다.
2: 네.
1: 네, 티켓은 안 줍니다. 문제 나갑니다. 내년 서울에서는 전 세계 가톨릭 젊은이들이 함께 모이는 국제적인 신앙 축제가 열릴 예정인데요. WID라고 부르는 이 행사의 한국식 명칭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보기가 무슨 의미가? 이거 1번 세계 청년 댄스 대회, 2번 세계 청년 대회.
0: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메시지
1: 아니,
0: 샵 2340으로
1: PD가 저
0: 네네
1: 사세 PD라서
0: 네네
1: 사세 스타일로 하고 있어요.
0: 만약에 신부님이라면 어떤 보기를 냈을 것 같습니까?
1: 청년 세계 대회.
0: 그렇죠. 좀 헷갈릴 거.
1: 맞아요.
2: 네.
1: 헷갈리거든.
0: 그냥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어렵게 냈네요.
1: 맞아요.
0: 네. 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예, 샵 2340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내년 WYD 행사에 대한 기대감, 또 레오 교황님의 방한이 성사되었으면 하는 바람. 만약 오셨을 때 내가 당일로 교황님을 투어해 드린다면 어디로 데려가고 싶은지, 교황님께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재밌는 이야기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메시지 기다리면서 노래 한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티아라가 부릅니다. 너 때문에 미쳐.

0: 네, 신스타의 뉴스과 퀴즈. 예, 수다 식구들이 정답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 중에 한 분과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1: 어, 됐어요.
0: 예, 한번 또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정답은 이번 세계 청년 대회입니다.
1: 아니요, 자기소개 하라고요. 아, 급한 순서대로 합시다. 순서대로.
2: 네.
3: 네. 경상도 사람이죠.
2: 맞아요.
1: 네, 6941번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어, 안녕하세요. 대천 성당 유양자 소아대리사입니다.
3: 네,
1: 아,
3: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0: 아, 순간 우리 저기 네네. 최수련 PD님인 줄 알고 너무 차분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네.
4: 목소린 차분하지만 네. 성격은
1: 네, 급하네요.
4: 일단 답부터 내뱉고
1: 까볼까봐 네.
0: 통화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2: 어, 예전에 한번 LL갈비를 받아가지고 네네. 그냥 정답만 보냈는데 또 네네. 통화가 연결이 됐네요.
0: 이거는 다 예,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2: 네.
0: 네. 자, 이제 퀴즈 정답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뭐였죠?
2: 네, 이번 세계 청년 대회입니다.
0: 네, 네. 맞습니다.
1: WID는 무슨 약자죠?
2: 어. 월드.
4: 막혔어, 막혔어.
1: 네, 월드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4: 월드.
1: 네. 네, 월드 유스 데이. 네. 네. 어. 네, 세계 청년 대회입니다. 네.
0: 우리 이렇게 대단한 건가? 이렇게.
1: WID. 월드 유스 댄스 아닙니다. 네. 네. 월드 유스 데이. 네.
0: 내년에 교황님 방안이 성사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2: 네.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교황님 만약에 오시면 네. 저한테 행운이 좀 주어지면 네. 제가 저희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 대접해 드리고 싶어요.
0: 어? 어떤 음식을 음식 사진 있으신가요?
2: 좀 한국 음식을 좀 잘해요.
0: 아, 삼소입니까? 삼소? 삼겹살 소츠.
2: 네.
1: 어떤 거 잘하십니까?
2: 저요. 김치 잘하고 족발 할 줄 알고
0: 족발.
2: 막국수 할 줄 아니까 오시면 오, 네. 제가 해가지고 대접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대포 가가지고 야경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1: 고기 삶는 척 하면서 네네. 문 앞에서 배달 싹 받아서 접시에 넣어서 바로.
4: 아니겠죠.
1: 네. 족발 막국수. 네. 네.
4: 아니, 그러면 본인만의 약간 족발 레시피 이런 게 있을까요?
1: 그죠. 한방으로 하는지 간장으로 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2: 그 성시경 레시피 써가지고 팔당 넣고 생강 넣고 그냥 간장 설탕 넣고 졸이면 되는 게 있거든요.
0: 네. 아.
2: 지금 성시경 씨의 레시피. 수다 2부 보면서 2부 들으면서 그거 하고 있었거든요.
0: 오, 그러셨구나.
1: 아,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2: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애들이 다 컸으니까 남편이랑 그냥 음식 해갖고 둘이서 소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그냥 그러고 살아요.
1: 어. 아, 사실 이 부분은 네. 남편의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0: 왜요?
1: 본인은 아, 네. 맛있고 네. 놀이를 엄청 잘한다고 하지만은 네. 객관적인 평가는 남편의 네, 입맛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과연 생존 때문에 먹는 것인가 아니면 네, 여러 가지 그 남편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0: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1: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4: 눈치 챙겨 조용히 먹어야지.
1: 네, 살려고 먹는지.
4: 네.
0: 만약에 교황님을 만난다면 정말 그 행운이 네. 있어서 만난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될까요?
2: 어, 저희 가정이 작년에 드디어 5명이 다 성당에 다니게 됐거든요. 그래서
0: 축하합니다.
2: 지금 이 상태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린다고 그 개인 욕심이긴 하겠지만 네.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네. 그렇죠, 그렇죠. 금방 말씀하신 거 이제 교황님이 미국 분이셔갖고 네. What do you want to say to me?
3: 영어로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2: 저희 아이들이 영어를 네. 하니까
4: 아 그렇죠 그렇죠 아,
0: 그 삼성 휴대폰 보여드린대요.
1: 영어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0: 번역 네. 네. 드린대요.
1: 저 같으면 파이브 패밀리 피스 하면 됩니다.
2: 아, 맞네요.
1: 네. 다섯 가족이 다 평화로울 수 있는 네.
4: 혹시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내년에 이제 WID 하면서 네. 교구 대회를 하게 되면 네. 네. 홈스테이 지금 아마 신청을 받고 있을 것 같은데
2: 어떻게 당연히 신청해야죠. 네. 저희는
4: 아 당연히 신청하신다고.
2: 네.
4: 그러면 혹시 네. 홈스테이 묵게 되는 그 청년들에게는 족발 맛볼 수 있는 겁니까?
2: 아침만 해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0: 아침에 족발에 막국수
4: 아, 네. 원래 아침에 족발 아닙니까?
1: 족발
0: 아족 아족 아족.
2: 그래서 이제 저녁에 혹시나 청년들이 허락을 해준다면 네. 소주에 삼겹살에 뭐 이렇게 한잔 하는 거 어떨까요?
0: 네. 네.
5: 뿅뿅 씨랑.
1: 아니 사실은 제가 네. 이제 홈스테이 담당이니까요. 네. 식사에 대해서 사실은 스트레스를 의외로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4: 그렇죠.
2: 네, 근데 받으시면 좀 하는 거죠.
1: 네?
2: 걱정을 좀 하는 거죠. 네. 엄마들이.
1: 예.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치킨 시키면 됩니다.
2: 아.
1: 그러니까 대한민국 뭐 치킨이 맛있거든요.
2: 맞아요.
1: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맛있고 신기할 겁니다. 아, 김밥 줘도 되고 떡볶이 줘도 되고
0: 불닭볶음면 까르보나.
1: 아, 그건 이제 다음 날 일정이 차질이 생기는 거 말고
4: 화장실 줄에서
1: 근데 화장실 가는 거 말고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 네, 알겠습니다. 잘 해볼게요. 신청은 다 할 거예요, 신부님.
1: 아, 네. 아우,
0: 좋습니다. 네. 다들 좀 부담스러워서 신청 안 하려고 하시는데
1: 지금 이미 우리 교구에 지금 폴란드, 독일, 도미니카 공화국 등등 지금 이미 지금 선 예약을 들어온 교구들이 있거든요. 네. 외국의 교구들 아.
0: 또 자매 계련 교구도 있죠.
1: 맞습니다. 자매 네. 교구 뭐 일본이라든지
0: 필리핀, 네. 네. 대만
1: 어디 대천이라고 하셨나요?
2: 대천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 이사를 와가지고 에코델타 시티 살고 있거든요.
1: 아. 명지.
2: 그래서 명지. 예, 2027년도에는 여기 있는 울만성당으로 교덕을 옮길 생각이긴 한데 올해까지 홍보분과 맡아놨다가 내년에 네네. 이제 옮기면서 울만성당에서 신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아, 정확한 네. 거는 이제 남편 레지오팀 일정에 따라야 돼가지고.
4: 네네. 그렇죠. 대천 신부님 깜짝 놀라시겠는데요.
0: 우리 홍보분까지 어디 가는데요?
1: 방송 대놓고 얘기한다고?
2: 네. 네. 신부님도 네. 알고 계시겠네요.
4: 아, 알고 계시는군요.
1: 네. 네. 장모 신부님 지금 당황하실 것 같은데. 네.
0: 어쨌든 예, 또 이렇게 통화를 네. 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오늘 또 이렇게
2: 네,
0: 재밌게 예,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2: 네, 항상 그 신부들이 수다 들으면서 수요일이 행복하고요. 신부님 세 분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신부들이 수다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주신부님.
4: 네. 왜 전가요?
1: 네가 제일 문제야. 네가
4: 제일 문제군요. 네, 알겠습니다.
2: 신부님이 가실 불안해가지고.
1: 안 가요, 안 가요. 교보청이 있으니까 안 가요.
4: 네.
1: 네, 오늘 전화 연결 네, 이제 마무리하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진수단 많이 네. 네,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저도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코너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신수다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물러갈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생록방은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7월 8일 수요일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오후 2시에 꼭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 빵톡 손편지 홈페이지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6940번님 예, 소중한 순간 유리빛으로 물들이다. 부산 남구 유리공방 어느 날에서 스테인드 글라스 십자가 선캐쳐 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 권영조님, 예. 첫 영성체 기도처 전문 주님 바라기에서 카카오톡 1만원 상품권 드립니다.
1: 네, 그리고 유튜브 사남매님, BSG H&B에서 콜라겐 고투 밀크 앰플 마스크팩 드리고요. 2999번님, 파전 수육 보쌈이 맛있는 부평 깡통시장 녹두밭에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립니다.
4: 네, 그리고 3405번님, 마샘 형태자 최고급 젓갈을 만드는 대경 F&B에서 큐브 명란 드리고요. 그리고 6941번님께 당신으로 완전해지는 공간 제주 구자읍 감성 숙소 미완에서 숙박권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문자번호 샵2340으로 성함 주소 닉네임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끝곡으로 보이 넥스트 도어의 할리우드 액션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연출 최순현 안토니아, 황정한 베드로, 작가 김국희, 기술 김예은, 제작이 부산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저희는 부산교구 홍영택 베드로,
1: 김병희 도미니코,
4: 이추성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1: 행복한 토요일 보내세요. 예.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5: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4: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5: 네? 어쩔 수 없다고요?
4: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5: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6: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대요. 비즈니스를 할 때 외모가 좋은, 그러니까 예쁘고 잘생긴 사람일수록 후한 평가를 받고 심지어 수입도 더 많더라는 이런 속상한 연구를 했더라고요. 연구 결론은 예쁘고 잘생겨야 일하기도 좋다 이건데 정말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렇다고 마냥 지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우리만의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전략은 바로 웃음을 동반한 밝은 표정입니다. 웃음은 마치 조명을 비추듯이 안색을 환하게 밝히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확실한 경쟁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스마일 하면서 환하게 웃는 그런 연습이요.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첫 곡입니다. 성시경이 불러요. 미소천사. You make my heart keep bumping. I can't stop myself loving you. Jesus.

성시경의 미소천사였습니다. 특별한 뭔가를 하지 않아도 기분 좋은 토요일 오후, 재밌는 세상 이야기와 신나는 음악으로 더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신상지기 김현정입니다. 그래요, 이 노래로 성시경이 댄스 가수가 됐잖아요. 정말 성시경이란 가수도 그렇죠. 키도 훤칠하고 춤도 조금만 움직여도 온갖 게 움직임 크게 느껴지고 똑똑하고 너무 괜찮잖아요. 정말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 요즘 나가보면 정말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아우아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나는 경쟁력이 별로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쭈글쭈글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자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한 미소를 동반한 밝은 표정으로 경쟁력을 한번 키워보자고요. 여기다가 자신만의 매력 포인트 하나 더 해준다면 더 좋겠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다정하게 말하는 능력이 있다거나 썰렁한 농담해갖고 분위기 착 바꿔주는 이런 힘이 있다거나 여러분들은 어떤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아니면 난 이런 매력이 있었으면 좋겠더라라는 갖고 싶었던 부분들, 이런 것도 얘기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얘기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메시지 긴 문자 짧은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CPPC 빵앱에 빵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 초대권,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의 기프티콘, 가정식 이태리 레스토랑 마리아 쿠치나의 2인 파스타 식사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30년에 울린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에서는 매주 다양한 주제 가지고 초대 손님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의 첫 번째 토요일인 오늘, 어린이들과 함께 모래놀이 하면서 마음을 치료하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만나는 고정 코너, 쉽게 만나는 노래 가사를 자세히 오래오래 곱씹으면서 얘기 나누는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의 얘기 소개해드릴게요. 엘리사벳님이 현디님 안녕하세요. 시원하게 바람 부는 주말 함께요. 이렇게 하셨는데 잠깐만. 진짜 바람이 불었나요? 아니면은 엘리사벳님 집에 에어컨을 고치셔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했나요? 갑자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지난주에 바람이 불었었나? 그날 대구대교구 부교구장 김종강 심원 대주교 취임 미사가 있어서 오전에 방송을 했었고 또 오후에는 서류 업무가 남아서 계속 이제 일을 저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나눈 엘리사벳님의 인사가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져서 주말이 좀 더 특별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1호 요한님은 모임이 취소됐다는 얘기셨죠? 그러니까 약간 오타가 나서 제가 이게 무슨 얘기지? 잠깐 고민했는데 아마 모임이 취소되셨던 것 같아요. 그쵸? 주말에 모임이 있다는 거, 이게 좀 설레기도 하고 가족들한테 조금 미안하기도 한데 또 나만의 시간이 있다는 이런 즐거움이 있었을 텐데 이게 취소되면 기분이 좀 그래요. 그럴 때 또 우리 식구들끼리 아니면 나 혼자라도 맛있는 거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분 풀어야 됩니다. 네, 잘 보내셨겠죠? 그리고 가사의 발견 또 정답 자의 그 문자를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지난주 가사의 발견은 QWER의 내 이름 맑음이었습니다. 그 중에 정답은 고백이었죠. 6684님 고백이에요. 아, 자백 말고 고백해본 게 언제였는지. 비상금 얼마나 숨겼는지 늘 자백하라는 강요를 너무 많이 받아요 하셨습니다. 이거는 자백이 아니라 취조당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정답 고백 맞았습니다. 0383님 고백이에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QWER 노래라 쉽게 맞췄어요 하셨습니다. 아, 막 힌트 드려서 맞히신 게 아니라 그냥 맞히신 거예요. 와, 멋진데요? 아, 이렇게 내가 아는 노래라도 요즘은 이 뾰로롱 하는 순간 아, 뭐였더라? 하면서 기억이 전혀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와, 대단하십니다. 4023님 고백, 그리고 5113님 고백, 8740님 고백. 정말 간단하게 정답만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다들 노래 끝나기 전에 보내시느라 마음이 많이 바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번 주 선물은 비상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6684님과 0383님 두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부터 시작해 볼까요?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누군가 노래는 멜로디와 함께 듣는 한 편의 시와 같다고 했습니다. 한 편의 시와 같은 노래를 정말 시처럼 낭송해드리면서 함께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여러분들의 귀에 익은 우리 가요를 시처럼 낭송해드립니다. 낭송해드리는 노래 가사 듣다 보면 갑자기 효과음 뾰로롱이 들릴 텐데요. 그럼 그 효과음에 들어가는 단어를 100원의 정보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보내주세요. CPBC 빵앱의 빵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한발 늦은 퀴즈답게 당첨자 발표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오늘의 노래 낭송 시작해봅니다. 오늘은요, 엄정화가 부르는 페스티벌입니다.

항상 똑같은 생활 속에 지쳐가지만, 나를 누르는 힘든 일에 쓰러지지만 고개를 숙일 건 없어. 그 속에 있는 걸 찾으면 돼. 나의 주위를 돌아봐. 힘겹다 느낄 때 맑은 어린아이의 모습에 미소를 닮아봐. 이제는 웃는 거야. 한순간이야. 움츠린 어깨를 펴고 이 세상 속에 힘든 일 모두 지워버려. 슬픔은 있는 거야. 뜨거운 태양 아래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면 돼. 네, 낭송해드린 노래 엄정화의 페스티벌이었는데, 와, 이 가사 듣는 순간 아 그렇지 하고 따라 부를 것만 같지만 막상 뾰로롱이 나오니까 어 이게 뭐였더라 하고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정답을 딱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부터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CPBC 빵 앱에 빵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답인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뜻풀이를 했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함이라고요. 아,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로 추구하는 가치이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와, 이렇게까지 푸니까 너무 어렵나요? 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까? 이게 진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거든요. 어렵게 보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왜 그 아이들이 읽는 동화 파랑새 보면은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이걸 찾아서 저 멀리 갔다가 오지만 정말 파랑새가 가까이 있었다. 곧 이 파랑새가 의미하는 이것이기도 했고요. 아, 그리고 뭐 이게 별거야? 하면서 평소에 우리 가족 건강하면 되고 큰 문제 없으면 되고 그게 작은 이것이지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 힌트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미궁으로 빠진 듯한 이 기분은 뭘까요? 아직까지 효과음에 들어간 정답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곡 힌트를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효과음에 들어갈 정답을 맞춰주세요. 원곡 나갑니다.

엄정화의 페스티벌이었습니다. 노래를 한 편의 시처럼 낭송해드리는 시간, 가사의 발견. 오늘 낭송해드린 노래 속 가사의 효과음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요, 정답 행복이었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뜻하고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하지요. 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를 얘기하면 행복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뭐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진급 이런 사람은 거의 없지 않나요? 그건 중간에 있는 작은 거고 궁극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늘 찾아다니죠. 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행복하신가요? 이런 행복의 순간이 많아지면 내 삶이 다 행복해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행복에 대한 얘기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 노래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항상 똑같은 생활 속에 지쳐가지만, 나를 누르는 힘든 일에 쓰러지지만, 고개를 숙일 건 없어. 그 속에 있는 행복을 찾으면 된다고 노래 가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매일 행복할 순 없잖아요. 행복한 순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힘든 순간에도 그 속에 있는 행복을 찾으면 된다는 노래 가사를 진짜 잘 썼죠. 그래요, 우리도 우리 삶 안에 있는 행복을 찾아보자고요. 비비가 부르는 행복에게 듣고 난 뒤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함께합니다.

0: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모래놀이로 몸과 마음까지 치료하는 시간,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특임교수 김자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아, 7월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뭔가 더 이렇게 귀여워지신 것 같은 느낌.
1: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방학의 힘일까요?
1: 네, 그런 것 같아요. 여유.
0: 아, 그렇죠. 아무래도 수업이 있고 이렇게 계속 연구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우선 수업이 종료됐으니까 네, 지금부터는 연구를 하고 또 조금은 이렇게 새로운 네.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학과에 네. 그 언어 청각 치료학과 안에 가톨릭 청각 음성 언어 센터라고 저희들 이제 그 발달 장애 아이들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좀 불편한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 가톨릭 청각 음성 언어 센터가 있어요.
0: 네.
1: 그 중에 직원들과 직원 연수를 다녀왔어요. 부산 기장과 울주.
0: 아.
1: 예.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0: 아. 예. 사진을 하나 보내 주셨는데
1: 네, 네.
0: 그 파란 그 바다에 빨간 우체통이 있는데
1: 네, 네. 소망 우체통.
0: 오, 정말 뭔가 이렇게 네. 거기에 내 마음을 띄워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저절로 드는.
1: 네, 네.
0: 아, 그 한 사진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1: 네,
0: 진짜.
1: 네.
0: 아, 그래서 얼굴이 더 이렇게 귀염귀염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학교 가기 전 아이들에게 즐거운 모래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 좀 궁금한 게 그러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학령기 어린이들에게도 즐거운 모래놀이가 있는지 그것도 네. 궁금하고 이게 어느 연령까지 가능한가.

0: 이런 것도 네.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즐거운 모래놀이를 하지요?
1: 네네. 네, 물론이고요. 즐거운 모래놀이는 유아들뿐만 아니라 학년기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 성인, 그리고 가족 적용되는 부분이 엄청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치매 어르신까지도 가능합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이제 목표와 초점이 좀 달라지겠죠.
0: 그렇군요. 그러면 학년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1: 좀 학년기 같은 이제 학년기 아동은 사회성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협동심, 공동체 의식을 좀 발달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0: 네. 네. 그 교수님께서 그러면 네. 어떤 아이들하고 함께 하셨을까요?
1: 제가 한번 이제 좀 오래됐지만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가 함께 8명이 모였던 예, 그렇게 해서 즐거운 모래놀이를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0: 그 6살 차이가 그냥도 많지만 그 한참 성장하는 1학년부터 6학년이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처음엔 되게 어색했을 것 같아요. 아이들끼리도.
1: 네네, 처음에 와서 앉을 때는 뚝뚝 떨어져 앉아 있을 정도로 서로 어색하고 또 자기 이야기들만 이렇게 하던 아이들이었어요.
0: 네. 네.
1: 근데 회기가 진행될수록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0: 오.
1: 그래서 결석하면 이제 언니 오빠들이 결석하면 동생들이 누구 언니 안 왔어요? 누구 오빠 안 왔어요? 뭐 형 그리고 뭐 누나 동생 네. 이런 이제 좀 동료들, 그러니까 친구들 그리고 또 동생들을 걱정하고 또 왜 참여하지 못하면 참여하지 못한 이유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서로를 좀 물어보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놀이 안으로 초대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어요. 또 특히 이제 마지막 8회기에는 이 상자가 8개를 각각 개인의 상자를 4개 4개 2열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동네라는 그러한 테마로 아이들이 상자를 만들었거든요.
0: 네.
1: 그 상자가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아마 아나운서님도 보신다면은 네. 정말 감탄할 소름이 끼칠 정도로.
0: 오.
1: 네네.
0: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1: 연결되어진다는 거. 그 아이들은 개개인적인 뚝뚝 떨어져 있다면은 그것을 한 대 모아서 하나의 우리 동네를 만든다는 게 정말 서로가 연결해서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0: 네.
1: 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 매우 인상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0: 네.
1: 그중에 한 명이 정말 조금 덩치도 좀 우람하고요. 일진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 아이가 상자 안에 아주 작은 호랑이, 아주 정말 작은 호랑이.
0: 네.
1: 예, 예, 그러한 호랑이를 놓고 조용히 책을 읽는 소녀를 이렇게 놓았는 것을 보고,
0: 네.
1: 아, 이 친구는 겉으로는 정말 강해 보이지만, 아, 내면에는 정말 불안한,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혼자만의 여유를 가지고 싶은 책 읽는 소녀.
0: 네.
1: 그런 매우 여리여리한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이 그룹 모래놀이 가정 속에서
0: 네.
1: 이 아이들은 이제 친구들, 동생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도 표현해가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네, 가장 인상 깊었던 친구예요. 기억도 네. 나고요. 네.
0: 그렇죠. 자신의 그런 약한 모습을 평소에는 안 보였을 텐데
1: 네. 네.
0: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보이면서 아, 이 친구가 보기보다는 되게 여리고
1: 네.
0: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야 될 친구구나라고 아이들이 느끼니까 점점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1: 네네.
0: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이들이 서로를 이제 알아가고
1: 네.
0: 그것도 이제 천천히 알아가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관계 문제 하면은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청소년이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들하고도 해보셨죠?
1: 네네, 맞아요. 정말 무서운 질풍노도의 중학생들이었고요.
0: 네. 그 아, 중학생이랑 하셨어요?
1: 네네네. 네. 중학생들과 이제 그룹 모래놀이를 하는데
0: 네.
1: 이번에는 진짜 일진. 네, 일진과 그의 무리들. 네,
0: 와.
1: 그리고 느린 학습자. 네, 그렇게 와. 이제 모여서 이제 모래 상자를 같이 함께 그룹 모래놀이에 참여했고요.
0: 네.
1: 그 모래놀이에 참여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좀 위기와 막 긴장감이 저도.
0: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일진과 그의 네. 무리 그리고 느린 학습자.
1: 네, 그러니까 네.
0: 아이들이 이 놀리기 딱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1: 네, 네, 네.
0: 이 팀 안에서도.
1: 네. 뭐 진짜 형님이라는 말만 안 했지 그 일진 앞에 모두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와. 하는 것들이 그래서 평소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지 못했던 네. 그 특히 이제 그 중에 기억

0: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일진 친구가 변했어요. 네. 그 일진 친구가 네. 뭐 안으로 모여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와. 모습들을 보았고 네. 그때 그 선생님이 또 확인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학교는 모래놀이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래놀이가.
1: 와 네. 그렇군요. 네. 그 한참 이렇게 뭔가 세지고 싶은 나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 안에서 뭐 이렇게 막 움직이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뭐 강하게 무리를 만들기도 하고 네. 이게 또 좀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모래놀이를 통해서 이런 감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서히 이제 자기들끼리 알아가면서
0: 네네.
1: 오 그렇군요. 아니 정말 느린 친구와 그 좀 힘쓰는 친구가 서로를 이해했다는 사실도 진짜 네네. 아 이게 정말 함께 논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 노는 것이 치료구나라는 네네. 걸 느낄 수 있는. 와 그렇습니다.
0: 그 현장감을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안타까워요.
1: 네. 네. 그 순간순간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네, 네. 와 어떻게 표현했을까? 뭐 이거는 거의 요즘 드라마 같은 걸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러면은 네.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네. 또 계속해서 즐거운 모래놀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0: 네. 노는 게 제일 좋아.
1: 더 보이즈가 부릅니다. 놀자.

0: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특임 교수를 맡고 계시는 김자영 교수님과 함께 아이들이 좋아하는 즐거운 모래놀이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학령기 얘기를 앞에서 했는데
1: 네네.
0: 학령기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모래놀이를 할 수 있을까요? 좀 이렇게 효과가 좋은 그런 모래놀이가 있다면요.
1: 저는 이제 아이들이 좀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가족 모래놀이도 한 번씩 하거든요.
0: 아, 가족 네. 모래놀이.
1: 근데 이번에 이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저희들 모래놀이에는 부자 모래놀이, 모녀 모래놀이, 직장 동료 모래놀이, 뭐 형제 모래놀이, 모래놀이 앞에 그런 그룹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0: 아, 이것도 이제 즐거운 모래놀이에 해당이 되나요?
1: 네네네. 그 범주 안에 넓게.
0: 아, 네. 네네.

0: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아이를 위한 모래놀이 치료인데,
1: 네.
0: 결국에는 아버지가 치유가 된, 그리고 어머니가 치유가 된, 네, 그런 이제 부자 모래놀이가 있었어요. 부자
1: 부자
0: 모래,
1: 모래놀이.
0: 네네네.
1: 네.
0: 그래서 대구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이제 10회기를 지원을 해줘요.
1: 네.
0: 그래서 부모 자녀 모래놀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여기에는 들어오려면은 거의 20대, 40대 일이에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들이
1: 네.
0: 이제 그 시간에 스탠바이 하를 미리 하고 있다가 정말 PC방처럼 탁
1: 아,
0: 눌러서 돼야지
1: 네.
0: 당첨이 되는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이고요.
1: 네.
0: 아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모 교육을 먼저 실시를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좀 자기 자신을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 그렇죠. 네.
0: 나의 감정과 삶을 돌보아 보지 않은 채 아이를 이해하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유치원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먼저 부모 교육을 참석하는 것을 좀 강조를 해왔고요.
1: 네.
0: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좀 그건 한 30년이 됐겠네요. 일본의 한 유치원에 수녀님이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여자아이들만 다니는 유치원이 있어요. 네,
1: 네.
0: 그곳에 이제 수녀님이 항상 아이가 입학하기 전에는 부모가 세 번을 참석을 해야 돼요. 부모 교육을.
1: 부모 교육을.
0: 네네.
1: 오.
0: 근데 이세번 중에 한 번이라도 불참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이 유치원에 올 수가 없어요.
1: 와, 굉장히 까다롭네요.
0: 네네. 부모의 참여가 되지 않으면 아이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 예, 그 제도가 저한테는 무척 인상적이었고, 예예.
1: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뭐 좋은 교육기관에 넣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은
0: 네네.
1: 거기에 가정에서 부모 역할이 없으면 아무리 교육기관이 노력해도 이게 뭐 헛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 보여주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0: 네네. 그 심리 치료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의 기여가 없으면.
1: 네.
0: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고요.
1: 네.
0: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한 아버님이 매일 아이와 함께 10회기 동안 모래실에 찾아오셨거든요.
1: 아우, 좋은
0: 네네.
1: 아버지인데요. 네.
0: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에 아마 이제 아버지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1: 네.
0: 10주 동안 나 자신과 가족에 대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1: 어떤 아버지셨을까 궁금한데요.
0: 네. 그 아버님이 저희와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고, 예,
1: 아이고.
0: 수술을 이제 한 2회 정도 받으시고 오신 상태였고요.
1: 네.
0: 아마 삶에 대한 우울감이 정말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1: 그렇겠죠. 네.
0: 네.
1: 큰 병으로 또두 번이나 수술하셨으니까.
0: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내의 권유와 또 어쩌면 강요겠죠. 아내가 가야 된다고
1: 네.
0: 그런 설득으로 부모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1: 네.
0: 근데 이제 그게 시작하기 전에 이제 부모 교육을 할 때,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이제 모래상자에 피규어를 이렇게 놓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나누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아버님이 치유가 되었나봐요.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셨나봐요. 네. 그래서 그날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 오늘 오기 너무 싫었다고. 나의 일, 내 일도 지금 감당하기 너무 힘든데, 왜 여기까지 와야 되냐 싶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모래상자에 피규어를 놓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셨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제가 치유가 된것 같습니다. 그날 부모 교육하고 이제 공감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1: 네.
0: 그때 이제 주변의 부모님들도 눈물을 훔치시고, 네.
1: 근데 뭐 정말 말씀만 들어도 이해가 되는 게
0: 네.
1: 그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 나이대에 아이가 이제 막 자라고 있는 이때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얼마나 그게 뭐내 삶이 무겁게 느껴졌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나누고 근데 그때 이내 얘기를 풀어놓는다는 사실도 진짜 불편했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근데 오히려 이제 이런 그 모래놀이 치료를 통해서 좀 이렇게 자신을 열어놓게 된 그런 좋은 기회를 가졌겠네요.
0: 그래서 그 아이를 관찰하게 됐는데, 그 아이는 이제 모래실에 들어오면 입을 꼭 다물어요. 그 차례 자세로 거의 서 있는 자세.
1: 네.
0: 네, 그래서, 근데 아버지와 함께 들어오면 아이가 태도가 달라져.
1: 어, 정말요?
0: 모습이 달라지고. 네, 웃고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너무도 즐겁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1: 아, 네.
0: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을 것 같아요. 그 부모들은 아이들 앞에서 감정을 숨긴다고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네. 싸움도 집에서 안 해요. 아이들 앞에서 안 해요.
1: 네.
0: 뭐 밖에 나가서 해요.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1: 그럼요. 본능적으로 알더라고요. 애들이
0: 네, 전부 다. 네, 네, 네. 네.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지, 서로 걱정하는지, 화가 났는지, 힘들어하는지 이런 말보다 더 민감하게 느끼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표정뿐만 아니라 숨결이라든지 분위기까지 아. AI가 아니거든요.
1: 그렇죠. 네. 아이들은 AI가 아니에요. 네, 진짜.
0: 네. 네. 네. 차가운 공기, AI는 따뜻한 공기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네. 근데 아이들은 그것을 느낀다고요. 네. 어쩌면 이 친구는 아버지를 잃을 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제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았을까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아빠가 편찮으시고 한 걸 아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엔 경직된 상태였는데 아빠랑 같이 오기만 하면은 너무 행복하고 네. 아,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작은 것까지 다 이렇게 느끼고 그래서 그걸 자기도 모르게 표현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진짜 좀 애처롭기도 하고 그런데 아니 그래서 이 가족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0: 네. 그래서 프로그램이 한 6회기쯤 진행됐을 때
1: 네.
0: 아버님을 위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1: 아, 아이에서 예. 시작했는데 이제 아버지로 갔다가 이제 네네. 부부 얘기로.
0: 예, 네. 예. 그래서 아이를 위한 시간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이제 앉았을 때 모래상자에 이제 가로로 중앙에 선을 그어드리고
1: 네.
0: 꾸며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저는 이제 선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철저하게 자기만의 선을 영역을 이렇게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1: 아 마치 초등학교 때 그 중간에 선 건너면 절대로 네네. 못 넘어가는 것처럼
0: 넘어오지 마 하는 것처럼.
1: 이게 초등학생도 아닌데.
0: 네. 그래서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내가 제가 자기 영역을 건드리는 걸 너무 너무 싫어하니까 그래서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셨대.
1: 아내도 똑같은 생각이었을까요? 네.
0: 그 말을 듣고 어머님이 하시는 네. 말씀이 아니 이럴 때는 넘어와도 되는 거지.
1: 네.
0: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맨날 건드리지 말라고 한 건 아닌데 라면서 이제 어머님이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1: 네.
0: 그 순간 두 분의 서로를 바라보고 웃으시더라고요.
1: 어허.
0: 그러면서 어머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미안해 내가 고쳐볼게.
1: 아.
0: 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다고
1: 네.
0: 우리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1: 와, 근데 이런 얘기 들으실 때 진짜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0: 근데 사실 제가 해드린 게 없잖아요. 저는 모래상자에 가로로 선 끈 것밖에 없어요.
1: 어마어마한 뭐.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선이 네.
0: 모래상자가 해준 거예요.
1: 아. 네.
0: 예, 모래상자가 찾아주게 알아차리게 도와주고
1: 아.
0: 네. 그래서 때때로 말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어쩌면 치료라는 게 누구를 낫게 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이유를 찾아냈을 때 치유가 되면서
0: 네네.
1: 치료도 저절로 되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래서 저는 아이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시작은 아이를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나 자신, 부모 자신을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인 것 같아요. 네,
1: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애가 나도 안 닮고 남편도 안 닮고 누굴 닮았지? 이러면서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를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성격을 고쳐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실은 아이는 정말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성격이 변해가잖아요. 아이는 네네. 변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핵심인 부모가 같이 성장하는 게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요.
0: 그래서 가족 모래놀이가 네. 가족 간의 관계적인 역동을 이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네. 또 그 예로 하나를 들자면 저랑 모래놀이를 계속 하고 있는 아이인데 계속 울타리를 넣으면서 변화되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네. 그래서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가족 모래놀이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비용이 비싸지만은 제가 비용을 더 받지 않고 그냥 진행해드리겠다. 아이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 같았어요.
1: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0: 이 아이는 틱이 지금 처음에는 한 개에서 두 개, 그다음에 세 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1: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틱이 늘어나는.
0: 틱이 원래 있었는데, 네. 근데 이 틱이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네. 소거됐다가 또 올라왔다가 소거됐다가 올라왔다가.
1: 왜 그럴까요?
0: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족 모래놀이를 했더니 알아차렸어요. 제가
1: 어떤 거였을까요?
0: 제가 치료하고 있는 내담아동 외에 그 부모와 딸아이가 있었거든요. 똑같은 구조, 완전히 구조적인 가족이었어요. 이 내담아동을 제외한 가족들이 모두 구조적인.
1: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적이고
0: 이게 여기 있으면 여기 있어야 되는 그런
1: 계획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성향을 그러니까 나머지 가족은 다 그런 성향이고 이 친구만 다른 성향이었던 거죠.
0: 그 울타리를 계속 만드는 이유가 구조화 시키려고 이 아이가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1: 자기는 막 자유로운 영혼인데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나도 어떤 틀이 좀 있어서 구조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랬군요. 가족하고 같이 비슷해야 되니까.
0: 그래서 내면의 이러한 질서와 안정감을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던 아이였어요.
1: 근데 이제 이 아이하고 잘 맞지 않으니까 이게 어떤 틱이나 이런 걸로 이제 드러나게 되고 치료를 하는데도 계속 울타리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군요.
0: 그리고 그날 아버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다.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하니까 아버님이 절대적 공감을 한다고 하시더라고. 정말 맞다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1: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아니 근데 상담하시면서 최근에 부모님들 중에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을 좀 많이 보게 된다고요?
0: 이게 시대적인 변화인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식당에 가서 우리가 같이 밥을 먹어도 N분의 1 하잖아요.
1: 그렇죠.
0: 예전에는 우리는 밥을 먹으면 서로 돈 내려고 했던.
1: 계산대 앞에서 서로 밀고 당기고 막.
0: 그게 아마 이 젊은 세대들과 저희들과의 세대의 그 어떤 관점의 차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금 현 3, 40대의 이 부모들은 매우 구조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뭐 아이에게 우유를 먹일 때도 몇 시간마다 간격마다 먹이고.
1: 맞아요.
0: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들이 막 그렇게 먹이면 어떡하냐 이제 그런 갈등도 많이 빚잖아요.
1: 그렇네요.
0: 심지어는 그 얼마 전에도 또 그 부자 이제 아버지와 아이가 아들이 모래놀이를 하는데 아버지가 아이가 넘어올까 봐 노심초사 계속 손을 끊는 거예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다든지 또 부부 모래놀이에서 좀 전처럼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구획을 계속 만드는 모습들이 요즘은 너무 많이 보여요.
1: 그렇군요.
0: 이러한 모습들이 단순한 놀이 행동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 그리고 심리적 거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모래놀이가 단순히 아이들을 위한 놀이가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인, 가족 모두가 자신을 이해하고 관계를 성장시킬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라고 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소통의 공간 안에서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관계 회복과 공동체 경험 이러한 모두 매우 의미 있는 가정을 함께 모두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저는 이번 여름 휴가에 다들 바닷가에 가셔서
0: 네.
1: 모래놀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모래놀이와는 다르지만
0: 네네.
1: 모래를 가지고 왜 예전에 막 그 아버지나 뭐 남동생이나 이렇게 약간 반쯤 묻어놓고 이렇게 막 모래성 쌓기도 하고
0: 맞아요.
1: 네. 막 배 두드려주기도 네네네. 하고 네네. 혹은 진짜 이렇게 모래성 쌓아서 그 모래 끌어내서 이렇게 누가 그 중간에 있는 깃대 넘어뜨리나 네네네. 이런 거 하고 이제 그런 작은 놀이들을 자꾸 하면서 모래와 좀 친해지고
0: 네네네.
1: 그리고 나서 모래놀이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0: 그게 바로 모래놀이 사장에서 하는 그 놀이 또한 관계 회복을 위한 발디딤
1: 네. 그렇죠. 네. 가끔 보면은 이 놀다 보면은 아, 너무 스타일이 달라서 놀다가 싸우는 경우들 있거든요.
0: 네, 네, 네.
1: 저렇게까지 많이 끌고 가서 나를 위험에 빠뜨렸다면서 막. 근데 그렇게 놀면서 약간 투닥투닥하다 보면은 또 서로의 그 선이 살짝 네, 무너지기도 하고 네, 네. 하니까요.
0: 네,
1: 네. 예,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동적인 얘기를 오늘 해주셨는데
0: 네, 네.
1: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얘기 해볼까요?
0: 이제 모래놀이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요.
1: 네.
0: 이제는 그러한 사례적인 경험을 했다면
1: 네.
0: 이제는 내 아이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그쪽으로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제 건강한 가족
1: 네.
0: 공동체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한국모래치료학회에서
1: 네.
0: 지금 추구하고 있는
1: 네.
0: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
1: 그
0: 안에 우리 아이 행동 이야기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1: 네.
0: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은 소속하고 싶어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하는 행동에는 모두 목적이 있고요.
1: 네.
0: 또 드라이크스의 잘못된 그런 행동에 대한 아 이런 부분들이 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라는 부모들이 알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지금까지 김자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들으면서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함께여서 좋은 게 더 많을 거예요. 그죠? 아, 조금은 함께 있기 위해서는 많은 힘을 들여야 되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더 큰 행복을 꿈꾸면서 우리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나유선 제작진행의 김현정이었고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 함모를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관,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5: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4: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5: 뭐라고요?
4: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빅뱅의 에라 모르겠다로 2부 문을 열었어요. 토요일 2부는 과거의 차트도 살펴보고 그리고 추억 속의 음악까지 들어보는 뮤직 올드 앤 뉴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최신 신곡도 함께 만나볼게요. K씨의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호의 시작 듣고 다시 올게요.

과거로 떠나는 음악 차트부터 새롭게 나온 신곡까지 토요일에 만나는 음악 종합 선물셋 뮤직 올드 앤 뉴. 과거 7월 첫째 주에는 어떤 가요가 사랑을 받았고 또 같은 해 어떤 팝이 사랑을 받았는지 비교해서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2009년으로 한번 가봅니다. 2009년은 공휴일이 굉장히 적은 한 해였대요. 우선 설 연휴가 사흘이 전부였고요.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광복절 등이 주말과 겹친 해였다 그러네요. 그래서 8일에 공휴일이 날아간 무자비한 한 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휴식이 간절했을 텐데 그때 음악 차트는 어땠을까요? 2009년 7월 첫째 주 차트 살펴보죠. 5위는 에이트의 잘가요 내 사랑. 멤버는 이현, 백찬, 주희 이렇게 3명이었는데요. 워낙에 실력 있는 보컬로 이루어진 팀이라서 좋은 곡들이 참 많았어요. 4위는 2NE1의 Fire. 와, 이 노래 정말 대단했죠? 2NE1. 이 부분은 진짜 안무까지 다 기억나죠. 3위도 못지않게 신나는 걸그룹 노래입니다. 4MINUTE의 Hot Issue. 그래서 한때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를 떠올리면 9세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떠올리면 젊은 세대다. 아, 근데 완전 어린 세대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민 뿅 요거를 떠올린다고 하더라고요. 2위입니다. 속사포 랩을 유행시킨 아웃사이더의 외톨이였고요. 1위는 걸그룹의 왕좌죠.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였습니다. 이 마린 룩을 입고 제기차기를 춤을 추던 모습 진짜 너무 예뻤죠? 자, 이 중에서 세 곡 골라봤습니다. 4MINUTE의 핫 이슈, 아웃사이더 외톨이,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That's right.

맞아, 맞아.

두시 뮤직 김빈나입니다. 토요일 뮤직 올드 앤 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9년 7월 첫째 주 팝 차트에서는 어떤 곡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비교해서 살펴볼까요? 5위는 영화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 OST였던 링킨팍의 뉴 디바이드였고요. 4위는 시아라의 에코였습니다. 4위까지 오른 곡인데 왜 이렇게 제목이 낯설지 생각해봤더니 저는 이 곡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외국에서만 인기 있던 곡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 들고요. 3위는 CF 음악으로도 쓰였던 블랙 아이드 피스의 붐붐파우. 이 노래는 또 생생하게 또 기억나고요. 2위는 크리셋 미셸의 What You Do, 니오가 피처링을 했네요. 이 노래도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거 보면 2009년에 저는 좀 바빴나 봐요. 1위는 역시 이 가수입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서커스. 자, 그렇다면 이 낯선 팝 시장 속에 세 곡의 노래 만나볼까요? 블랙 아이드 피스의 붐붐파우, 크리셋 미셸의 What You Do,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서커스.

자, 2009년으로 차트 여행을 가서 과거의 노래들을 쭉 들어보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곡을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로 소개할 신곡은 백아연의 들어봐. 이 백아연 씨 노래는 진짜 참 친근한 게 일기장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요즘 날씨도 변덕스럽고 그래서 이 사람 관계든 뭐든 다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억지로 힘내라, 일어나라, 이렇게 재촉하지 않는 곡을 듣는 게 좋은데, 이 곡이 딱 그런 곡이에요. 그죠? 조곤조곤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그런 느낌인데요. 하루의 끝에 듣기 참 괜찮은 곡이라는 생각 들고요. 자, 이어서 소개할 노래는 제목부터가 좀 독특해요. 이승윤의 무얼 훔치지. 참 개성 있는 이승윤 씨죠? 우리가 온종일 SNS 속에 이 남들의 화려한 일상을 들여다보느라 정작 내가 누려야 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뺏길 때가 많잖아요. 이 노래는 이 당신의 소중한 하루를 눈뜨고 도둑맞지 말아요. 이렇게 일침을 놓는 곡입니다. 비트가 참 세련되고 경쾌해서 묘한 해방감마저 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세 번째로 소개할 곡은 우리의 시린 가슴을 가만히 쓸어 내려줄 노래, 차가을의 내 안부입니다. 누군가와 이별을 하고 나면 가장 참아내기 힘든 그런 순간이 문득 그 사람 소식이 들릴 때잖아요. 그 애틋한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런 곡이에요. 자, 세곡 이어서 만나보시죠. 백아연의 들어봐, 이승윤의 무얼 훔치지, 그리고 차가을의 내 안부.

따끈따끈한 신곡들 만나봤어요. 백아연의 들어봐, 그리고 이승윤의 무얼 훔치지, 차가을의 내 안부 어떠셨나요? 자, 이 목소리는 어떠세요? 박보검입니다. 매일 그대와.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토요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보아의 마이 보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빛나는 주말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6: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0번 주의 이름 찬양하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의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청포도가 알날이 박히는 7월 그 첫 주말, 오늘 화답송의 시편 말씀이 싱그럽게 다가옵니다.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이제 2026년도 딱 반이 지나고 반이 남았네요. 새해 처음 했던 다짐들, 또 크고 작은 약속이나 목표,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실하게 열매 맺기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녹음이 짙어진 7월 첫 주말 오솔길 산책 시작해봅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의 선물로 노비스가 부르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세 들으셨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울 때 기도 청하세요.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한 일과 기쁜 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듣고 싶은 노래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밤 11시에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포르투갈의 성녀 엘리사벳의 축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엘리사벳 세례명 가지신 분들, 축일 맞이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아시듯이 포르투갈의 성녀 엘리사벳은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처럼 공주로 태어났죠. 그 후 왕비가 되어서도 가난한 이들과 아픈 이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부부든 가족 간에 또 국가 간에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위해 기도와 헌신을 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무엇보다 전쟁을 중재하면서 화해의 성녀, 평화의 사도라는 칭송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 생애의 말년엔 수도원 근처에서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거의 700여 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화해와 평화를 위한 헌신과 기도 그리고 약한 이들을 향한 사랑은 지금 우리도 본받고 실천해야 할 덕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특별히 성녀 엘리사벳의 정구를 빌면서 노래의 선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성 필립스 소년 합창단이 부릅니다. You are the new day.

최근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그 피해가 정말 엄청난데요. 도울 수 있는 만큼 또 서로서로 손을 내밀어야겠죠. 앞으로 폭우를 동반한 열대성 저기압도 우려된다고 하는데 부디 집을 잃고 또 대피 중인 이재민들이 추가 피해가 없기를 함께 마음모아 기도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서 보내주신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겠는데요. 2037님, 베드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늘 주말도 무더위가 날개치듯 푹푹 찌는 듯 해요. 이런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도 기도의 오솔길로 들어와 신부님의 기도를 듣습니다. 네, 2037님. 또 이렇게 사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뭐 여름을 향해 가는 시기이니까 더울 일만 남았죠. 이런 더위가 이제 기승을 부리게 될 텐데 뭐 아무리 더워도 우리가 또 이 더위를 이겨내야겠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또 일상은 멈춰서는 또 안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살아가는 그 시간이 이런 뭐 어려운 날씨를 버텨내게 해주는 큰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또 사연들이 그 어려움을 또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큰 원천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2037님 감사드리고요. 송크리스티나님, 베드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성홍님 크리스티나입니다. 6월의 마지막 토요일이네요. 설레임과 기다림 속에서 주말 오솔길을 걷다 보니 또 달력을 넘겨야 할 때가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크리스티나님, 달력을 또 넘겨야 할 때이네요. 근데 이 6월을 달력을 넘기는 건 다른 달보다 조금 좀 그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한 해의 이제 절반을 넘어서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왠지 이렇게 6월의 달력을 이렇게 넘기고 7월을 맞이하는 때는 다른 달을 맞이할 때보다는 조금 기분이 좀 새롭고 그러면서도 살짝 섭섭하고 아쉬운 느낌이 드는 그런 넘어감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또 다짐할 수 있게 되는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새로운 달력을 또 이렇게 맞아들이면서 또 7월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말과 또 의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새 출발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혜정 디오니시아님,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성지순례를 떠나기 전에 신부님께 안수기도를 부탁했고 신부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에게는 단 0.1초의 짜릿함도 느낄 수 없었답니다. 누구는 안수기도를 받고 픽픽 쓰러진다던데 내 믿음이 약한 걸까요? 실망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사를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라는 본당 신부님의 강론 말씀을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기도가 천둥 같은 아무런 느낌 없는 가랑비 같은 이 전해지지 않는 기도는 없고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은 차고도 넘치도록 많은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하고 말이지요. 네, 그래 우리가 뭐 기도하다 보면 그런 바람을 품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 아닌가 싶어요. 나의 이 기도가 정말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기도가 내 마음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그래서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오지 않았을 때 내가 기도를 통해서 바라는 어떤 소망들, 갈망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을 하거나 나의 기도가 쓸모없다고 여겨지거나 혹은 나의 기도를 하느님이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구나라고 여기기보다는 이 기도의 선물,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올지 우리가 그것을 예측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선한 선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품고 우리 신앙의 여정을 계속 걸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구에서 박창우님, 영성이 풍부하신 듯. 예수의 신부님들은 어째 모두 그렇게도 카리스마가 넘칠까요? 네, 박창우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의 신부님들을 통해서 어떤 카리스마를 이렇게 느끼셨을까요? 어떤 모습을 보셨을까요? 저도 참 궁금한데요. 그렇게 봐주시니 또 그 마음에 너무나 감사드릴 뿐입니다. 글쎄, 뭐 예수회가 가지고 있는 양성의 힘이 뭐 그런 결실,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요? 뭐 그 중에 하나 뭐 말씀드리자면 이 예수회를 창설한 이냐시오 성인께서 예수회원들에게 아주 그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기도가 하나 있었는데 오전을 마무리하면서 한 번,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 양심 성찰이라는 기도를 반드시 꼭 빼놓지 않고 할 것을 강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또 그러한 뭐 전통에 따라서 우리 예수의 신부님들은 오전을 마치고 한 번,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 뭐 두 번이죠. 그렇게 양심 성찰이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늘 나의 생각과 말과 의지와 행동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 하루 중에 아마 그것이 뭐 대단하진 않지만 우리 예수의 신부님들을 조금 더 카리스마 있게 만들어주는 힘의 원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 저희들이 하는 이 양심 성찰 기도에 대해서 또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대구에서 김예경 채칠리아님, 안녕하세요. 노래 제목을 하나 알고 싶어요. 제가 제목을 잘 못 들었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마 이 남겨주신 시간을 이렇게 다시 돌아보니까 짐작해보건대 사라 맥락클란의 엔젤이라는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뭐 유튜브나 이런 음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뭐 들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이 마음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 성원과 또 응원과 기도의 마음에 감사드리면서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태연이 부릅니다. 나의 작은 정원.

이어서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기념일 복음 묵상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미사 전례 안내에는 아래와 같이 오늘 기념일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사제로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다가 꽃다운 나이에 주님을 증언하며 피를 흘린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하느님께 전구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미사를 봉헌합시다. 지난 여름 로마에서 열린 희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로마 바티칸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베드로 대성전을 순례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이 개장 시간에 맞춰 이동하여 대성당 순례를 하고 이제 마지막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그 발길을 옮기던 중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티칸 대성당에 세워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조각상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대성당 외벽에 설치되었다는 뉴스는 들었지만 제가 깜빡 잊고 있던 중에 마주치게 된 성상 앞에서 놀라움과 기쁨은 정말 배가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대성당을 순례했던 학생들도 김대건 신부님의 성상 앞에서 매우 기뻐하며 연신 핸드폰 카메라를 열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가톨릭 역사상 동양인 조각상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외벽에 세워진 것은 최초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당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성상을 보기 위해 모인 많은 한국 순례객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신부님의 성상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는 순례객들의 표정들이 저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한국에서 선교하는 모든 성직자들의 수호 성인이기도 하죠.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제의 수는 대략 5,7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념일을 맞이하여 사도직 현장에서 복음 선포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제들의 성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국 가톨릭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정신과 영성을 살아가고자 하는 성소의 씨앗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우리들의 바람과 어려움,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간절함을 담아 함께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지향, 함께 또 주말 풍경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임유리 유리구슬님, 원망이 너무 많아서 전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저를 자꾸 비교하고 못난 모습들이 자꾸 보이고요. 자기 반성하다 보면 정말 끝이 없어요. 신부님, 원망과 탄원과 탄식, 저의 수호천사도 있을까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기도 하고, 수영님 노래 듣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이기도 해서요. 저도 신부님처럼 빗소리 들으면서 낭만을 찾을 때가 있답니다. 창 밖을 보는 거 좋아해요. 네, 유리구슬님,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과 탄원과 탄식, 아, 자기가 한없이 이렇게 작아지는 듯한 그런 모습, 앞에서 일어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계속 숨고 싶을 마음, 그럴 때 이렇게 좀 손을 내밀어 보는 것.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좀 잡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용기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리구슬님의 이 사연을 듣고 마호가니님이 또 자신의 체험과 나눔을 또 적어주면서 좀 위로의 내용을 좀 남겨주셨는데요. 마호가니님, 저도 지금은 행복하지 못했지만 죽고 나서는 예수님, 성모님 모두 계신 곳에 가고 싶다 기도하며 울던 때가 있었어요. 눈물의 시간을 보내다 제 조카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저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는 걸 느끼고 그 아이를 위해 내 안에 가장 좋은 걸 세상에 주고 떠나고 싶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자 어느 날 유튜브에서 황창현 신부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즐거움이 제 마음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결심하자 하느님께서 감정의 정화부터 교획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모습까지 오게 되었네요. 유리구슬님도 언젠간 나도 뭔가 밝은 결심을 할 거라고 본인에게 말해주세요. 그럼 하느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네, 마오가니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 짧게 나눠주시고 또 유리구슬님에게도 격려와 위로 잊지 않으신 모습. 유리구슬님 한번 자기 자신에게 희망찬 다짐, 결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마오가니님의 말씀처럼 하느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오늘 기도 지향이 있는 사연 또 만나보겠습니다. 베로니카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친구 남편 형제님을 위해 기도 청합니다. 아주 건강하던 사람이었는데 50대 초반 많지 않은 나이에 간암 진단을 받고 6개월 투병 끝에 하늘나라로 떠났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자신의 할 일을 변함없이 하지만 한동안 넋이 나간 것처럼 공허함이 가득한 친구의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마지막 순간은 호스피스에서 평안하게 보냈지만 순식간에 이 옆지기를 보낸 그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신기한 게요. 친구는 남편 발인 날 취준생 아들의 번듯한 회사 최종 합격 소식을 듣기도 하였답니다. 뭔가 오묘함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빨리 남편을 먼저 하느님 품에 보낸 친구, 또 그 남편을 위해 청하신 기도, 우리 오솔길 동지님들과 함께 마음 모아 올리는 기도가 위로가 되고 하느님 사랑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우리의 시간만을 생각할 때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계획을 생각하게 하시는 주님. 이제 겨우 50대 초반 남편이자 가장이며 아버지인 그를 그토록 서둘러 데려가신 뜻을 저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허나 사랑이신 당신께서는 지상에서나 천국에서나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사랑으로 주님 빛을 비추실 것을 믿나이다. 비오니 남은 가족들이 지상의 시간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신비를 만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두어 주님 사랑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연인이자 기둥이던 남편을 보낸 베로니카의 벗에게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어 남편의 흔적이 남은 자리마다 상실 대신 신비로운 약속과 희망을 만나게 하여 주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한 마음 모아 청하나이다. 아멘.

김상균, 천승재가 함께 부르는 천상으로 당신을 보내며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솔길 산책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이안이 부르는 물고기 자리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3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신부입니다.
1: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헌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헝겊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새 포도주는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 참된 봉헌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0: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그분께 따지듯 질문합니다.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 전통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기도와 자선과 단식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단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보고 있었고 그런 시선과 마음으로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관습과 관성에 얽매여서 사람이 되어 오신 주님을 아직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의 생각과 기준에 합당한 단식으로 하느님 백성다움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곁에 오신 주님을 알아뵙고 당신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에 나서라고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하느님께 이것을 드리는 게 좋겠다, 저것을 드리는 게 좋겠다 하면서 무작정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드리기보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봉헌은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프란치스코 성인과 그의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일화가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 성인이 격렬한 전쟁의 여파로 폐허가 된 다미아노 성당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다가 프란치스코야 가서 허물어져 가는 내 집을 고쳐 세워라 하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방식대로 따르려고 아버지의 가게에 있는 물건을 모두 내다 팔아서 돈을 마련하고 그것으로 무너진 성당을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이에 성인의 아버지는 크게 분노하고 아시시의 주교 앞에 아들을 세워서 아들이 재산 상속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신이 생각한 돈이나 성당 건물의 재건이 아니라 자신의 온 삶을 하느님 당신께 봉헌하고 하느님 교회를 위해 투신하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성인은 친부에게 받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느님만을 아버지로 부르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느님을 위한 봉헌의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 묵상 안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봉헌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 청하기만 하고 받으려는 데에 훨씬 익숙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참된 봉헌의 의미를 되새기고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여기는 봉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봉헌을 살아갈 줄 아는 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부담 없이 드릴 수 있는 만큼만 적당히 혹은 이 정도로 내어드리면 기뻐하시겠지, 받아주시겠지 생각하며 봉헌하고 내어드리는 것이 지금까지의 봉헌이었다면 오늘부터는 먼저 하느님 앞에 머무르고 그분 말씀과 뜻을 헤아리고 그분께서 기꺼워하실 봉헌을 몸소 실천하는 우리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봉헌은 당신 말씀을 듣고 그분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나의 모든 것이 이미 하느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저의 삶이 제 뜻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드리는 오늘의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1: 연중제 13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산성당 정재훈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드론부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7: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0: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말인데 먹을 게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냉장고 앞에서 한숨만 푹푹 쉽니다. 달콤한 아이스크림 하나 꺼내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은 비만을 유발한다고 하고요. 고소한 아이스라테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커피는 또 수면에 안 좋다네요. 저녁에는 떡볶이도 먹고 싶은데 떡볶이는 나트륨의 열량 폭탄이래요. 이렇게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정보들이 쌓이니 먹을 수 있는 게 대체 뭔지. 이러다 주말 오후 다 갈 것 같아서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꺼내 듭니다. 몸에 좋은 선택도 좋지만요. 가끔은 달달한 충전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신나라의 달콤한 5시. 안녕하세요. 신나라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신나라의 달콤한 5시 오늘의 첫 곡 레드벨벳 아이스크림 케이크였습니다. 아우 진짜 그렇죠. 이거저거 몸에 안 좋다 하는 정보들 다 흡수하다 보면 세상에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든 기분 좋게 먹지만 적당히 적당량을 지켜서 먹어야겠어요. 기다리던 토요일 오후입니다.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좋아하는 카페를 찾아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도 꺼내 먹어서 야금야금 맛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이 주말의 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요즘 기사를 보면 정말 먹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건 나트륨이 높아서 안 되고 저건 카페인이 있어서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음식들을 하나씩 거르다 보면 건강은 지켜도 정신건강은 못 지킬 것 같습니다. 매끼 방탕하게 먹는 게 아니라면 적당한 선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음미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건강과 정신건강 사이에서 오늘도 열심히 줄타기 해보는 주말이네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번 또는 무료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PBC 빵 빵톡으로 문자는 적당히 말고 많이 보내주세요.

어디로든 떠나보리고 싶은 토요일, 김현철과 조지가 함께한 드라이브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코미들은 집콕 좋아하세요? 집에 콕 박혀있는다는 말을 줄인 집콕. 주로 성격이 내향적인 분들이 이 집콕을 좋아하죠. 사람이 많고 번잡한 곳보다 편안한 환경인 집을 선호하는 마음, 저도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이 집콕이 성향과 잘 맞는다고 해도 장기간 이어지는 건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한 기사 얘긴데요. 집콕이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정신건강 관점에서 조심할 점도 있다고 해요. 집콕이 오래 지속되면 사회적 접촉이 제한되면서 우울이나 불안,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집에만 있더라도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거나 햇빛을 듬뿍 쬐는 게 좋다고 하고요. 또 하루 종일 잠옷을 입고 생활하기보다는 집 안에 있더라도 외출복으로 한 번쯤 갈아입는 게 좋은 방법이래요. 옷만 갈아입기만 해도 뇌가 활동 모드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또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가벼운 산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고요. 집콕도 좋지만 건강한 집콕은 더 좋겠죠. 우리 집순이 집돌이들을 위해 가져와 본 이야기였어요. 한동근 그대라는 사치 신예영 어게인.

한동근 그대라는 사치, 신예영 어게인 두 곡이었어요. 요즘 한국도 덥지만 유럽 쪽 이야기 들으셨어요? 유럽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의 기록적인 폭염이라고 합니다. 독일은 41.7도, 체코는 41.9도, 프랑스는 40.6도. 잇따라 기온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스러울 정도예요. 이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유럽 각지의 관광지 운영에도 변수가 생겼다고 합니다. 파리의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디즈니랜드, 그 외 일부 미술관과 성까지 운영 일정 조정이 있더라고요. 심한 곳은 휴관에 들어가는 곳도 있고요. 영국과 벨기에에서도 일부 랜드마크가 문을 닫거나 행사를 전면 취소하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이 더위의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고 해요. 아직 여름의 초입일 뿐이고 기온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미지수니까요. 유럽에 사는 사람 중에 1억 9,100만 명 이상이 폭염의 영향권에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부디 건강하고 또 무사하게 이번 여름을 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에이핑크의 리멤버, 하하와 스컬의 부산 바캉스 이어드려요.

보통의 우리. 마케팅 용어에서 시작돼 널리 쓰이는 말 가운데 포모가 있습니다. Fear of Missing Out. 이걸 줄여서 포모라고 하죠. 남들이 주식할 때 보통 이 말을 많이 쓰는데요. 남들 다 하는 주식, 나만 하지 않아서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은 심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꼭 주식에서만 포모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나만 빼고 다들 입는 것 같은 옷이나 아이템을 보면 그때부터는 은근히 예뻐 보여서 하나 살까 싶기도 하고요. 또 결혼에 대해 별 생각 없다가도 주변 친구들이 하나 둘 짝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얼른 상대를 찾아야 하나 하는 조급한 마음이 살짝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초조함이 생겨날 때 잠시 스스로와 거리를 두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원해서 소비욕이나 조급함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남들이 다 하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좋아 보이니까 따라가고 싶은 건지. 그때는 이 잠시 멈춤이 제게는 꽤 효과가 좋더라고요. 포모에는 잠시 멈춤. 기억해도 괜찮겠죠?

0: 같이 하면은 된다는 말이 때때론 끝까지 들리는 때도 때때론
1: 이무진 뱁새 보통의 우리에 이어드렸습니다. 우리는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지 말자고요. 올해 열린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단연 많은 분들의 입에 오르내린 강렬한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바로 오스트리아 작가 플로렌티나 홀칭거의 작품인데요. 이름도 독특합니다. 시월드 베니스. 그대로 해석하자면 베니스의 해양 테마파크 정도일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거대한 전시에 비인간 동물은 하나도 없다는 점이죠. 홀칭거의 시월드에는 오로지 인간들만 있어요. 전시장 안에서 퍼포머들은 물탱크 안을 부유합니다. 침수된 공간을 제트스키가 가로지르죠. 또 이 시월드에는 매시 정각 종이 울리는데요. 플로렌티나 홀칭거 본인이 줄을 타고 올라가서 거대한 청동 종 안에 거꾸로 매달립니다. 그리고 몸을 비틀고 흔들어서 종 내부에 거세게 부딪혀서 직접 종소리를 내죠. 관람 자체가 충격적인 경험이 된다고 해요. 참고로 이 퍼포먼스는 해수면 상승과 기후위기를 향한 경종을 뜻한다고 합니다. 비엔날레가 열리는 베니스가 침수 위기의 도시라는 걸 생각하면 이 장소와도 참 잘 맞는 작품인 것 같죠. 장범준 여수 밤바다 태연의

장범준 여수 밤바다, 태연 제주도의 푸른 밤 두 곡이었습니다. TV에서 방영하는 연애 리얼리티 쇼 가운데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꾸준히 사랑받는 프로그램인데 이 컨셉을 그대로 가져간 불교의 나는 절로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저 이 소식 처음에 보고 무릎을 탁 쳤잖아요. 아니 나는 솔로와 나는 절로라니 어쩜 이렇게 이름까지 딱 맞을까요? 이 나는 절로는 미혼 남녀들이 고즈넉한 산사에 머물면서 자신의 인연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인데요. 소위 사찰 소개팅으로 알려지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 1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강원 양양 낙산사 편에는 무려 4,225명이 신청했고 경쟁률이 257대 1이었다고 해요. 아니 옆 동네 불교에 이렇게 참신한 기획이 있었다뇨. 들으면 재미도 있고 또 청년들이 관심도 많이 갖겠다 싶어서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가톨릭도 성당 얼마나 근사해요. 전주의 전동성당부터 서울의 명동성당까지 이 좋은 아이디어 저희도 가져다가 좀 활용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재밌는 상상을 해보는 오후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아이돌이죠. 리센드의 러브 어택 이어드릴게요.

중소기업의 신화라고 할 수 있죠. 리센드의 러버텍 함께 들었습니다. 와, 근데 나는 절로 4,225명이 참가하고 25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죠. 코미들은 이성 볼 때 뭘 가장 많이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 인연이 맺어질 때 신앙의 힘을 무시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결혼까지 빨리 골인한 친구들을 보면은 주로 신앙이 같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을까 혼자 생각해보고 또 물어보면 같은 종교인 게 같은 신을 믿는 거니까 그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또 주일에나 뭐 특정 절에 가는 시간도 그렇고 성당이나 교회를 함께 가면서 그 여가 시간에 공유하는 시간이 항상 고정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뭐 커플 관계, 부부 관계에서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을 제 짝꿍도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이면 너무 좋겠네요. 어디 있을까요? 나는 절로, 나는 가톨릭으로, 나는 성당으로 이런 프로그램 있다면 한번 나가보고 싶네요. 자,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7월의 주말입니다. 이제 하반기의 첫 주말인데요. 덥다고 에어컨 틀어놓고 실내에서만 너무 늘어져 있으면 몸이 더 처지는 거 아시죠? 집콕을 하더라도 간단한 스트레칭도 하는 거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보내드리면서요. 저는 월요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우리 내일은 더 달콤할 거예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0: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별자리가 선명해지는 여름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왜 별자리를 만들었을까? 어떻게 별과 별을 이을 생각을 했을까? 그거는 뭔가 외롭게 두지 않으려는 그런 인간의 오래된 마음이 아닐까요? 깜깜한 밤하늘에 저만치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이 뭔가 외로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어주고 이름을 붙여준 거죠. 이름이 생기면 어쩐지 좀 힘이 날 것 같으니까요. 자,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이어서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웃집 라디오도 모두에게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 7월 4일 토요일 이웃집 라디오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집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집 PD 신혜이석 다니엘입니다. 떨어져 있던 별들을 이어서 별자리를 이은 마음으로 떨어져 있는 이웃들을 이어서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뭔가를 해보고 싶다. 좀 멋있는 말이지 않았나요? 네, 진짜 그런 마음으로 좋은 이웃들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소문내주시고 청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웃집 라디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을 만나보고 또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뻔한 이야기 대신에 우리 이웃들의 진짜 숨겨진 속마음이 궁금하다면, 세상 구석구석을 새로운 목소리로 들어보고 싶다면,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방송되는 라디오 커뮤니티 이웃집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나누고 싶으신 말씀, 또 만나고 싶은 이웃이 있으시다면 샵 1053번, 한 건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고요. 또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빵은 무료로 청취 가능합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요? 궁금한 여러분의 일상을 기웃기웃 해보는 시간, 세상 구석구석 신나는 일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허인 리부터의 이웃 기웃기웃. 네, 오늘도 신나는 현장에서 기웃기웃하고 오신 허인 리부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조금 왁자지껄할 것 같은 느낌이
1: 맞습니다.
0: 드네요.
1: 어린이들이 모여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기웃기웃하고 네. 왔는데요. 네. 시립 은평 청소년 센터에서 지난 6월 말에 6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죠. 27일에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현장이 있어서 올해 3월에 시작된 환경 동아리고요. 네. 온 그린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짐작되시지만 환경을 켜다, 환경 활동을 켜다, 저희가 이 온 그린을 소개하기 위해서 방송을 온에어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런 의미로 네. 3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활동 내용도 이제 뭔가 출발을 하니까 사실은 크게 기대를 막 안 하고 갔는데 네. 다양한 활동을 그동안 해왔고요. 매달 두 번 정도 이렇게 둘째 주, 넷째 주 정도 이렇게 모여서 기획도 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뭐 쓰레기 분리도 한번 해보고 환경 교육도 받아보고 또 그 고체 치약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0: 있죠.
1: 그 고체 치약이 치약만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목욕 용품으로도 세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뭐 그런 활동을 해본다든가 바다 유리를 활용해서 공예품을 또 만들어 본다든가 굉장히 알차게 해오셨더라고요. 선생님도 네. 열심히 하시는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청소년 동아리이긴 한데 지금은 우선 초등학생들로 시작이 됐고요. 네. 앞으로 이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그 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좀 더 연령층이 다양해지지 않을까.
0: 지속하는 동안에.
1: 그렇죠. 네. 이제 네. 시작이니까요. 네. 단원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제가 아직 어린이여서 많은 걸 할 수 없지만 이라고 하는 남자친구 얘기가 있거든요. 남학생이 얘기하는데 어린이여서 더 다양하게 어릴 때부터 몸에 배는 환경 활동인 거잖아요. 절대 어린이여서 낮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말을 해줬는데 단원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0: 네.
2: 엄마랑 아빠가 이제 맨날 분리수거를 하셨는데 약간 은근히 오고 나서부터는 뭔가 이제 쓰레기 버리는 일에 좀 분리수거하는 일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수요일 일요일마다 제가 대신 나가가지고 분리수거를 합니다.
3: 오늘은 안 왔지만. 착하고 웃긴 서준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같이 초대해서 했는데 그때 이후로 친구가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자기도 끼면 안 되냐고 해서 쌤한테 물어보고 그 친구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직 어린이여가지고 힘을 별로 못 쓰긴 하는데 그래도 그 안 쓰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한테 팔기도 하고 고체 치약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비누로도 쓸 수 있고 화장실에 쓸 수 있는 물건을 하나에 합쳐놓은 것 같아서 여러 개의 욕실 용품을 안 사도 한 가지에 모아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4: 과자 먹고 나서 딱지 그냥 적으면 안 된다는 걸 배우고 나서 엄마한테 딱지 적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줬어요.
5: 환경 캠페인도 많이 했고 플리마켓도 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낡은 거도 좀 사주니까 뭔가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노트랑 엘자파이 형광펜 이런 거를 안 쓰는 거나 집에 너무 많은 거를 갖다 냈어요. 나한테는 필요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정말 소중한 거일 수도 있는 거를 느꼈어요.
2: 바다유리 그립톡을 했을 때 바다 생물들에게 위험을 주는 물건이라는 것도 알려주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바다유리가 얼마나 위험하고 바다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돼서 뭔가 뿌듯했어요. 그 작은 일 하나만으로도 이제 지구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0: 네, 시립 은평 청소년센터 환경 동아리 온 그린, 올해 3월에 처음 시작된 청소년 환경 동아리인데 현재는 이제 시작 단계라서 초등학생만 있는데 이 초등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았거든요. 진짜 열심히 기웃기웃하셨네요.
1: 네.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갔던 날은 마지막 주였잖아요. 네. 그래서 플리마켓이랑 같이 서울시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또 지역사회 안에 은평구 안에 뭐 가족센터도 있고 다양한 그 센터랑 연계가 돼서 네. 어린이들 신청받아서 플리마켓도 진행을 했는데요. 그동안 했던 얘기를 들으면서 특히 과자 봉지를 왜 그 딱지처럼 접으면 안 되는지라고 아까 어떤 여자 학생이 얘기를 해줬는데요. 네. 안 된다고 하는데 또 괜찮다고도 하고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하고 어떤 재활용 센터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하는 건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재활용 센터에 갔는데 그거를 기계가 이렇게 바람으로 날리기도 한대요. 그 비닐을 이렇게 선별할 수 있는 좀 효율성을 따지는 근데 그러니까 질량으로 따진다는 건데 접게 되면 딱지처럼 접어서 그게 묵직해지면 비닐이 아닌 게 되기 때문에 네. 다른 거랑 같이 이제 쓰레기가 된다는 거고요. 처리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분류가 안 됐으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이유들 때문에 비닐은 비닐로 그냥 펴서 버리라는 건데 뭐 예를 들어 본인은 이제 그렇게 해서 실천을 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또 바다 유리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제 바다에 유리 조각들 많이 파편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네. 그걸 이제 공예의 어떤 업사이클링 소재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월에는 그걸 가지고 병뚜껑에 요즘 키캡이라고 해서 그거 뭐 공예로 많이 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다 유리는 그립톡을 만들어서 그 사진 제가 우리 PD님께 보여드린 거에 네. 맨 마지막 사진 큰 사진이 그거거든요. 핸드폰에 이제 휴대전화에 네. 그립톡 모양입니다. 그걸 네. 그냥 버려지고 바다에 그 유리가 그대로 있을 경우에 바다 생태계에 문제도 일으키고 위험할 수 있는데 그걸 줍깅 하듯이 저희가 쓰레기를 줍듯이 수거해 와서 그걸 이제 공예품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그런 걸 직접 아이들이 하면 이거는 잊히지 않는 거고 생활에 이제 몸에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중요한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립 은평 청소년센터의 담당 선생님이신 청소년 활동팀의 소현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 새롭게 프로그램을 하고 온그린을 이끌어 가시면서 선생님도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더 배우신다고 하고 네. 뭔가 아이템을 하나 주제를 잡으려면 앞서가셔야 되잖아요.
0: 그럼요.
1: 더 열심히 찾아오셔야 되고 진짜 재밌게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소현 청소년 지도사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0: 네.
6: 초등학생 친구들이 이제 환경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면은 초등학생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많고 저희 센터에 있는 쓰레기도 한번 분류를 좀 해봐서 병뚜껑을 모은다든지 그걸 활용한 그 키캡 만들기. 우선은 저희가 청소년 센터인 만큼 청소년 아이들이 좀 환경이나 좀 잘 모르고 어려운 분야일지라도 먼저 관심을 가져보면 그건 그렇게 어렵지

0: 괜찮다는 거를 아이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 이제 연도가 오래되고 단원들도 계속해서 바뀌겠지만 그 친구들이 아 이제 이 환경이라는 환경 동아리라는 것 자체가 이 센터에서 조금 빛이 나는 동아리로 자리하면서 커서라도 내가 이런 활동을 했었고 무의식적이라도 그런 환경을 위한 좋은 실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저는 그 일상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이 갔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1: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허윤리부터의 이웃기웃기웃 시립 은평청소년센터 환경동아리 온그린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고 방금은 청소년활동팀 소현 청소년 지도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는 그 도중에 든 생각이 네. 학생들이 앞에서도 그렇고 막 되게 이 활동 자체를 뭐 환경을 위한 거창한 일이 아니라 좀 놀이 형식으로 접근을 하고 맞아요. 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와 닿았거든요. 근데 네. 또 지도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약간 그렇게 좀 문턱을 낮춘다고나 할까?
2: 쉽게 네. 접근할,
1: 쉽게
2: 수,
1: 접근할
2: 있게.
1: 수 있게 네. 그런 측면이어서 이게 진짜 지속될 수 있다면
2: 그렇죠.
1: 계속해서 이어지면 이분들이 또 나이 들고 하다 보면 인식을 정말 크게 바꿀 수도 있겠다.
2: 전문가 되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2: 생활 안의 전문가.
1: 네.
2: 그 가정이 또 환경과 관련되게 되는 거고
1: 네.
2: 플리마켓 현장도 있었고 그날 온그리는 그 집중적으로 했던 프로그램이 에코백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1: 아,
2: 하얀 가방, 조그만 네. 가방들을 준비해와서 어린이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게 앉아서 에코백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게
1: 네.
2: 이제 직접 뭐 바다유리 조각 그 뭐 공예를 하고 이런 건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렇지만 에코백은 본인이 이제 색연필이나 사인펜으로 색칠을 해서 바로 이제 완성이 될 수 있으니까 직접 한번 체험해보고 어떤 저기 모녀 두 분은 아이는 막 하고 싶어 하는데 어머니는 바쁘다고 가자고 했는데 결국은 따님이 승리하더라고요.
1: 아하.
2: 그래서 에코백을 만들어서 이제 완성품을 만들어서 가져가는데 이런 작은 체험들이 뭔가 환경 기후 위기하면 어렵고 불편하고 시간 걸리고 그런 건데 지역사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프로그램 통해서 체험을 한번 하면 선생님 바람처럼 지도사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몸에 뵐 수밖에 없고 쉽게 또 다른 활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2: 네. 어린이들에게 이 활동의 어떤 자랑이나 온그리는 뭐다라고 한번 좀 물어봤거든요.
1: 네.
2: 네. 직접 들어보죠.
1: 네.
3: 우리가 지금 작은 행동을 느끼겠지만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언젠간 지구 온난화를 막는 걸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4: 행복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처음엔 좀 이상해도 나중에 끝나고 보면은 다시 생각하면 살짝 뿌듯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위해 일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게 좀 제가 꿈꾸는 지구인 것 같습니다.
5: 온그린은 최강이다. 친구들과 같이 이제 환경에 대해 같이 하고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지구를 더 깨끗하게 만드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일을 하니까 최강이라고 생각해요. 온그린은 우주 최강이다.
1: 온그린은 최강이다. 우주 최강이다.
2: 네.
1: 아, 딱 지금 그 거기에 굉장히 마음을 담고 있는 그 초등학생이
2: 네.
1: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아니었나?
2: 맞습니다.
1: 네,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2: 활동을 하면서 즐거워야지 지속될 수 있잖아요.
1: 네.
2: 진짜 그 뭐 시작하는 걸음은 부모님이 신청하시고 수영장 갔다가 거기 안에 수영장도 있거든요. 센터 안에.
1: 네.
2: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 이용하러 갔다가 어머님이 아마 신청하셨던 것 같은데 시작은 부모님이지만 그 끝은 아이들 또 그 아래 세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소중한 활동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학생은 가을에 선생님이 그 나무 심기도 한다고 했어요 라고 하는데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선생님께
1: 네.
2: 제가 따로 여쭤봤더니 근데
1: 네.
2: 이제 아이들의 어떤 희망사항을 담아서 프로그램 운영하실 거니까 아마 조금 더 가능성 있는 그런 활동이 되지 않을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시느라고 선생님들 정말 지역사회 안에서 애 많이 쓰고 계시고요.
1: 네.
2: 학생들 바람처럼 어린이들 바람처럼 이 은평구 지역 안에 우주 최강 그 동아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그린이요.
1: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지자체 은평구뿐만 아니라 또 이 케이스가 또 좋은 케이스로 자리를 잡으면 다른 어떤 구나 시도별로도
2: 네. 벤치마킹 해가지고
1: 그렇죠. 벤치마킹에서 또 확산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또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 초등학생분들이 나중에 또 중학생이 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연그림 활동하고 있는지 추적 관찰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 그러네요. 네, 같이 추적 관찰하죠. 네.
1: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립 은평 청소년센터 환경동아리 온그린 현장을 취재해 오신 우리 허인 리포터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여러분 즐거운 주말 저녁 보내세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러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토요일 저녁에 라디오 커뮤니티 CPBC 라디오 이웃집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이웃집 PD 빠다니엘 신인석 다니엘 PD입니다. 네, 가장 보통의 초대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매주 다양한 분야의 이웃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동화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얼마 전에 휠체어 타고 다이빙을 출간하신 이영미 작가님을 모시고 아동문학의 세계, 동화의 세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오가며 아동문학부터 역사 기록물까지 다양한 글을 쓰고 번역하는 작가 이영미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그동안 나의 오랑우탄 엄마, 그리고 마음대로 풍선껌, 맹꽁이의 집을 찾아주세요, 인도네시아 한인 백년사와 같은 책들을 통해 독자들과 만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푸르메 재단과 샘터가 공동 기획한 푸르메 아이들 시리즈의 첫 번째 책으로 장애인식 개선 동화인 휠체어 타고 다이빙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책에 담긴 이야기와 함께 장애인식 개선이라는 주제에 대해 청취자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좋습니다. 아우, 그 어떤 초대 손님들보다도 더 뭔가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것이 많아요라는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는 그 자기소개였고요. 그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얼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작가님의 그 몇 번째 아이예요. 벌써 이게 그 작가님이 쓰신 작품이 너무 많으니까 몇 번째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따끈따끈한 신간이 나왔습니다. 휠체어 타고 다이빙이라는 신간인데요. 이 책이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잠깐 뭐 조금 요약을 해보면 그 아이돌 멤버 주인공 학생이 사고로 뭔가 장애를 얻게 되고 그것을 딛고 다시 꿈과 희망을 찾는 이야기다. 요 정도로
1: 네.
0: 구체적인 내용은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뭐 그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제목에도 나왔다시피 휠체어 타고 다이빙이에요. 휠체어를 타고 다이빙하는 건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 다이빙이라는 소재를 선택하신 그 경위, 이유도 궁금합니다.
1: 네, 제목을 보고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 휠체어를 타고 어떻게 다이빙을 하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0: 네.
1: 근데 3년 전에 장애인 예술가이자 활동가인 수 오스틴 이 테드 강연에서 자신의 작업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 바닷속을 자유롭게 유영하며 두 팔을 날개처럼 쫙 펼쳐 헤엄치는 모습을 본 순간 책의 주인공 테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실제로 책을 읽은 독자분들께서 장애를 다루지만 무겁지 않아서 좋았다, 휠체어라는 소재를 바닷속으로 가져간 발상이 신선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장애를 겪는 테리의 모습 속에서 살면서 누구나 마주하는 한계나 예상치 못한 실패가 우리 삶을 멈추게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테리의 이미지가 선명해 초고는 2주 만에 썼는데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담백하게 전달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의 마음에 더 가깝게 닿을 수 있도록 2년 동안 문장을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0: 와,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감을 팍 받으셔가지고 순식간에 썼는데
1: 네.
0: 이거를 조금 더 와닿게 쓰기 위해서 다듬고 다듬고를 2년이나 공을 들이신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와, 근데 이게 작업하는 방식이 뭐 작가님들마다 다 다를 텐데
1: 네.
0: 작가님은 약간 번뜩이는 게 또 있으시군요.
1: 저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튀어나온다고 하나?
0: 네.
1: 봄날에 새싹처럼 막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0: 그렇군요.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 작가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그 테리라는 주인공, 그리고 그 주인공이 함께 이제 어울리는 그 휠체어 다이빙 팀 이름이 용자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다이빙 팀을 이렇게 묘사를 하실 때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 다이빙에 대해서, 특히 휠체어 다이빙에 대해서 연구를 참 많이 하셨나 보다, 이런 인식을 받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뭐 많이 찾아보신 거예요?
1: 직접 만나 뵙고 취재하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네. 아무래도 동화 작가인 제가 이런 이야기를 쓴다고 접근하는 자체가 혹여나 신뢰가 되진 않을까 고민하다 실제 취재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휠체어 다이빙 팀들의 기사와 영상을 찾아보며 공부했습니다. 물속에서 휠체어를 다루는 방식이나 장비 착용법 같은 기술적인 부분들은 국내와 외국 사이트를 샅샅이 찾아보며 확인했어요. 지금처럼 AI를 활용할 수 있던 시기가 아니었기에 자료 조사에 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0: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위 요즘에는 그 유튜브를 이렇게 딱 키면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바로 딱 알고리즘으로 뜬다고 하잖아요.
1: 네.
0: 작가님의 알고리즘에는 어느 한 곳에는 다이빙 혹은 휠체어 다이빙이 막 올라와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알고리즘의 하나가 또 저를 장애인 스킨스쿠버 트레이너 도현욱 선생님의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0: 네.
1: 도현욱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서 밝은 에너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0: 네.
1: 그 과정에서 영감을 얻어서 털보 코치님 캐릭터를 구상했습니다.
0: 오.
1: 결과적으로 직접 취재를 하는 대신에 다이빙의 역동성과 테리의 내면 변화를 밀도 있게 엮어내는 데 집중하며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저는 사실 상상이 잘 안 가요. 이 휠체어를 타고 다이빙을 한다는 게, 휠체어라고 하면은 보통 그 무겁잖아요.
1: 네네.
0: 그리고 쇠로 되어 있어서 철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물이 들어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인데, 그거를 타고 들어간다는 건가요?
1: 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휠체어가 아니고 특수한 휠체어더라고요.
0: 네.
1: 아무래도 녹이 쓸지 않는
0: 그렇죠.
1: 소재고 소재도 일반 것과 약간 다르게 좀 더 가볍다는 뭐 이런 말도 있고
0: 네.
1: 또 제 알고리즘의 하나가 하다 보니까 뭐 위라클 이런 그 휠체어를 타고 방송하시는 이런 유명한 유튜버들이 바다에 갔을 때 그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뭔가 장애인 레저용 휠체어 이런 것도 알게 되어서
0: 네.
1: 제가 국내에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직접 제작하거나 이런 데서 보조해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어서 참 대한민국이 밝다. 장애인들을 위한 세상 이게 장애인들만을 위한 세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확실히 이 장애인식 개선 동화 작가님답게 또 장애에 대한 어떤 그 언어 선택이라든지 또 인식 개선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다는 느낌을 지금 말씀하시는 종종 막 들리거든요. 느낌이 오는데 그 장애가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고 할까요? 막 도와줘야 된다 막 이런 인식도 있고 그들의 의사는 뭐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그런 어떤 장비들도 나오고 또 이분들도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내세우시고 또 그렇게 주체적으로 하시는 걸 보면 이 세상이 조금씩은 변해가고 있긴 한 것 같긴 하다. 라는 인식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얼마 전 휠체어 타고 다이빙을 출간하신 동화 작가 이영미 작가님을 모시고 이 아동문학 이야기 그리고 이 책을 쓰신 이야기 그리고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럼 그 다이빙이라는 소재, 휠체어 다이빙이라는 소재를 이렇게 선택하신 것도 알겠는데 이 소재가 그냥 선택이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조금 이 다이빙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애정이 좀 있으시거나 그래야 좀 이렇게 그나마 와닿는 소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개인적인 좀 약간 애착이 있으세요? 다이빙에 대해서?
1: 다이빙은 할 줄은 모르지만
0: 네.
1: 제가 수영하고 서핑을 굉장히 즐깁니다.
0: 아, 물을 좋아하시는군요.
1: 네네. 네. 물을 처음부터 좋아했던 건 아닙니다.
0: 네.
1: 사실은 초등학교 2학년 때 개울에서 포크레인이 파놓은 깊은 물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0: 그 공포가 생기잖아요.
1: 네네. 그 장면이 아직도 떠오르는데요. 머리 위로 공기방울이 올라가고 햇살은 비치는데 허우적대다가 기절했던 기억 때문에 오랫동안 물 공포증을 앓았습니다.
0: 네.
1: 그래서 결국에 25살이 넘어 수영장

0: 작가라는 것은
1: 지금 아마 여기서 이제도 저의 다음 책에 쓰이지 않을까. 네. 아니 신희석 PD님도 저의 동화 속에 캐릭터로 나중에 등장하지 않을까.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0: 아 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미지를 잘 챙겨야 그 캐릭터가 조금 더 뭔가 이상한 캐릭터가 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그러면 이 휠체어 타고 다이빙에서 작가님이 가장 애착이 가는 장면 혹은 이 우리 독자님들이 이거 대사 하나는 진짜 딱 울림이 있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콕 집어서 좀 말씀해 주세요.
1: 네. 첫 번째 장면은 사고 후에 수영을 그만두었던 테리가 수영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처음 나서는 장면이에요. 한 54페이지나 59페이지 뭐 그 사이인데
0: 네.
1: 자기 다리를 다시 드러내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상상하며 여러 번 고쳤었거든요.
0: 네.
1: 대사 중에서는 정해진 궤도 밖에도 길은 있어 너만의 새로운 우주를 만들면 돼 라는 문장을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장면에서 테리와 예리가 나눈 알았어 버디 잘했어 버디라는 대사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0: 네.
1: 서로의 숨을 지켜주는 존재가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하니까요. 마침내 테리가 물속에서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고 스스로 나는 고여있지 않고 흐를 거야 라고 다짐하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던 장면처럼 청취자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근데 이 책을 또 직접 쓰셨고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면서 2년 동안이나 고치신 그 문장들을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1: 네.
0: 그 고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하시는 그 전달하시는 그 메시지가 확 와닿네요.
1: 다행입니다.
0: 네, 좋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휠체어 타고 다이빙을 출간한 이영미 작가님과 제가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그럼 그 이 작품 자체가 그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 그 작중 주인공 테리가 어쨌든 다리를 다쳐가지고 거동이 좀 불편해진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그게 굉장히 진짜 구체적으로 묘사돼 있고 또 그 한 부위를 잃은 것에 대한 어떤 상실감에 대한 그런 어떤 심리 상태도 잘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작가님도 그러면 이런 걸 쓰시기 위해서는 또 상실한 경험이 또 있으시니까 이런 묘사를 잘 하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뭘 잃으셨길래 이렇게 잘 묘사를 하셔요?
1: 이게 상실의 경험이라기보다는
0: 네.
1: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제게는 모두 큰 울림이 된 것 같습니다.
0: 네네.
1: 첫 아이 임신 당시에 아이가 심장기형 진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자폐성 장애 학생들을 만나고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이웃과 긴 시간을 보냈던 경험들이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1: 책을 집필하며 그리고 또 다리를 제가 크게 다치는 바람에 네.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상이 불편해지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턱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켜켜이 쌓여서 테리의 고통과 해방감을 쓰는데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다 모여서 이 테리의 이 심리 상태라든지 혹은 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의 어떤 심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동화로 잘 풀어내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지금 휠체어 타고 다이빙 이 책이 앞서서 그 설명해 주셨다시피 장애인식 개선 동화 시리즈 푸름의 아이들의 첫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가 될 줄은 아셨어요?
1: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0: 네, 그렇죠. 근데 막상 되니까 기분이 어떠셨는지도 사실은 궁금했거든요.
1: 어제 서울 네. 국제도서전에 갔는데 다른 분들이 그전에는 저를 오랑우탄 작가님이라고 하셨어요. 저의 전작인 나의 오랑우탄 엄마 때문에 오랑우탄 작가님 이렇게 했는데 어제는 어떤 출판사에 갔더니 저를 장애인식 개선동화 1호에 뽑히신 작가님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0: 와.
1: 아니 우리 푸르메 자단과 이 샘터의 마케팅이 이렇게 뛰어난가 싶어서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0: 네네.
1: 예, 그 1호라는 무게가
0: 네.
1: 1호라는 무게가 부끄럽지 않도록 제 책이 어린이 독자님들 뿐만 아니라 성인 독자님들한테 이렇게 약간 큰 울림까지는 아니더라도 넘어졌을 때 그래 이거 별거 아니야 나 이거 딛고 일어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자, 이게 그래서 어른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래도 뭔가 좀 장애인식을

0: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끝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뭐 그것도 물론 여의치는 않지만요. 그런데 아이들한테도 가 닿아야 되는 그 언어로 쓰려면 장애인식 개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1: 네.
0: 2년 동안 고치셨다 그랬잖아요.
1: 네, 네.
0: 어떻게 그거를 막 풀어서 계속 써요?
1: 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장애인식 개선을 의도하고 집필을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0: 네.
1: 다행히 한 리뷰어님께서 이 책을 두고 장애를 이야기하지만 장애만 이야기하지 않는 책이라고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작가로서 그보다 더 큰 칭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작업 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애정하는 캐릭터들을 과감히 삭제해야 했던 순간인데요. 서핑을 좋아하다 다리를 다쳐 용자스에 합류하는 인도네시아 유학생.
0: 오.
1: 그리고 네덜란드어로 선언을 뜻하는 마도로스라 불리는 전직 해군 출신 시각장애인 캐릭터였는데요. 물론 제 작품 속 캐릭터들은 실제 지인들의 이름이나 말투를 차용해 애착이 컸지만 주인공 테리의 서사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분량을 줄여야 했습니다.
0: 와, 그럼 그 분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사실 책에는 나오지 않고 지금 저와 작가님이 나눈 대화 속에서 얻어걸린 것인데
1: 네.
0: 그럼 저는 이 책을 다시 읽을 때마다 그 삭제된 캐릭터가 떠오를 수밖에 없네요.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마 네. 그 삭제된 캐릭터가 제가 좀 그 애착을 들여서 만든 거라서 다른 작품에서 아마 신 PD님하고 같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이영미 작가님의 그 작품들이 또 언제 신간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 책의 독자 중에는 그럼 그 비장애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독자가 책을 막 읽다가 딱 책장을 덮을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각각 어떤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작가로서의 바람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1: 그 얘기에 앞서서 먼저 샘터 출판사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테지만
0: 네.
1: 푸르메 재단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0: 좋아요.
1: 네. 푸르메 재단은 2005년부터 장애인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재단인데요. 그런 푸르메 재단과 함께할 수 있어서 무척 든든했습니다.
0: 네.
1: 아무래도 요즘 출판 시장이 얼어붙었다 이런 말이 드는데 푸르메 재단이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을 건립해서 매년 15만여 명의 장애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고 이런 그 진심 어린 동행 덕분에 이 책을 세상에 선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네.
1: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푸르메 재단의 행보에도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네.
1: 그리고 PD님이 조금 아까 질문하셨던 거에 답을 드리면은
0: 네.
1: 제가 그 독자님들의 리뷰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읽어보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예. 네. 이거는 유튜브 댓글을 읽는 제가 제 알고리즘에 뜨는 유튜브 댓글을 읽는 이것보다도 더 그 가슴 두근거리는
0: 그렇죠.
1: 이런 건데 독자님들이 남겨주신 그 리뷰들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가 한 분은 책을 덮고 나니까 장애를 삶을 다시 시작하는 용기와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해서 그 리뷰를 정성껏 적어주셨더라고요.
0: 네.
1: 아이가 그 이 책을 읽고 테리는 포기 안 해서 멋있어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제 바람이 딱 그거예요. 장애인 독자들에게는 자신만의 속도로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응원을 전하고 싶고
0: 네.
1: 비장애인 독자들에게는 우리 모두 저마다의 속도와 방향으로 삶을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 두 가지 바람을 일단 책을 읽은 저로서는 충분히 작품 속에서 느끼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궁금하시겠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휠체어 타고 다이빙이라는 동화 네, 작가 이영미 작가님과 제가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럼 작가님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오가면서 활동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좀 특별하신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이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또 오가면서 활동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한국에서 혹은 서울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과 또 인도네시아에서 또 서울 혹은 뭐 그런 대도시 같은 그런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융합해서 작품을 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창작의 영감을

0: 각각의 나라에서 받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1: 아무래도 두 나라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글의 배경과 소재를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0: 네.
1: 저는 태국에서 10년, 인도네시아에서 14년을 지내고 있는데 네. 같은 적도라도 태국이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라면 인도네시아는 그 어느 곳보다도 교육열이 뛰어난 곳입니다. 그 치열한 현장에서 아이 교육에 힘쓰는 한국 어머니들을 보면서 존경심을 느낍니다.
0: 네.
1: 실제 제 작품들도 이런 현장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 칼리만탄의 코린도 그룹을 배경으로 한 전작 나의 오랑우탄 엄마 역시 인도네시아에 거주했기에 가능한 작품이었습니다.
0: 네.
1: 현재는 제가 한인뉴스 편집장으로 동포들의 삶을 담고 그리고 부산 영어 라디오 방송 통신원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번 책의 배경을 부산으로 정한 것도 방송활동 덕분입니다.
0: 그렇군요.
1: 원고를 쓰고 방송하면서 곁에서 지켜본 PD님과 사회자님의 모습이 주인공 테리 부모님의 캐릭터로 그대로 투영이 되었어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2년 전부터 책 출간을 기다려주신 스테파니 사회자님과 PD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생각입니다.
0: 그렇습니다. 작가님이 동화 작가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더 하고 계셨던 거네요.
1: 제가 제 일을 사랑하고
0: 네.
1: 제 일을 사랑하게 된 것도 제 삶을 사랑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0: 와, 그럼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어떤 한인 커뮤니티의 소식들을 전한 잡지 혹은 신문?
1: 네네. 제 인도네시아 한인에서 뭐 매월 발행하는 한인뉴스라는 잡지인데 그게 벌써 7월에 네. 30주년을 맞이해요.
0: 우와.
1: 네, 해외에서 이렇게 한인 미디어, 그러니까 한인 미디어가 인쇄 매체로 이렇게 30년을 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0: 그렇죠. 그게 커뮤니티가 또 끈끈해야 될 것 같아요.
1: 오,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기업인들과 이렇게 그 의미 있는 활동을 함께 해주시는 많은 후원자들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0: 와.
1: 제가 지금 무궁화 유통을 하시는 김우재 회장님을 도와서 자카르타 한인성당 50주년사를 쓰고 있어요.
0: 아.
1: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고 누군가의 노력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서 그 세상에 나오기 힘든 건데 그 책이 참 잘 출간되어서 자카르타에도 이렇게 민드무들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0: 아, 또 이 말씀을 가톨릭 평화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하시니까 야, 그럼 저는 그냥 진짜 동화가 좋아서 작가님을 모셨는데 생각보다 더 대단한 분을 모신 것 같아서 또 소름이 돋고요. 그러면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그 같은 맥락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그 계시면서 또 얻은 영감으로 아까 오랑우탄 그것도 쓰셨다고 했지만
1: 네네.
0: 또 반대로 우리 아빠는 어부라는 인도네시아의 동화를 또 번역을 해서 또 한국에 또 소개를 해주신 것으로 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각각 나라만의 어떤 동화들의 스타일이 또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식으로 다른지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아동 문학은 자연과 맺고 있는 관계가 이게 무척 친밀하게 묘사가 돼요.
0: 네.
1: 다도 국가이니까 섬나라 특유의 정서가 반영돼서 바다나 숲 같은 자연이 이야기에 늘 배경처럼 이렇게 깔려요. 우리나라 동화가 인물의 내면이나 심리 묘사에 조금 더 집중한다면 인도네시아 책은 이게 거대한 자연의 품 안에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담백하게 보여준다는 점이 되게 독특합니다. 이런 매력 덕분에 그 인도네시아 아동 문학을 다루는 과정에서 남이섬 세계 책나라 축제에 인도네시아 선정 도서를 소개하는 팜플렛 제작을 인도네시아 출판사로부터 두 달 전에 의뢰받아서 번역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남이섬 세계 섬나라 축제에 팜플렛을 이제 쓰여서 아무리 인도네시아 출판사랑 한국 출판사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0: 네.
1: 그 이제 실물을 딱 보고 나니까 제가 본업을 하면서 글도 쓰면서 이렇게 인도네시아 출판사에서 의뢰한 번역 작업도 했는데 한 일주일 동안 조금 고생을 하긴 했는데 딱 나온 걸 보니까 너무 이렇게 뿌듯하더라고요.
0: 네. 그렇죠. 이게 그 아무래도 하나의 일만 하시는 거 아니면서 하시다 보니까 또 얼마나 일에 치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딱 나와서 또 반응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이게 인도네시아 동화구나 이러고 쳐다보고
1: 네네.
0: 그랬을 때 아 이게 내가 헛된 일을 한 게 아니고 진짜 뿌듯한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 드셨을 것 같습니다.

0: 자, 이렇게 그 다방면으로 활동하시는 우리 이영미 작가님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 자꾸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작가님의 막 이력들을 막 이렇게 막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수상을 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상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뭐 직접 얘기하시기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나열을 해드릴게요. 샘터 동화상, 목일신 아동문학상, 생태동화공모전 대상 등등등. 이 정도면은 좀 약간 아동문학의 대가의 반열에 이제 올라가고 계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작가님이 생각할 때 그럼 좋은 아동문학이란 동화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예, 좀 이거는 약간 어른처럼 얘기해 주세요.
1: 네. 네, 좋은 아동 문학은 가르치려 하지 않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한 독자분이 이 책을 두고 장애인을 이해해 편견을 가지면 안 돼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테리의 고민을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어서 좋았다는 그런 리뷰를 남겨주셨어요. 제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정답을 떠먹여주기보다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잘 넘어지는 법을 다독여주는 다정한 친구 같은 책이 좋은 아동문학이라고 믿습니다.
0: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들이 또 생명을 얻어가지고 또 많은 아동들 혹은 부모님들한테 또 영감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아, 작가님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니까 앞으로 작가님이 쓰시는 그 또 다른 작품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 토대 안에서 계속해서 더 키를 뻗어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가장 보통의 초대석, 푸르메 재단과 샘터 출판사가 함께한 푸르메 아이들의 첫 번째 책입니다. 장애인식 개선 동화 휠체어 타고 다이빙을 출간한 이영미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자, 작가님 시간이 벌써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초대받으신 이 함께하고 있는 라디오가 이웃집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작가님이 생각하실 때 이웃은 무엇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1: 휠체어 타고 다이빙 책 속에 등장하는 버디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싶어요.
0: 네.
1: 다이빙을 할 때 서로의 안전을 책임지는 짝꿍을 버디라고 부르는데요. 혼자서는 완성할 수 없기에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배려와 연대를 배웁니다. 이웃 역시 서로 다른 모습이어도 함께할 수 있고 누군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일상의 버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 발을 밟지 않고 조심하고 힘들 때는 묵묵히 호흡을 맞춰두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좋습니다. 버디. 아, 이 버디라는 게 그러면 생각보다 그 작품 속에서 봤을 땐 그냥 뭐 파트너구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서로의 생명을 또 맡길 수 있는 그런 관계네요. 보니까.
1: 네.
0: 아, 또 와닿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작가님께서는 그럼 이제 다시 서울 이 대한민국에서 활동을 마치시고 또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1: 네, 바로 내일 출국해서 아까 30주년을 맞이하는 한인 뉴스를 마지막으로 편집하러 나갑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또 언제 들어오실지는 기약이 없나요?
1: 언제 들어오실지는 샘터와 다른 곳에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들어올 생각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또 다른 다양한 휠체어 타고 다이빙을 또 사랑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많은 단체 혹은 기관님들은 그냥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작가님과의 시간 마무리할 시간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고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사실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저에게 큰 영감을 준 곡이 BTS의 피땀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한 어린이 독자님께서 휠체어 타고 다이빙을 읽으며 눈을 감고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를 들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이 노래가 가진 파동이 책의 분위기와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1: 오늘은 눈을 감고 그 푸른 바다로 함께 뛰어들고 싶은 마음으로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0: 아.
1: 끝까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0: 그럼요, 그럼요.
1: 예, 예. 휠체어 타고 다이빙을 읽고 리뷰까지 남겨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남겨주시는 피드백은 꼼꼼히 읽고 있어요. 여러분의 리뷰를 밑거름 삼아 앞으로도 더 나은 작품으로 거듭나겠습니다.
0: 야, 수상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도 계속해서 자신을 개선해 나가고 또 피드백을 수용하시는 이 작가님의 모습, 이영미 세 글자 제 마음속에 새기면서 앞으로 어떤 작품 출간하시는지도 눈여겨보고 또 보실 수 있으면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수영하고 나서 젖은 옷을 햇볕에 말리는 것처럼요. 이번 주말도 한 주간 수고한 내 몸과 마음을 잘 말려서 뽀송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집 라디오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올 거고요. 오늘 끝곡 이영미 작가님의 선곡입니다. 숨 참고 러브 다이브, 네,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4: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도부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5: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6: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7: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6: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함께.
3: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산딸기 익는 달, 사슴이 뿔을 가는 달, 그리고 들소가 울부짖는 달. 이게 어떤 달일까요? 네, 바로 7월인데요.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들이 7월에 이런 일들이 있다. 그리고 7월을 또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한 거죠. 참 시적이죠. 이제 막 7월이 시작했죠. 7월 첫 토요일인데 이런 7월에 나만의 고유한 달 이름을 짓는다면 어떤 이름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7월은 바다의 달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해수욕장 열리잖아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정말 햇빛을 가득 받으면서 수영복 차림으로 누워있을 수도 있고 네. 뭐 비키니 수영복을 입어도 좋고 제가 입으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어떤 이름이든 뜨겁고 후덥지근한 이 날씨는 당연히 점점 기승이겠지만 또 진짜 아주 드물게 몇 년 만에 7월 장마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7월 즐거운 일, 기쁜 일, 고마운 일 많고 휴가도 꼭 가셔서 이 7월의 열정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달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기현입니다. 오늘 첫 곡은 7월 첫 토요일의 첫 곡이 되겠네요. 여성 듀엣이죠. 버블 사운드가 부른 꽃길만 걷자였습니다. 네, 혹시 장마가 시작돼서 질척이는 빗길을 걷는 건 아니시겠죠? 꽃길만 걷자로 7월 첫 성기현의 명동연가를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명동연가도 7월 동안 음악의 꽃길을 쭉 걸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시크릿 넘버의 Love, Love. 그 다음에 LUV, Love의 Orange Girl.

오렌지걸이었어요. 그 2002년도에 데뷔했던 팀이었죠. LUV라고 쓰고 Love라고 읽는. 그때 Love Your Voice의 약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Love가. 네. 오렌지걸 첫 앨범 스토리 오렌지걸의 타이틀곡이기도 했고 Love에 가장 많이 알려진 곡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들으셨고 그 전에도 역시 시크릿 넘버의 Love Love로 상큼하게 성기환의 명동연가 토요일에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엔 좀 분위기 있는 느낌 가볼까요? 예, The Pulse의 Dream이라는 노래 있죠. 뭔가 여름밤 바닷가나 어디 숲속 이런 데 가서 꿈을 꾸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리더의 내 방안은 푸른 바다. 아, 이게 무슨 홍순한 건 아니죠. 푸른 바다를 상상하는 그런 나의 방안. 저도 그런 느낌이 나 방안을 채우면 저의 방안을 채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두 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시절 인연 이렇게 부르는 말도 있고 또 시절 연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요. 어떤 시절, 어떤 시기가 되면 문득 보고 싶은 사람 떠오르고 가고 싶어지는 그런 곳도 생각나고 네. 7월이라는 계절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인이라면 어쩌면 이 시 때문이겠죠. 바로 이육사 시인 아닐까 싶어요.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네, 정말 이 시에 담긴 어떤 한 계절을 아름답게 노래하는 시인의 마음 참 우리한테 아주 풍부하게 다가오죠. 이렇게 시작하는 그 청포도가 익어가는 그 시인의 고장 도대체 어딜까 궁금해지기도 하고 은쟁반과 하얀 모시 수건으로 손님을 환대하고 싶었던 그 시인도 만나고 싶고 7월의 첫 주말 자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인의 고장 함께 거닐어 볼 텐데요. 정말 얼마나 섬세하고 생각을 아주 순수하게 하고 있으면 이런 시를 쓰게 될까 싶을 만큼 반가운 손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상 그 어떤 호사스러운 상보다도 화려하고 정말 참으로 진정이 느껴지는 환대 깔끔한 상이죠. 이렇습니다.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그런데 이 시인의 고장은 알고 봤더니 흰 돛단배가 있는 그런 바닷가는 아니더라고요. 어디냐면 안동이에요.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백운로 525 264 시인의 생가 이쪽으로 가는 길 간간이 오는 시내버스 타고 느릿느릿 찾아가 봅니다. 도산면의 면사무소 앞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니까 264 생가 터와 주변 사적지가 보이네요. 264 문학관 주변에는 복원한 생가 그 다음에 청포도 샘도 있긴 한데 훗날 만들어진 것들이라 그럴까요? 왠지 어디가 좀 쓸쓸하다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원래 생가는 안동댐 건설로 수몰 위기에 놓여가지고 바로 이쪽으로 옮겨온 거라고 하네요. 아 그렇구나. 뭔가 약간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면서 찾아왔던 264 문학관. 허나 그곳에서 만난 264 시인의 문학에 대한 뜨거움과 나라를 향한 그 마음에 단심에 다시 생기를 얻게 되네요. 일제강점기에 무려 17번이나 옥살이를 하면서 수인번호 264번을 자신의 예명으로 쓴 시인 264. 그의 생가와 문학관을 둘러보고 나오는 길, 야트막한 뒷산에 모셔진 묘소를 참배하는 동안 다시 그의 또 우리의 7월의 시가 떠오릅니다. 청포도가 익어가는 동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히는 그런 7월 청춘을 불사르며 나라를 사랑한 그 뜨거움 생각하면서 그가 남긴 시와 함께 7월의 길을 걸었습니다.

네. 오늘 같이 걸을까요? 코너에서 이육사 시인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봤는데요. 그리고 나서 들으신 이 노래는 김현성의 이육사의 청포도라는 곡이었어요. 포크 뮤지션이죠. 김현성 하면 좀 생소하지만 이등병의 편지는 다 아시죠? 바로 그 이등병의 편지의 작곡가가 김현성 뮤지션이죠. 2004년에 몸에 좋은 시, 몸에 좋은 노래라는 세 번째 모음집을 시노래 모음집을 발표했었는데 그 안에 이육사의 청포도 이 노래가 들어있었습니다. 성기환의 명동연가입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7월에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주말 저녁 음악으로 물들여 드립니다. 사연과 신청곡 빵앱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고요. 빵앱은 모바일에서 여러분들의 그 스마트폰으로 우리 방송을 들으실 때 활용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샵 1053 한 통화에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문자로 신청곡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애청자 0286님 가끔씩 사진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는데 오늘 사진 보내주신 겁니까? 이게 한라산 보이는 건가요? 제주도 가셨나 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에서는 뭔가 뒷모습이 이렇게 나오네요. 0286님이신 것 같은데 네. 뒷모습에 뭔가 여운이 좀 있는 그리고 저 바깥쪽에는 어떤 공간인지 하여튼 어떤 공간을 향하고 있는 마음 아주 산뜻한 실내인데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928님도 애청자신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애청하며 윤종신의 노래 듣고파 문 두드립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더워서 팥빙수 먹고픈 주말 저녁 윤종신의 팥빙수 들으며 마음을 달래버립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도 0928님의 신청곡을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보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어요. 윤종신의 팥빙수 0928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추억의 노래들인데 뭐랄까요? 약간 그 팝송을 번안해서 이렇게 불렀던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 중에서 인상적인 것 세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배인숙의 나를 불러주세요. 네, 나를 불러주세요. 블론디의 콜미를 리메이크했죠. 그 다음에 조경수의 YMCA. 너무나 유명한 노래죠. 네, 빌리지 피플의 YMCA를 한글로 아주 멋지게 편곡을 했고요. 그리고 박미의 날 보러 와요. 원웨이 티켓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또 날 보러 와요로 번안하면서 이 말 자체를 유행시켰었죠. 세 곡을 함께 듣겠습니다.

참 이색적인 노래들이죠. 박미의 날 보러 와요. 그리고 조경수의 YMCA, 배인숙의 나를 불러주세요. 라는 옛 추억의 팝송들의 번안 가요였습니다. 1부 끝곡은 원호와 타임머신, 인디 포크 뮤지션이죠. 타임머신이란 말이 알려주듯이 좀 복고풍의 느낌 있죠. 요즘 젊은 뮤지션인데 이렇게 복고적인 포크 사운드를 참 잘 냈습니다. 그리움이 내 마음을 두드리면 1부 끝곡으로 듣고요. 또 2부에서 음악 이어드리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웨스 몽고메리의 엘리노 릭비. 비틀즈 노래죠. 재즈 기타의 정말 최고봉이죠. 웨스 몽고메리 거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웨스 몽고메리의 연주 버전으로 비틀즈의 엘리노 릭비 들으면서 2부 시작했습니다. 그 웨스 몽고리의 몽고메리의 명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또 A Day in the Life라고 해서 이 노래 말고도 또 여러 그런 팝 스탠다드 넘버들의 리메이크가 들어있죠. 네, 특유의 옥타브 주법. 예, 도를 치면 그 위에 도까지 같이 치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풍부한 느낌의 예, 소리가 나는데 그 옥타브 주법으로 멜로디 라인을 연주를 많이 했었죠. 웨스 몽고메리의 레노 릭비에서도 그런 주법이 아주 잘 드러나 있죠. 네. 이 앨범에서 정말 또 두드러지게 이렇게 참여했던 뮤지션 중에 한 사람이 허비 행콕이었죠. 그리고 베이스의 론 카터 이런 명인들과 함께한 앨범이라 지금까지도 재즈의 명작 앨범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고요. 당시에도 빌보드 재즈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했던 그런 곡이죠. 네, 7월 한 달 동안 토요일 2부 첫 곡으로는 연주곡을 보내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재즈 기타리스트들 중에서 재즈사를 수놓은 그런 명인 기타리스트들의 뭐 퓨전 재즈든 아니면 정통 메인스트림 재즈든 마찬가지로요. 토요일 2부 첫 곡은 재즈 기타 느낌입니다. 토요일 한 달 동안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두 곡을 또 이어드리겠습니다. 글렌 루이스가 부르는 Fall Again 그리고 로렌 데이글의 You Say.

0: 로렌 데이글의 You Say 여러분들과 함께 들으셨어요. 참 뭐랄까요? 에너지가 넘치는 음악인 것 같아요. 글렌 루이스의 Fall Again 고전에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브라질 노래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브라질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저는 새벽에 하더라고요. 그때는 못 보고 나중에 이제 재방송 같은 그런 걸로 좀 요약해서 봤는데, 와, 정말 명경기였더라고요. 전반전에 일본이 한골 넣어가지고, 기습적으로, 이렇게 뭔가, 바늘구멍 같은 그런 기회를 살려가지고, 일본이 앞서갔는데, 전반전에 보니까 브라질이 고전하더라고요. 일본 수비진이 탄탄해서. 그런데 그 후반전에 갑자기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브라질 하면 제가 몇십 년 동안 브라질 축구를 봐왔지만 이 잘게 자른 패스, 그다음에 아주 정말 뛰어난 개인의 기술 이런 걸로 해서 중앙 돌파하는 게그 브라질 축구의 핵심인데 계속 이 주변에서 예전에 우리는 그 센터링이라고 그랬었죠. 하여튼 높은 볼로 패스를 하는 거예요. 계속 패스를 하니까 일본 수비가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헤딩골로 한 골을 브라질이 만회하고 그렇게 작전을 바꿔서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몰아치더니 후반 끝나기 직전에 또한 골을 넣어서 역시 강팀이 강하구나 하는 느낌으로 브라질이 이기더라고요. 근데 그 삼바 축구의 리듬감, 전반전의 리듬 다르고 중간에 또 갑자기 리듬을 바꾸기가 너무 힘든 거잖아요. 11명이 갑자기 다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리듬감을 탁 바꿔가지고 공중전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참이 삼바 축구의 본질은 역시 이 현란한 폴리리듬이구나, 복잡한 리듬,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축구 보는 묘미가 참 나더라고요. 괜히 이런 말한 건 아니고요. 브라질 노래 들려드리려고 했습니다. 브라질의 MPB라고 하죠. 그 브라질 당대 대중음악을 일컫는 말인데 시크부아르키 MPB의 대가죠. 네, 아무에르 두 아니바우 그래가지고 아니바우의 아내라는 시크부아르키 대표작 중에 하나죠. 먼저 듣고요. 그 가우코스타의 인디아라는 참 멋진 앨범이 있죠. 그 중에서 빠사링뉴 듣고요. 호르헤벤 조르가 부르는 오바 라뱅엘라, 와 저기 그녀가 오네라는 이렇게 세 곡의 멋진 브라질의 현대 대중음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O pau tá comendo, Chico. Aí da frente. É sobrado, Zeca. Ai, meu Deus do céu.

정말 멋진 브라질 노래 세 곡 함께 들으셨어요. 시크 부하르키의 아무엘 두 아니바우, 아니바우의 아내라는 곡, 그 다음에 가우코스타의 1973년작이죠. 인디아 앨범에 수록되어 있었던 빠사리뉴, 이게 작은 새, 아주 예쁜 작은 새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그런 작은 새처럼 노래하리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호르벤조르의 오바 라벵엘라, 저기 그녀가 오네라는 또 멋진 곡 함께 들었습니다. 성기현의 명동연가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에만 오는 주말 전용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샵 1053 문자예요. 우물정하고 1053하고 문자 보내시면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212님 애청자시죠? 젊은 애청자이신 것 같아요. 늘 보면은 요즘 아이돌 음악, 그 다음에 팝 중에서도 요즘 팝 이런 걸 많이 신청해 주세요. 감사드려요. 우리 프로그램을 정말 젊게 만드신 것 같아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네, 오늘은 그 중에서 뭔가 여름에 어울리는 노래 하나 골라드리겠습니다. Cruel Summer.

네, 5212님 잘 들으셨어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Cruel Summer 들려드렸어요. 이 정규 7집 앨범 러버에 수록돼 있었었죠. 그랬다가 이게 2019년에 발매됐는데 4년이 지난 2023년에 역주행하면서 정식 싱글로 재발매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노래죠. 테일러 스위프트의 Cruel Summer 들으셨어요. 뭔가 강렬한 비트가 나간 그런 음악이었으니까 조금 통기타, 어쿠스틱 기타의 차분함이 또 좀 반전을 이뤄드릴 것 같아서 원래는 강력한 그 락을 하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차분한 그리고 감성적인 어쿠스틱 기타를 앞세운 그런 음악도 잘한 두 팀의 음악 들려드릴게요. 레드 세플린의 Going to California. 이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있는 바로 그 앨범에 들어있죠. 그 앨범에 제 기억에는 비면 첫 곡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LP를 탁 틀면 갑자기 너무나 멋진 어쿠스틱 기타 선율이 나와서 빠져드는 느낌이 났었어요. 그리고 블라인드 페이스라는 에릭 클랩튼이 속해 있었던 또 밴드 있었죠. 스티브 윈우드라는 키보드스트이자 보컬리스트가 또 전면에 있었고요. Can't find my way home. 내 집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 라는 Can't find my way home. 여기서도 참 기타 소리가 정겹죠. 섬세하고 네, 두 곡의 통기타 곡들입니다.

아, 참 멋진 곡들이었어요. 한 곡 더 이어드렸어요. 레드 제플린의 Going to California, Blind Faith의 Can't Find My Way Home, 그 다음에 조니 미첼의 Both Sides Now, 모두 어쿠스틱 기타가 참 청아한 그런 느낌의 곡들이었어요. 오늘 끝곡은 7월 첫 주 토요일이면 저희가 꼭 고르는 연례 행사처럼 고르는 곡이죠. 유라이어 힙의 줄라이 모닝. 마침 1616님께서도 신청해 주시면서 7월이면 을에 들어야 하는 노래를 신청한다고 하셨어요. 좋습니다. 7월의 첫 토요일이니까 줄라이 모닝 들으면서 저 성기현 물러갔다가 내일 7월의 첫 일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 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 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2: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1: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2: 뭐라고요?
1: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와주세요. 영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5: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6: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4: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7: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의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청포도가 알날이 박히는 7월 그 첫 주말, 오늘 화답송의 시편 말씀이 싱그럽게 다가옵니다.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이제 2026년도 딱 반이 지나고 반이 남았네요. 새해 처음 했던 다짐들, 또 크고 작은 약속이나 목표,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실하게 열매 맺기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녹음이 짙어진 7월 첫 주말 오솔길 산책 시작해봅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노비스가 부르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세 들으셨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울 때 기도 청하세요.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한 일과 기쁜 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듣고 싶은 노래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밤 11시에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포르투갈의 성녀 엘리사벳의 축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엘리사벳 세례명 가지신 분들, 축일 맞이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아시듯이 포르투갈의 성녀 엘리사벳은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처럼 공주로 태어났죠. 그 후 왕비가 되어서도 가난한 이들과 아픈 이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부부든 가족 간에 또 국가 간에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위해 기도와 헌신을 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무엇보다 전쟁을 중재하면서 화해의 성녀, 평화의 사도라는 칭송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 생애 말년엔 수도원 근처에서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거의 700여 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화해와 평화를 위한 헌신과 기도 그리고 약한 이들을 향한 사랑은 지금 우리도 본받고 실천해야 할 덕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특별히 성녀 엘리사벳의 전구를 빌면서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성 필립스 소년 합창단이 부릅니다. You are the new day.

최근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그 피해가 정말 엄청난데요. 도울 수 있는 만큼 또 서로서로 손을 내밀어야겠죠. 앞으로 폭우를 동반한 열대성 저기압도 우려된다고 하는데 부디 집을 잃고 또 대피 중인 이재민들이 추가 피해가 없기를 함께 마음 모아 기도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서 보내주신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겠는데요. 2037님, 베드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늘 주말도 무더위가 날개치듯 푹푹 찌는 듯 해요. 이런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도 기도의 오솔길로 들어와 신부님의 기도를 듣습니다. 네, 2037님. 또 이렇게 사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뭐 여름을 향해 가는 시기이니까 더울 일만 남았죠. 이런 더위가 이제 기승을 부리게 될 텐데 뭐 아무리 더워도 우리가 또 이 더위를 이겨내야겠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또 일상은 멈춰서는 또 안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살아가는 그 시간이 이런 뭐 어려운 날씨를 버텨내게 해주는 큰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또 사연들이 그 어려움을 또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큰 원천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2037님 감사드리고요. 송크리스티나님, 베드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성홍님 크리스티나입니다. 6월의 마지막 토요일이네요. 설레임과 기다림 속에서 주말 오솔길을 걷다 보니 또 달력을 넘겨야 할 때가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크리스티나님, 달력을 또 넘겨야 할 때이네요. 근데 이 6월을 달력을 넘기는 건 다른 달보다 조금 좀 그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한 해의 이제 절반을 넘어서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왠지 이렇게 6월의 달력을 이렇게 넘기고 7월을 맞이하는 때는 다른 달을 맞이할 때보다는 조금 기분이 좀 새롭고 그러면서도 살짝 섭섭하고 아쉬운 느낌이 드는 그런 넘어감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또 다짐할 수 있게 되는 선물을 또 받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새로운 달력을 또 이렇게 맞아들이면서 또 7월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말과 또 의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새 출발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혜정 디오니시아님,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성지순례를 떠나기 전에 신부님께 안수기도를 부탁했고 신부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에게는 단 0.1초의 짜릿함도 느낄 수 없었답니다. 누구는 안수기도를 받고 픽픽 쓰러진다던데 내 믿음이 약한 걸까요? 실망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사를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라는 본당 신부님의 강론 말씀을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기도가 천둥 같은 아무런 느낌 없는 가랑비 같은 이 전해지지 않는 기도는 없고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은 차고도 넘치도록 많은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하고 말이지요. 네, 그래 우리가 뭐 기도하다 보면 그런 바람을 품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 아닌가 싶어요. 나의 이 기도가 정말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기도가 내 마음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그래서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오지 않았을 때 내가 기도를 통해서 바라는 어떤 소망들, 갈망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을 하거나 나의 기도가 쓸모없다고 여겨지거나 혹은 나의 기도를 하느님이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구나라고 여기기보다는 이 기도의 선물,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올지 우리가 그것을 예측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선한 선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품고 우리 신앙의 여정을 계속 걸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구에서 박창우님, 영성이 풍부하신 듯. 예수의 신부님들은 어째 모두 그렇게도 카리스마가 넘칠까요? 네, 박장우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의 신부님들을 통해서 어떤 카리스마를 이렇게 느끼셨을까요? 어떤 모습을 보셨을까요? 저도 참 궁금한데요. 그렇게 봐주시니 또 그 마음에 너무나 감사드릴 뿐입니다. 글쎄, 뭐 예수회가 가지고 있는 양성의 힘이 뭐 그런 결실,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요? 뭐 그 중에 하나 뭐 말씀드리자면 이 예수회를 창설한 이냐시오 성인께서 예수회원들에게 아주 그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기도가 하나 있었는데 오전을 마무리하면서 한 번,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 양심성찰이라는 기도를 반드시 꼭 빼놓지 않고 할 것을 강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또 그러한 뭐 전통에 따라서 우리 예수의 신부님들은 오전을 마치고 한 번,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 뭐 두 번이죠. 그렇게 양심 성찰이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늘 나의 생각과 말과 의지와 행동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 하루 중에 아마 그것이 뭐 대단하진 않지만 우리 예수의 신부님들을 조금 더 카리스마 있게 만들어주는 힘의 원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 저희들이 하는 이 양심 성찰 기도에 대해서 또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대구에서 김예경 채칠리아님, 안녕하세요. 노래 제목을 하나 알고 싶어요. 제가 제목을 잘 못 들었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마 이 남겨주신 시간을 이렇게 다시 돌아보니까 짐작해보건대 사라 맥락클란의 엔젤이라는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뭐 유튜브나 이런 음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뭐 들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이 마음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 성원과 또 응원과 기도의 마음에 감사드리면서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태연이 부릅니다. 나의 작은 정원.

이어서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기념일 복음묵상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미사 전례 안내에는 아래와 같이 오늘 기념일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사제로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다가 꽃다운 나이에 주님을 증언하며 피를 흘린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하느님께 전구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미사를 봉헌합시다. 지난 여름 로마에서 열린 희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로마 바티칸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베드로 대성전을 순례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이 개장 시간에 맞춰 이동하여 대성당 순례를 하고 이제 마지막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그 발길을 옮기던 중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티칸 대성당에 세워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조각상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대성당 외벽에 설치되었다는 뉴스는 들었지만 제가 깜빡 잊고 있던 중에 마주치게 된 성상 앞에서 놀라움과 기쁨은 정말 배가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대성당을 순례했던 학생들도 김대건 신부님의 성상 앞에서 매우 기뻐하며 연신 핸드폰 카메라를 열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가톨릭 역사상 동양인 조각상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외벽에 세워진 것은 최초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당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성상을 보기 위해 모인 많은 한국 순례객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신부님의 성상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는 순례객들의 표정들이 저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한국에서 선교하는 모든 성직자들의 수호 성인이기도 하죠.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제의 수는 대략 5,7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념일을 맞이하여 사도직 현장에서 복음 선포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제들의 성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국 가톨릭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정신과 영성을 살아가고자 하는 성소의 씨앗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우리들의 바람과 어려움,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간절함을 담아 함께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지향, 함께 또 주말 풍경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임유리 유리구슬님, 원망이 너무 많아서 전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저를 자꾸 비교하고 못난 모습들이 자꾸 보이고요. 자기 반성하다 보면 정말 끝이 없어요. 신부님, 원망과 탄원과 탄식, 저의 수호천사도 있을까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기도 하고, 수영님 노래 듣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이기도 해서요. 저도 신부님처럼 빗소리 들으면서 낭만을 찾을 때가 있답니다. 창 밖을 보는 거 좋아해요. 네, 유리구슬님,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과 탄원과 탄식,

뭐 마호가니님이 또 자신의 체험과 나눔을 또 적어주면서 좀 위로의 내용을 좀 남겨주셨는데요. 마호가니님, 저도 지금은 행복하지 못했지만 죽고 나서는 예수님, 성모님 모두 계신 곳에 가고 싶다 기도하며 울던 때가 있었어요. 눈물의 시간을 보내다 제 조카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저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는 걸 느끼고 그 아이를 위해 내 안에 가장 좋은 걸 세상에 주고 떠나고 싶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자 어느 날 유튜브에서 황창현 신부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즐거움이 제 마음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결심하자 하느님께서 감정의 정화부터 교획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모습까지 오게 되었네요. 유리구슬님도 언젠간 나도 뭔가 밝은 결심을 할 거라고 본인에게 말해 주세요. 그럼 하느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네, 마호가니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 짧게 나눠주시고 또 유리구슬님에게도 격려와 위로 잊지 않으신 모습. 유리구슬님, 한번 자기 자신에게 희망찬 다짐, 결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마호가니님의 말씀처럼 하느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오늘 기도 지향이 있는 사연 또 만나보겠습니다. 베로니카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친구 남편 형제님을 위해 기도 청합니다. 아주 건강하던 사람이었는데 50대 초반 만취 않은 나이에 간암 진단을 받고 6개월 투병 끝에 하늘나라로 떠났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자신의 할 일을 변함없이 하지만 한동안 넋이 나간 것처럼 공허함이 가득한 친구의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마지막 순간은 호스피스에서 평안하게 보냈지만 순식간에 이 옆지기를 보낸 그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신기한 게요. 친구는 남편 발인 날 취준생 아들의 번듯한 회사 최종 합격 소식을 듣기도 하였답니다. 뭔가 오묘함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빨리 남편을 먼저 하느님 품에 보낸 친구, 또 그 남편을 위해 청하신 기도, 우리 오솔길 동지님들과 함께 마음 모아 올리는 기도가 위로가 되고 하느님 사랑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우리의 시간만을 생각할 때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계획을 생각하게 하시는 주님, 이제 겨우 50대 초반 남편이자 가장이며 아버지인 그를 그토록 서둘러 데려가신 뜻을 저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허나 사랑이신 당신께서는 지상에서나 천국에서나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사랑으로 주님 빛을 비추실 것을 믿나이다. 비오니 남은 가족들이 지상의 시간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신비를 만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두어 주님 사랑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연인이자 기둥이던 남편을 보낸 베로니카의 벗에게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어 남편의 흔적이 남은 자리마다 상실 대신 신비로운 약속과 희망을 만나게 하여 주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한 마음 모아 청하나이다. 아멘.

김상균, 천승재가 함께 부르는 천상으로 당신을 보내며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솔길 산책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이안이 부르는 물고기 자리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보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3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신부입니다.
1: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헌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헝겊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새 포도주는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 참된 봉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그분께 따지듯 질문합니다.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 전통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기도와 자선과 단식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단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보고 있었고 그런 시선과 마음으로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관습과 관성에 얽매여서 사람이 되어 오신 주님을 아직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의 생각과 기준에 합당한 단식으로 하느님 백성다움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곁에 오신 주님을 알아뵙고 당신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에 나서라고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하느님께 이것을 드리는 게 좋겠다, 저것을 드리는 게 좋겠다 하면서 무작정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드리기보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봉헌은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프란치스코 성인과 그의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일화가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 성인이 격렬한 전쟁의 여파로 폐허가 된 다미아노 성당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다가 프란치스코야 가서 허물어져 가는 내 집을 고쳐 세워라 하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방식대로 따르려고 아버지의 가게에 있는 물건을 모두 내다 팔아서 돈을 마련하고 그것으로 무너진 성당을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이에 성인의 아버지는 크게 분노하고 아시시의 주교 앞에 아들을 세워서 아들이 재산 상속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신이 생각한 돈이나 성당 건물의 재건이 아니라 자신의 온 삶을 하느님 당신께 봉헌하고 하느님 교회를 위해 투신하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성인은 친부에게 받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느님만을 아버지로 부르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느님을 위한 봉헌의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 묵상 안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봉헌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 청하기만 하고 받으려는 데에 훨씬 익숙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참된 봉헌의 의미를 되새기고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여기는 봉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봉헌을 살아갈 줄 아는 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부담 없이 드릴 수 있는 만큼만 적당히 혹은 이 정도로 내어드리면 기뻐하시겠지, 받아주시겠지 생각하며 봉헌하고 내어드리는 것이 지금까지의 봉헌이었다면 오늘부터는 먼저 하느님 앞에 머무르고 그분 말씀과 뜻을 헤아리고 그분께서 기꺼워하실 봉헌을 몸소 실천하는 우리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봉헌은 당신 말씀을 듣고 그분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나의 모든 것이 이미 하느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저의 삶이 제 뜻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드리는 오늘의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1: 연중제 13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산성당 정재훈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CPBC FM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몸을 움직인다는 건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운이 없을수록 더 눕고 싶고 의욕이 없을수록 더 움직이기 싫어지지만 신기하게도 한번 몸을 움직이고 나면 마음까지 조금 가벼워질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운동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일으켜 세우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체육교사가 체력이 약해진 학생들을 위해 작은 헬스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운동을 시작한 학생들은 체중 감량에 성공하기도 하고 친구를 사귀지 못해 힘들어하던 학생이 학교에 적응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몸을 움직이자 삶의 표정도 조금씩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신감을 되찾으면서 학교 생활에도 점차 활기가 돌기 시작한 거죠. 학생들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어른들도 몸을 움직일수록 생각도 조금 가벼워지고 마음에 새로운 힘이 생길 테니까요. 바쁜 나날이지만 잠시라도 몸을 움직이며 스스로에게 활력을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에픽하이의 원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요즘 몇 달 사이에 몇 키로 조금 살이 빠졌는데 확실히 움직이는 게 조금 편하더라고요. 아직도 한참 더 빼긴 해야 되는데 뭐 운동을 계속 안 해왔던 건 아닌데 운동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몸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면 삶의 활력도 확실히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좀 쉬다 보면 저도 좀 내리쉬게 되더라고요. 너무 자주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매일 가려고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운동을 왜 해야 할까? 이런 이야기를 다른 신부님과 해본 적이 있는데, 특히 신부들의 경우는 신체적인 것도 있지만, 감정과 스트레스 해소 때문에라도 운동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 물리적인 운동이나 물리적인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정신적인 어떤 노동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특히 사제들에게는 정말로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운동을 시작하는 이유가 다 다르죠. 건강을 위해서도 있고,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합니다.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도 할 텐데요. 그런데 막상 꾸준히 운동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몸의 변화보다 마음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이 좀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무기력했던 하루에 활기가 생기고, 스스로를 믿는 힘도 조금씩 커졌다고 말이죠. 아직 운동을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거창하지 않아도 좋으니까요. 잠깐 걷는 것부터 계단 오르기 등 몸을 한번 움직여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는 좋은 변화가 시작될 테니까요. 덥다고 미루지 마시고 어떤 운동이든 함께 시작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월 4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 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KCM의 흑백사진.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의 수호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의 수호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039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남편은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매일 돈 걱정에 전전긍긍하는 동안에도 그저 해맑게 웃고 있고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외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가족보다 밖에서의 관계를 더 챙기고 제 이야기는 귀담아 듣는 법이 없습니다.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혼하고 30여 년 넘게 혼자 짊어지고 버텨왔습니다. 헤어지려면 진작에 헤어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다 보니 이제는 그 버팀이 한계에 닿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노후입니다. 이제는 우리 둘 다 앞날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할 나이인데 남편은 여전히 오늘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더 할 의지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헤어져야 하는지 환갑이 되어서까지 이렇게 마음속에 돌덩이 하나를 얹고 살 줄 몰랐습니다. 언제쯤이면 어떻게 하면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환갑이 되도록 한량처럼 사는 남편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혼을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돌아가신 지 31년 된 아버지의 기억이 떠오르네요. 뭐 저희 아버지는 한량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좀 떠오르네요. 저희 아버지는 돈을 꽤 잘 버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살아서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수녀원을 통해서 장학금을 여러 군데 전달하기도 하고 성당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돈을 그렇게 엄청 모으며 살지는 않았죠. 지금도 그때 성당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 상황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물론 그때 당시에 여유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점점 더 완전히 달라져 갔으니까요. 그래도 아버지에 관한 기억은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세상살이 험난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로 이 세상에 빛을 전했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 어려워진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할을 때로는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삶이지만 그래도 그 가치를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 속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신 분은 사연자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연자님이 없었으면 이 가정은 유지조차 안 될 수도 있었겠죠. 혼자 전전긍긍하시면서 살아왔지만 너무나 힘들기도 했지만 너무나 잘 가족을

지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연자님께서 가정의 대들보의 역할을 하셨겠고요. 그러면서 많은 고민과 걱정과 가정의 어려움을 끌어안고 사셨을 겁니다. 힘들고 지치게 되는 일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크게 느껴지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의 수명은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병원비며 노후 준비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30년 넘게 혼자 짊어지고 살아오면서 사연자님을 버티게 해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헤어져야 하는지 함께 있어야 하는지 그 답은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사연자님의 마음에 있겠죠. 사연자님이 가장 잘 아시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일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지금 느끼는 그 삶의 문제를 넘어서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씩 그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가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미션은 그 짐을 주님께 맡겨보는 기도해보기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투정도 하고 미움도 좋고 있는 그대로의 것을 주님께 맡겨드려보면 어떨까요? 사연을 주시면서 내 마음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사실 답을 원하는 것도 아니시긴 할 거고요. 지나온 시간 속에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연자님께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내일 안에서 사연자님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행복에 무엇이 가깝게 가는 길일까? 가족 안에서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시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앨런 퍼슨스 프로젝트의 Old and Wise.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5911님, 6월 말 곧 7월인데 낮에 벌써 한여름처럼 덥네요. 집 밖으로 나가기가 싫은데 돈은 벌어야 하고 참 힘드네요.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맘때가 오면 최근에도 그렇고 외국인 노동자분들께서 사망하신 사건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참 너무나 이렇게 더울 때는 그래도 잘 쉬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죠. 전에 산재일기라는 연극을 하나 봤었는데 산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참 많은 분들이 산재로 다치시고 돌아가시고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사는 분들 때문에 사는 분들 덕분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그런 소중한 부분들 우리가 함께 또 기억하고 또 기도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251님, 자의반 타의반으로 7년 다닌 직장 퇴사하고 백수 생활 중인데요. 원래 백수가 되면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지낸 지 벌써 한 달이 되었네요. 근데 문제는 이 생활이 도무지 질리지가 않고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옛말이 있는데 솔직히 돈만 충분하다면 이러고 지내는 것도 괜찮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 떨어지면 이런 생각도 못하겠죠. 한때 유행했던 게 파이어족이라고 했죠. 젊은 나이에 40대 즈음에 돈을 엄청 벌어서 평생 먹고 살 거 걱정 없이 은퇴하는 게 어떤 꿈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지금 다시 이 시대에는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꿈을 꾸면 또 허망한 삶만 보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조금은 더 계속해서 일을 너무 심하게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게 또 중요할까?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명예퇴직을 하고도 또 일을 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쉼이라는 게 참 없어진 것 같죠.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나이가 들어도 지금은 우리가 에너지가 있으니까 또 일을 하시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일을 할 때 참 나의 어떤 존재의 소중함을 느꼈던 분들이 있어서 쉬는 걸 잘 못 느끼기도 하는데 또 지금 우리 시대는 쉼이라는 것의 매력이나 쉼이라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수 생활 너무나 좋은 시기죠. 그런데 우리가 평생 이러고 살 수는 사실 없으니까 또 우리가 정말로 일을 할 때 또 얻게 되는 기쁨들도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너무나 소중하게 잘 즐기시면서 우리가 그것만이 인생이 또 아님을 또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또 일하다 보면 또 쉬고 싶긴 하지만 정말 소중하게 우리의 시간들을 잘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726님, 평생 남들의 기준, 남들이 정해놓은 정답에만 맞춰 살았습니다.
그러다 마흔이 넘은 작년에야 오래 꿈꾸던 가구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온전한 내 선택으로 가득 채워진 일상을 보내보니 이게 진짜 인생의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처럼 낯선 길 위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소희의 Not a Dream 함께 듣고 싶어요. 네, 사연자님처럼 이렇게 아예 다른 일상, 아예 다른 직업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특별히 다른 직업이 아니더라도 남들의 눈치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삶 안에서 나의 것을 해 나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과거에는 조금 더 일찍 시작됐다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늦게 시작됐다고 하면 요즘 시기에는 이 시기가 보통 40대 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또 우리 삶을 수정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확실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때 나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 어떤 사람들은 막 엄청나게 많은 부가 필요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넌 아직 부족해. 너는 더 돈을 벌어야지라고 할수 있는 세상이 지금의 우리 세상이지만 정말로 내가 소박하게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도 있고 꼭 서울에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떤 지역에 머물면서 좀 느긋하게 사는 게 맞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게 우리가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은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들면서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할수 있고 내가 어떤 걸 해볼 수 있는가 참 고민을 해보시면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송소희의 Not a Dream.

비밀과 고민, 걱정과 외로움, 잊고 싶은 모든 것들이 잠시나마 음악과 함께 사라지길 바라는 시간, 음악과 함께 사라지다. 한 곡의 노래를 골라 들려드립니다. 오늘 저의 바람을 담아 골라본 오늘의 노래는요, 카이리 마르퀘스 이반 디아즈의 반델시엘로입니다. 반델시엘로, 우리말로 하늘의 빵이란 제목의 이 곡은 로마 제1회 가톨릭 음악 어워드에서 스페인어 부문 최우수 전래성가상을 받았습니다. 전래성가는 뭘까 하면 미사 안에서 함께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이 순간 미사 안에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텍스트는 웬만하면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던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나의 감정, 나의 체험보다는 이 미사를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이 미사에 충분히 적셔들 수 있도록 함께 한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한데요. 판델시엘로는 영성체 성가로 작곡되었습니다. 신자들이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러 나가는 그 순간 이 가사의 후렴구, 요한복음서 6장 56절의 말씀이 흐릅니다.

대한 위로를 노래하고 3절엔 성체의 신비 앞에 머물 수 있도록 합니다. 미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이 곡의 스페인어와 영어가 교차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언어가 달라도 같은 식탁에서 같은 빵을 받아 모신다는 것, 이 곡은 그걸 음악의 구조 자체로 보여줍니다. 이 곡에서 함께 목소리를 얻는 사람은 카이리 마르케스인데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으로 미국 애틀란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가톨릭 찬양 가수입니다. 모든 콘서트에 성체 조배 시간을 넣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을 작곡한 이반 디아스는 콜롬비아 출신으로 17살부터 곡을 썼습니다. 보고타 하베리아나 교황청립대학교에서 음악을 시작하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합창지휘 석사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마이애미에서 성당음악 감독으로 학교 합창지도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세계 청년대회 두 번 파나마와 리스본에 참여했고 미국 주교회의 의뢰로 리스본 대회 공식 영어 주제가 작업도 맡았습니다. 그가 가진 작곡의 방향은 미사 안에서 기능하는 노래, 그게 그가 평생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명해지는 건 하느님만 되셔야 합니다. 음악은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통로여야 합니다. 그럼 카이리 마르퀘스 이반 디아즈의 반델 시엘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6040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앓은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약을 복용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요.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로 회사를 다니는 일이 요즘 들어 더욱 버겁게 느껴집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사수에게 혼이 납니다. 무엇을 해도 부족하다는 말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도 그 말을 믿게 되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고 그런 순간마다 마주하게 되는 못난 제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거기에 계약직이라는 현실까지 더해져 가까운 시일 안에 어디로 이직해야 할지를 걱정하는 것조차 지금의 저에게는 너무 큰 짐입니다. 돌이켜보면 회사를 다니면서 진심으로 행복했던 기억이 없는데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 없으니 어찌어찌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힘든 게 병 때문인 건지 남들보다 나약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삶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데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로 회사 생활을 하려니 너무 버거워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벌써 15년이나 되셨으면 사실 제가 뭐라고 말을 덧붙이는 게 실례가 되겠죠. 사실 무언가 제 경험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오랜 시간을 겪고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을 먹고 있다는 것은 상담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의미이시기도 할 테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신 것만 해도 제 입장에서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마주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대해나가는 것 자체가 다 도전이고 때로는 우리가 이게 마지막에 힘든 게 병 때문인 건지 남들보다 나약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두 개가 같은 말인 거죠. 내가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병 때문에 나약해지는 거기도 하죠. 근데 그게 내 잘못인 게 아니라 우울증, 불안장애 내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우리는 병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무언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면 그건 병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일종의 병 같은 거죠. 근데 그 병이라는 건 확실히 내 잘못이 아닌 거고요. 근데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가지고 세상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남들보다 더 큰 노력을 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한 발자국 더 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느리고 왜 이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현대 세계는 정말로 그냥 결과만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사연자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남들보다 더 조금은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살아가는 게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또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참 칭찬받고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좀 아파서 남들보다 못할 때 또 혼나면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을 전달해 주시는 것만 해도 또 소중하게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우리 주변에도 또 이렇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해보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또 괜찮지만 또 언제 또 우리 역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의 결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은 그런 것을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큰 짐으로 쉽지 않으신 삶을 살아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15년 동안 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생각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고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는 남겨져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내가 가끔은 욕을 먹고 내가 칭찬을 받지 못하긴 하지만 사연자님의 그 모습 자체도 너무나 소중한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미션은 지금 만나고 계신 상담 선생님께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요즘 삶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연자님께서 노력하시는 만큼 또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조금은 더 서로가 존중해주고 함께 걸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버티는 삶이죠. 우리가 내가 버티기 힘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삶을 함께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3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부서진 이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넋이 짓밟힌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 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입니다. 라디오고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타인과 함께 보내고 있을까요? 돌아보면 집이나 직장을 포함해서 하루 중에 정말로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과 함께 보냅니다. 하지만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혼자만 있는 시간 필요한데요. 누구에게나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이 생각의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혼자의 시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주말인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보낼 계획이십니까? 혼자 계시든지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시든지 그 시간이 값진 충전의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며칠 동안 함께할 신혜이석 다니엘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첫 곡으로 DS 워십의 함께 듣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아, 낯선 목소리 이거 누굴까 하시는 분들 놀라지 마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출장을 간 김슬의 멜라니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며칠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과 새벽의 평화를 열어갈 신혜이석 다니엘 아나운서입니다. 김슬의 아나운서가 콕 집어서 저에게 이 평화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며칠 동안 조금 낯선 목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반가워해 주시면서 함께 평화를 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걸 즐기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편인가요? 어릴 때에는 뭔가 함께하지 않고 저 혼자 따로 있으면 약간 따돌림 당하는 것 같고 외톨이 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고 가정을 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마주하게 되는 그런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굉장히 귀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러 약속 안 잡고 점심때 혼밥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혼밥을 할 때에는 오히려 남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 온전히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좀 돌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서 여유를 더 찾는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또 그 자신이 처한 그런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한데 모쪼록 함께 계시든 또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으시든 그저 주말 주일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토요일 순서 노래의 날개를 달고 라는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늘 청취만 하다가 또 진행을 하려니까 약간 어색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부족하더라도 많은 양해 바라고요. 이 시간 참여하시는 방법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한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1053번 그리고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빵톡으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노래 두 곡 듣고 돌아올게요. 17이다 그 사람을 위한 기도 양채윤 이원락 영광송 하는 사이

노래의 날개를 달고 노래의 날개를 달고 오늘은 강훈 바오로의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로 함께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난 그대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네. 오,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난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게 되었네. 오,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난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게 되었네. 난 세상에 더 많은 것 사랑하게 되었네.

네, 오늘 노래의 날개를 달고 강훈 바오로의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함께 했습니다. 강훈 바오로 형제님, 목수로도 알려지신 분인데요. 실제로 이 목공을 좀 잘 하시고 손재주가 좋으셔서 이 막 기도의자도 만드신 적이 있고 또 그 십자가를 직접 만드셔서 지인들에게 선물하시거나 했던 것도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똑똑히 기억하고 있냐면 사실 강훈 바오로 형님에게 또 제가 그 십자가를 받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 십자가가 저희 집 거실에 지금 시간이 오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떡하니 잘 걸려있고요. 저희 가족들을 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강훈 바오로 형제님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사실은 늘 그렇게 보면서 떠올리긴 하지만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디에 계시든지 늘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듯이 강훈 바오로 형제님도 잘 지내시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막연하게 품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연락도 안 하면서 뭐 그렇게 포장을 하느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어쩌겠어요. 예, 삶이 바쁜 것을. 그래도 이 가사를 하나하나 곱씹어보는 이 노래의 날개를 달고 코너 덕분에 한 번 더 추억에 잠겨보고요. 떠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그대에게 평화를 김슬혜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저는 김슬혜 아나운서가 출장을 간 관계로 며칠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신혜이석 다니엘 아나운서입니다. 자, 김슬혜 아나운서가 자리를 비운 동안 문자 메시지를 많이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3046님께서 방송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정년퇴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연아, 은수가 정말 정말 수고했어 라고 꼭꼭 말해주고 싶네요 하시면서 인순이의 거위의 꿈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 정년퇴직 정말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 퇴직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동안 힘들었던 것과는 무관하게 좀 아쉬운 마음, 또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도 좀 보이시더라고요. 아마도 그 지나온 세월들이 이렇게 나쁜 기억들도 힘들었던 기억들도 많았겠지만 또 쌓아온 그 시간들이 그만큼 나에게 소중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정연님 그리고 은숙님 진짜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축하해 주시는 3046님의 따뜻한 마음씨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1932 쓰시는 분, 비 예보가 없길래 빨래를 엄청 돌렸는데요. 어머나 비가 오네요. 난감합니다. 건조기가 절실한 장마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늘바라기 주님은 나의 빛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쵸. 그래도 예년에 비하면 좀 더위가 늦게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바람이 조금 건조했던 기간이 있어서 저 역시 살짝 긴장을 풀었거든요. 아, 이러다 뭐 장마 없이 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또 국지성 소나기, 또 국지성 호우가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하니까 단단히 대비하시고요. 건조기는 써보니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잘 마르긴 하는데 소중한 옷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럼 신청곡 두 곡 듣고 돌아올게요. 인순이의 거위의 꿈, 그리고 하늘바라기 주님은 나의 빛.

신청곡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인순이 거위의 꿈, 하늘바라기, 주님은 나의 빛이었고요. 여러분께서는 CPBC 라디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성인 코너가 있더라고요. 이 코너 늘 좀 더 재미있게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오늘의 성인 중에는 포르투갈의 성녀 엘리사벳이 있는데요. 엘리사벳은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의 조카이자 데니스 1세의 왕비였습니다. 그의 남편은요, 임금으로서는,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었대요. 그러나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사생활이 문란했고 또 사생아도 많이 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의 성녀 엘리사벳은 남편이 병에 들자 헌신

전면적으로 간호를 했고 포르투갈과 카스티아의 전쟁을 막아내면서 평화의 조정자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수녀원 근처로 거처를 옮겨서 재속회원으로 청빈한 삶을 살다가 선종을 했는데요. 자, 포르투갈의 성녀 엘리사벳 말고도 오늘 추기를 맞이하신 분들은 성 안드레아, 성녀 베르타 등등등 뭐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분들까지 포함해서 뭐 20분이 넘는데요. 오늘 추기를 맞이한 분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대평화 가족들과 함께 축하 인사도 나누고 은총이 가득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저 역시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고영민,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최선미, 너의 죄를 씻으니.

고영민 소년이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최선미의 너의 죄를 씻으니 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겠다 라고 결심한 후에도 신앙인이 아닐 때 예전의 습관을

어리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후에도 과거의 습관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해서 우리도 새 부대로 다시 태어나야겠다라는 결심을 해봅니다. 오늘 그대에게 평화를 마무리하는 노래 성밴드의 새롭게 즐겁게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0: 주옵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 5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기념일인 오늘 미사 집전은 한국 순교복자 성직수도회 부총장 류지인 야고보 신부입니다.

0: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1: 오늘은 7월 5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미사입니다. 입당 성가 287번입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이 미사 동안 우리의 순교자들의 순교 신심을 본받으며 하느님께 마음을 모읍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올바른 신앙을 전파하다가 순교한 복된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셨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도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을 실천하며 교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역대기 하권 2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2: 역대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요아스 임금과 유다의 대신들은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의 집을 저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이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이 예언자들이 그들을 거슬러 증언하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 즈가리아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잘될 리 없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저버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들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요아스 임금은 이렇게 즈카리아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바친 충성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즈카리아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보고 갚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오늘 제2독서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1: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0: 참예수님.
1: 참예수님.
0: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하루지만 오늘은 특별히 한국교회의 수호자이시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첫 사제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인이라고 하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다른 특별한 부르심에 초대된 완벽한 사람,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초인적인 분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김대건 신부님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분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았던 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김대건 신부님은 어린 시절부터 지독한 가난 속에서 자라며 영양 부족으로 키는 컸지만 늘 병을 달고 사셨습니다. 위장병, 요통, 두통에 시달리셨고 18살의 젊은 나이에도 머리카락이 하얗게 세어버릴 만큼 병약하셨답니다. 신학교 스승인 리부하 신부님이 1839년 8월 11일에 르그레즈 신부님께 보낸 편지에는 불쌍한 안드레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늘 위병과 두통과 요통을 앓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만 보더라도 큰 두통을 짐작하게 합니다. 지금 그의 머리카락은 희색이며 회색이고 흰색이고 얼굴빛이 노랗습니다. 저는 일찍이 이렇게 추한 머리카락은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게다가 신학교 시절에는 성가를 부를 때 음정이 전혀 맞지 않는 지독한 음치여서 스승 신부님들의 애를 태우기도 하셨고 때로는 성격이 너무 급하고 저돌적이어서 무모한 행동으로 꾸중을 듣기도 하셨습니다. 21살인 김대건이 1842년 12월 27일 책문에서 조선 밀사 김프란치스코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어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온 사건이 있었는데 메스트르 신부는 리부아 신부에게 쓴 편지에서 안드레아는 밀사를 만나고 나서 더 이상 진전하지 말았어야 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교우들을 만나면 곧 알리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열성에 자극되어 숙고하지 않고 경솔한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국경을 넘은 그는 어떤 주막에서 조선인이 아니라는 의심을 받고 관가에 고발하겠다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수호천사가 그를 보호해 주어 그를 1월 6일 제게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었습니다 라며 행동에 있어서 주의가 깊지 못하다라고 판단력을 의심받고 지적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육신도 약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성격마저 다듬어지지 않았던 청년 김대건이 어떻게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위대한 순교 성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대하는 그분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통상 부족함과 약점은 극복의 대상이죠. 김대건 신부님께서도 극복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족함 때문에 더욱더 하느님께 매달렸고 성모님의 전구에 의탁하셨습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 배가 부서지고 굶주림에 지쳐갈 때도, 매서운 추위 속에서 길을 잃고 쓰러졌을 때도 그분은 오직 하느님의 자비하심만을 굳게 믿으셨습니다.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도정에는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고, 실패나 성공 또는 결실을 내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느님께 맡겨진 몫이라는 완전한 의탁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지금이 박해 시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숨막히고 힘겨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느끼는 좌절감,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으려 할 때 겪는 소외감과 영적인 메마름, 이 모든 것들이 현대판 박해처럼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신앙을 흔들어 놓곤 합니다. 이러한 환난 속에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우리의 부족함에 실망하며 때로는 하느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 순간마다 다음의 관용구를 떠올려 붙여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 도우심을 청하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서는 자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부족함 많았던 청년 김대건이 순교로서 성인이 되신 길입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 옥중에서 교우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편지의 구절을 음미해 봅시다. 세상 온갖 일이 하느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부디 서로 말고 큰 사랑을 이뤄 한 몸같이 섬기다가 사후에 한 가지로 영원히 천주대전에 만나 길이 누리기를 천만 천만 바란다. 하느님을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덕목을 연습하다 보면 신압으로 같은 표현을 그리하여 라고 바꾸어 쓰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령께 도우심을 청했고, 그리하여 넘어질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으며, 그리하여 죽는 순간까지 나는 하느님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리하여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끝내 만났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그 안에서 빛났던 굳건한 신앙을 묵상하며 우리도 용기를 내어 봅시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시련, 나의 부족함조차도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치이고 상처받을 때 억지로 완벽해지려 애쓰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그리하여 김대원 신부님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쁘고 당당하게 신앙을 증거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1: 천지의

0: 되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1: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충실히 증언하며 따를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0: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저희가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순교 정신을 본받아 주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이웃사랑에 힘쓰게 하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0: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공동의 집인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저희를 굽어 살피시어 주님의 지혜를 따르며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참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0: 장기 기증 운동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성자의 희생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으니 생명 나눔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시어 저희가 이 운동에 함께하며 많은 이와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0: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의 모든 일을 굽어 살피시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해와 배려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 참목자이신 주님, 선조들의 순교를 기억하며 충실히 살아가려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사제의 손으로

0: 주님, 저희가 바치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된 김덕원 안드레아 사제에게 육신의 온갖 고통을 이겨내게 하셨듯이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 마음에도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 선조들을 복음의 빛 안으로 불러주시어 무수한 순교자들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셨으며 그들이 갖가지 빛나는 덕행을 갖추고 혹독한 형벌 속에서도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 마침내 아드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한국 순교자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일찍이 복된 순교자 김대건 안드레아가 지녔던 믿음과 용기를 주시어 저희가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충실히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구원사의 영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

0: 경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축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문모 야고보 신부의 순교 이후로 30년이 넘도록 사제가 없는 암흑기를 거쳤어요. 김대건 신부님의 할아버지인 김태현은 몇 시간씩 매일매일 기도할 만큼 신실했지만 결국 세례를 받지 못한 채로 선종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사목활동을 했던 건 이렇게 그냥 세례도 못 받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영향도 크다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유산으로 남겨준 신앙의 선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며칠 함께하고 있는 신혜이석 다니엘입니다.

7월 5일 주일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첫 곡으로 박우곤의 성 김대건 신부님께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김슬혜입니다. 며칠 동안 자리를 비운 김슬혜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평화를 함께 열어가고 있는 신혜이석 다니엘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축일입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만약 없으셨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자유롭게 동네에 있는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성체를 모시고 싶을 때 또 모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나 됐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몇 시간씩 기도할 만큼 신실했지만 결국 세례를 받지 못한 채로 돌아가신 김대건 신부님의 할아버지 김택현 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또 김대건 신부님이라는 큰 멋진 조선의 첫 사제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걸 보면 희망이 있는 한 절망은 없는 것 같아요. 꼭 내 세대에서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게로 의지가 이어지는 것, 그것이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또 선조들이 후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샵 1053번 한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메시지 그리고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빵톡은 무료로 열려있고요. 오늘 축일을 맞이하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세례명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축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줘도 좋겠고 또 오늘은 특별히 주일이다 보니까 또 미사 참례하시면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또 기억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럼 노래 두 곡 듣고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신부의 나는 천주교인이요. 고석 도미노의 귀천.

여름산 양성우. 이 산에는 산비둘기 날고 저 산에는 뻐꾸기 운다. 무수로 쏟아지는 뙤약볕 스며드는 숲 그늘을 따라 내 가슴은 초록으로 가득히 물들었으니 혼자라도 나는 외롭지 않구나. 땅 위의 모든 것이 우연이면 어떠랴. 그칠 줄 모르고 흐르는 여울 물소리를 들으며 이미 사라져간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유난히 넉넉한 여름 산골짜기에서 하늘을 가리우는 수천, 수만의 잎사귀들이 겨울을 미리 염려하지 않듯이 나에게는 오늘이 있을 뿐이다.

탁스의 주님의 계절 듣고 오셨고요.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오늘은 양성우님의 여름산으로 함께 했습니다. 여름산, 보통 우리가 계절을 이야기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마치 어떤 그 생명의 주기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은 늘 뭔가 안녕을 고하거나 이별을 하거나 좀 그 죽음을 의미하고, 봄, 여름은 생명이 막 태동하고 생명이 막 가득해가지고 에너지가 팡팡팡 터지는 것처럼 묘사가 되기도 하는데, 그 느낌 그대로 이 여름을 노래하면서, 여름을 이야기하면서 여름 산골짜기에서 하늘을 가리우는 수천 수만의 잎사귀들이 겨울을 미리 염려하지 않듯이 나에게는 오늘이 있을 뿐이다 로 마무리되는 양성우님의 여름산, 이 식구가 확 와닿네요. 죽을 걱정을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물론 계시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죽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오늘을 만끽하는 것이죠. 아마도 순교하시는 분들도 내가 순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순교를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충실히 살고 오늘 하루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왔고, 그때 그런 피로써 증거하는 선택을 하셨겠죠. 자,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축일이기도 한 오늘, 여름산이라는 시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CPBC 라디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김슬의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며칠 동안 이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 신혜이석 다니엘 아나운서입니다. 3313 쓰시는 분께서 요즘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라고 하시며 신청곡 주님과 같이 보내주셨고요. 또 5698님께서 저는요 떼창을 좋아하는데 피정을 갈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 평화에서라도 하고 싶습니다. 신청곡 할 테니까 이 노래 나갈 때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시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죽게 가오니 신청합니다 하셨거든요. 지치고 힘드신 분들 모두 잘 극복하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신청곡 바로 틀어드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정신의 주님과 같이 야훼일의 음반에서 골랐습니다. 죽게 가오니 보내드려요.

3313님의 신청곡 나정신의 주님과 같이, 5498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야훼일의 음반에서 골랐습니다. 죽게 가오니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말씀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아타나시오가 있습니다. 성 아타나시오 성인은요,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은 후 말레이누스 수도원에서 공부하면서 수도자가 되었는데요. 그는 이후에 수도원장에까지 임명이 되었지만 그 모든 명성을 뒤로하고 은수자로 살기를 꿈꾸며 그리스 북동부에 있는 아토스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고립 생활을 하던 은수자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드는 등 새로운 수도 생활 방식을 창안한 성인이기도 한데요. 성 아타나시오 성인 이야기. 이렇게 성인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야기를 듣다 보면 주변에 이런 성인 가지신 분들이 좀 다르게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하신 분들 성 누메리아노, 성 아가토 등등등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많은 성인들 총 16분 정도 되는데요. 축일을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일에 축일을 맞이하는 기쁨을 더해서 더욱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사랑에 시든 수녀회, 독수리 날개 위에.

사랑에 짙은 수녀회 독수리 날개 위에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들으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가족을 경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그 권고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도 불완전한 하느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는 가족은 물론이고 내 인생에 속한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사랑하고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느껴지신다면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을 들어보시면서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마무리하는 노래, 김미혜의 주님 사랑입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가장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0번 평화를 구하는 기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지구의 어떤 피조물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선택을 내릴 때도 공동의 집 지구를 먼저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구라는 이 위대한 생명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슬혜입니다. 7월에 소개할 책은 아이를 위한 지구는 없다입니다. 이 스마트폰과 AI 인프라 이면에 숨겨진 참혹한 아동 노동과 또 전자 폐기물의 실태를 고발하는 책인데요. 저자이신 김가람 PD님과 7월 한달 동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KBS에서 일하고 있는 교양 다큐멘터리 PD 김가람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분이실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이 책은 읽는데 좀큰 각오가 필요했던 책이에요. 아이들의 피값으로 세워지는 위대한 AI 인프라. 이런 표지에 적힌 문구부터 마음을 참 무겁게 하는 책이겠구나 싶었는데 내용이 정말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2025년, 6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맞나 의심이 될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 디지털 문명 너머에 숨겨진 아동노동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1: 제가 환경 스페셜이라는 KBS 프로그램 하면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얼마나 많은 옷이 만들어지고 버려지는지를 취재를 했었고, 또 먹다 버릴 지구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식품 폐기물 문제를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런 환경 취재를 하다 보니까 옷이든 음식이든 전부 아동노동이 개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싼 값에 많은 것을 만들고 그거를 싸니까 그냥 생각 없이 버리는 그 사슬에 굉장히 싼 값으로 일을 하는 그 아이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뭐 노트북, 또 전기차 이런 배터리에도 아동노동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걸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0: 사실 이전에 이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가 있었고 먹다 버릴 지구는 없다가 있었고 그에 이어서 이제 아이를 위한 지구는 없다까지 지구는 없다 시리즈를
1: 네.
0: 제작하셨는데 그동안 또

0: PD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1: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는 진짜 그 제목처럼 뭔가 하나의 다른 지구가 있다 생각하고 살았어요. 옷을 엄청 많이 사도 버리면은 어디서 잘 처리되겠지. 깨끗하게 뭐 재활용이 되거나 누가 깨끗하게 소각을 해주거나 불쌍한 사람한테 주거나 해서 상관없어 내가 버려도. 왜냐하면 지구는 넓고 바다도 넓고 뭐 하늘도 넓으니까 괜찮겠지. 음식도 버려도 어디서 잘 썼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가 과잉 생산하고 과잉 소비하고 과잉 폐기하는 동안에 우리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구에 엄청난 탄소가 발생하고 환경적인 재앙이 생기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걸 감당하려고 아파야 되고 또 더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재미로 싸서 손쉽게 소비하고 즐겁게 버렸던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어디 쌓인다는 거. 그걸 처리해줄 다른 지구가 없다는 거. 그걸 알게 돼서 소비를 재미로 했던 거. 그냥 스트레스 푸는 걸로 사고 버리고 했던 거 이런 것의 즐거움이 상당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0: PD님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 이 지구는 없다 시리즈를 제작한 지는 수년이 지났어요. 근데 PD님의 변화만큼 크게 세계는 변화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폐기물이나 아동노동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모든 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인데 왜 환경 문제는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는 걸까요?
1: 아무래도 충분히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 보면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제 책에 나오는 아이들도 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에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하루에 뭐 12시간 넘게 일을 하고 1달러를 겨우 받고 힘들게 일하면서 아프고 다치고 죽기도 하는데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주로 이런 소비가 일어나는 일본이나 유럽에서 일어났다면 저는 이 일이 한 달 이상 절대 지속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어딘지 잘 알지 못하는 그 나라는 원래 어렵게 사는 거 아니야? 뭐 그 나라는 그거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정도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뭐 어쩔 수 없지 뭐라는 생각 뒤로 많은 문제를 다 던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한국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미국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죠. 그런데 저 나라들은 뭐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불편함이 우리한테 확 와닿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0: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안 보려고 피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누리는 편안함과 즐거움, 누군가의 고통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진실을 더 많이 알고 알리고 또 행동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봤던 시간이었어요. 함께해 주신 김가람 PD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2: CPBC FM
3: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4: 구원사의 영과 함께
5: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2: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6: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7: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6: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7: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2: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7: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8: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9: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8: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9: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박동호 신부의 사회 교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부분들이나 이슈들을 사회 교리로 풀어보고 교회 가르침을 통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이 시간 말씀에 서울대교구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십니까, 박동원 신부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축일입니다. 보통 이제 안드레아 세례명 가진 분들 가운데 사도 안드레아 세례명 가진 분들이 옛날엔 많았다가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성인 품에 오르면서 대건 안드레아라고 성인에 오르신 분의 이제 이름으로 세례 받은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교우들을 만날 때 세례명을 서로 이제 물을 때 안드레아라고 말하면은 확인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대건 안드레아입니다. 그러면 좀 늦게 세례를 받으셨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안드레아 신부님이 김대건 신부님이 성인 품에 오른 게 말하자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1984년 그러니까 200주년 할 때에 200주년 때인가? 200주년 때죠. 그때 이제 성인 품에 오르셨으니까 그분은 적어도 1984년 이후에 세례 받으신 분. 물론 이제 뭐 지금 2026년이니까 그것도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네요. 40년 가까이 되니까 뭐 최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대건 안드레아 세례명을 가지신 분들은 1984년 이후에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어린아이들하고 얘기할 땐 그런 걸 굳이 안 물어봐도 되는데 이제 어른들끼리 이제 할 때 어르신들 중에 늦게 세례 받으셨군요.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여튼 그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그 사제

축일이긴 한데요. 오늘 복음 말씀을 또 사회교리의 어떤 렌즈를 끼고 한번 보게 되면은 생각해 볼수 있는데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사도들한테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총독하고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는 얘기는 김대원 신부님도 이제 똑같은 형국이 된 거죠. 이른바 세계 인권 선언이 나올 때가 이제 1948년이고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이 있거든요. 16개 문헌 가운데 하나가 그건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말하자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 가운데 하나가 종교 자유에 관한 권리였어요. 근데 그거를 주로 이제 인권선언이 이른바 서구 세계, 뭐 유럽이라든가 북미주를 중심으로 했고, 그러니까 거기서 종교 자유에 관한 건 어떤 배경도 있냐면 그 서구 사회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교 문명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두 번의 대분열 뭐 갈라지게 되죠. 하나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유럽에서 동유럽 쪽으로는 이제 동방교회가 차지하게 되잖아요. 주로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교인데 둘로 갈라진 겁니다. 서방교회도 둘로 다시 갈라지죠. 그러니까 루터 신부로부터 비롯한 종교개혁, 서방교회도 둘로 갈라지고, 크게 보면 세 개가 생긴 겁니다. 동방교회 하나가 있고 서방에서는 또 둘로 나눠지고.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내가 서방교회에 있을 때 우리 뭐좀 쉽게 표현해서 우리 동네는 전부 다 이제 이른바 복음주의라고 통칭을 하거든요. 개신교라면은 거기서 나는 가톨릭 신앙을 고백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다시 또 반대로 가톨릭의 어떤 모두가 가톨릭 신자인 그 지역에서는 내가 이른바 비가톨릭 그리스도 개신교라고 공개적으로 사적이든 공적이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불편한 거죠. 또 만약에 동방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인권 선언에서 이제 말하자면 서구 문화를 바탕으로 한 세계 인권 선언에서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양심의 자유의 범주 안에 집어넣을 때는 바로 이 동방교회냐 서방교회냐 또는 서방교회도 루터란이냐 가톨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외부적인 강압을 받지 않는다라는 선언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종교 자유예요. 근데 더 크게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식민 지배가 있었잖아요.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식민지 팽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시아든 남미든 아프리카든 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그게 서구의 관점에서는 뭐 미신이 됐든 아니든 간에 아니면 종교라고 보기 어렵든 간에 그건 자기네들의 관점이었지만 수천 년 동안 또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아시아 대륙은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은 아프리카 대륙, 남미는 남미 대륙 그 안에 그 고유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을 했고 또 예절을 했는데 식민지 팽창하면서 그것을 강제하기도 하고 말하자면 충돌하기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그게 이슬람이 됐든 또는 뭐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간에 다른 식민 지배,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어떤 그 포섭 또는 억압이라는 이 외부적인 조건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식민 지배를 받는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보면 이제 짧은 35년의 역사였지만 처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할 때 통감부를 둘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첫 번째로 경제권을 이제 뺏어가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합병을 할 때는 비로소 그 뭡니까 그 정치권 자주권을 뺏어가고 외교권을 뺏어가고 그리고 국방권도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른바 그 문화 동화 정책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일본 말을 쓰게 하고 일본 이름을 갖게 한 다음에 신사 참배를 강요하거든요. 말하자면은 그 지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의 마음, 정신을 완전하게 말하자면은 일체시켜야 되는 거죠. 뭐 나쁘게 말하면 세뇌시키는 거고 좋게 말하면 동화시키는 거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 중에 하나가 언어를 바꾸는 거, 이름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원래 그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집단적으로 공동체 차원에서 믿어왔던 것들, 그걸 종교라고 한다면 그 종교 자체도 바꿔버리는 거죠. 신토이즘, 신도로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것처럼 비슷한 겁니다. 근데 그게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가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를 식민지배할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다면은 그 원래 있던 이른바 이제 우린 원주민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 뭐 누구나 다 자기 동네의 원주민이죠. 그러면 원주민이 아닌 사람은 딴 동네에서 온 사람이 힘으로 종교를 바꾸게 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럴 때 발생하는 최악의 상태가 순교인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에 너가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총독하고 임금들은 무엄마도다 이런 거죠. 불순한 사상을 가지고 와서 내 백성을 우리 동네를 어지럽힌다고 보는 거죠. 뭐 요즘에 언어를 말하면 공안 사건이 되는 겁니다. 공공의 안녕을 침해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형벌로 다스렸고 형벌의 가장 극단이 사형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박해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는 바로 그런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계인권선언에서 종교 자유를 양심의 자유로 함께 세계가 물론 모든 나라가 다 서명한 건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큰 거죠. 그 말을 다른 식으로 말하면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니까. 그리고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은 부정적인 접근이라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종교를 양심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의 다른 뜻은 양심에 따라서 종교를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모든 종교들이 대충 그런 성향을 갖지만 자기 종교가 절대적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믿는 거하고 다른 종교를 부정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톨릭 교회가 그 전까지는 참된 유일한 종교는 뭐냐 하고 말할 때 그걸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단언을 했었거든요. 그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교라든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은 참되지 않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되지 않은 거는 진실을 깨우쳐주는 게 계몽이잖아요. 관계가 좀 다르죠. 평등하다라든지 존중한다가 아니라 참되지 않은 종교에 빠져서 미몽에 헤매는 당신들을 빚을 비춰 계몽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계몽하는 사람은 사명감인 거고 그리고 그 계몽을 받는 사람들은 무지몽매한 집단으로 보는 그런 인식이 깔리게 되거든요. 실종 이제 문화 우월주의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물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참된 종교라고도 우리는 믿어요.
그렇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이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닌 그런 그리스도교가 참되지 않다라고 단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2차 바티칸 공의회가 1962년에서 65년 사이에 열렸을 때 16개 문헌 가운데 한 종교, 그 한 문헌,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이 의미가 큰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문이 열리냐면 다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교를 이웃이 되는 거고 단죄의 대상이라든가 꾸짖음의 대상이 아니라 형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동방교회도 그리스도교잖아요. 마찬가지고 여기서 그런 점에서 하나가 교회 일치 운동이 생기는 가능해지는 거예요. 일치라는 게 회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두 셋 다른 다르지만 다시 그리스도교라는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하느님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고 성령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그 공통 분모를 토대로 한 형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말한 일치는 회귀이 아니고 함께 간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한다, 서로 인정한다, 서로 사랑하는 대상인 거죠. 그거를 다양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종교와의 관계도 개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교가 아닌 것은 말하면 종교로 치지 않았다고 치면은 그리스도교 우월주의라면은 그럼 다른 종교 불교나 유교나 유교라든가 이슬람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열의 관계이든가 대립의 관계이든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뿐만 아니라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어떤 배경에서 그걸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다른 종교와는 무엇으로 일치하는가? 각 종교마다 지향하는 바가 있는데 공통 분모가 있는 거죠. 그게 사회교리에선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는 겁니다. 교리라든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섬세한 차이가 있기도 하고 그것을 일치한다거나 용인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신념에 관한 문제이고 자신이 믿는 진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하거나 타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 지향하는 바를 통상적으로 이게 비그리스도교 종교들 이슬람이든 불교든 유교든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 하나. 또 한 가지는 세상의 평화를 염원한다는 거. 이 두 가지는 공통 분모예요. 모든 종교들이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조목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철학적이고 또는 신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한다는 데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이 공통분모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염원한다는 이 공통분모를 가지고는 뜻을 모을 수가 있는 거죠. 방법이 다를 수 있고 토대가 다를 수 있지만 겨냥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가 가능해진다. 종교 간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말할 때는 교리를 하나로 뭉치고 교리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한다는 이런 내용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다른 것을 접함으로써 서로 풍요로워진다라는 이런 관점도 있지만 지향하는 목표가 수렴된다. 인간의 존엄함과 평화로 수렴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간을 존엄한 삶으로 안내하는데 방법에서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다, 협력할 수 있다는 거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뭔지를 얘기할 때 또 마찬가지로도 공통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길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럴 때 말하자면 종교 간의 대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치도 영어상으로는 약간 우리말로는 그냥 일치라고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말할 때는 유니온을 말하고 또는 다른 교회하고 종교랑 말할 땐 에큐메니칼이라는 얘기도 쓰는 거예요. 그건 문맥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어쩌면 그런 점에서 예수님 시절에 사도들이 예수님 직후 사도들이 다른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갔을 땐 아마 그때는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 제국의 총독들이나
또는 더 나아가서 황제나 더 나아가서 총독이 직하라는 총독 있지만 또 총독 밑에 있는 이른바 클라이언트 킹이라고 하거든요. 식민 지배 당한 나라의 지도자들 앞에 가서 예수를 증언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그때 많은 분들이 박해를 받거나 순교를 하게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한 2000년 지난 다음에 종교라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이것도 결국은 사람을 죽인 거니까 인간의 존엄함을 훼손하는 거니까 그 맥락에서는 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폭력의 빌미가 되기도 하고 종교가 폭력의 동기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고 깨우친 게 세간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2차 바티칸 공의회고 저쪽 개신교 쪽에서는 이른바 비가톨릭 그리스도교 쪽은 세계교회협의회 같은 데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자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교리랑 관련해서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관찰해야 될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하나의 현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당한 거는 박해인데 순교인데 가하는 건 박해잖아요. 구조적으로 신념을 놓고 사람을 죽이고 또 사람이 신념 때문에 죽는 이 일에 대해서 이른바 앞에 잠깐 말했지만 이른바 인권선언 이후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시민권이거든요. 한 사람의 고유한 주체로서의 그는 양심에 따라서 말하자면 진리에 스스로 충실하거나 또는 표현하거나 그걸 또 종교도 그 영역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 이데올로기랑 관련이 또 되는 거예요. 배경으로는 그 이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같은 게 이 종교의 자유와도 궤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사상의 자유 같은 경우, 표현의 자유 같은 경우가 그만큼 본질적인 건데 역사 속에서는 만만치가 않은 거죠. 우리 사회에서 주는 함의는 더 크죠. 우리는 지금 이제 전체주의적인 그 획일화된 어떤 통제 사회에서 벗어난 지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나하고 이념이 다르다. 나하고 세계관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관용적이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이죠. 그런 걸 통상적으로 세상에서는 진영 간의 대립이라 그러고 각 진영 안에는 자기네들이 공유하는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한편에는 반공 이데올로기든 한편으로는 시장 자유 이데올로기든 한편으로 이쪽 다른 편에서는 자유의 이데올로기든 또는 전체주의 말고 공화의 이데올로기든 한편으로는 이쪽에서는 시장의 자유 말고 그러니까 공동체의 어떤 지향적이든 같네. 그러니까 돈 지향적이냐 사람 지향적이냐 그런 걸 또 진보니 보수로 나누고 해가지고 그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거를 최근에 들어선 더 그런 것이 좀 우리 파시스트적 성향이라 그러거든요. 집단화가 되면서 그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낙인을 찍어서 낙인을 찍은 다음에 그를 배제하는 쪽으로 그럼 이게 자칫하면은 이게 전체주의적 혹은 파시스트적 어떤 흐름으로 내받칠 수가 있다. 내달릴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대목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인다 할 때 많이 바라는 게 극단적 정치 세력의 등증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익스트리미스트라 그래요. 극우는 약간 그 표현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우자가 들어가면은 좌가 대상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극단주의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말하자면 보통 여러 다양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다양한 요소 나머지를 다 부정하고 극단의 하나만 가지고 극단의 소수만 가지고 극단의 특정만 가지고 절대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세력을 넓히게 되면 숫자는 다수인데 극단의 사고에 물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로잡힐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데올로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한 요소이기도 한 거거든요. 특징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추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다. 과연 양심의 자유,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그 인권에 관한 거, 그리고 진리에 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또는 자각하고 있는가,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하늘바라기가 부릅니다. 주님은 너의 의지. 예, 함께 듣죠.

하늘 바라기에 주님은 너의 의지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오 14세 교황의 지난 5월 15일 발표한 회칙,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간 또는 인격을 호위하는 것에 관한 회칙, 인류의 숭고함 혹은 인성의 숭고함, 이 회칙을 지난주에는 인트로 머릿말과 다섯 개 장의 타이틀을 간략하게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머릿말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머릿말은 그 16항까지인데 새로운 사태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회칙이 이제 레오 13세 교황이거든요. 레오 지금 14세잖아요. 레오 13세 교황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135년 전이죠. 1891년에 레룸 노바룸이라는 회칙을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 회칙의 부제는 제목은 이 라틴 말의 네룸 노바룸은 레룸 노바룸은 새로운 사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사태라고 번역도 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일들이에요. 사물들, 일사, 그러니까 일은 이제 정치, 경제, 문화 같은 일이고 사회 일로 외교 이런 것도 일이고 물은 새로운 거는 그때는 이제 이른바 과학. 테크놀로기죠. 그런 점에서 새로운 사태라고 번역한 말도 많지만 새로운 사물들이 나타났다. 새로운 시대다. 라는 거. 그리고 그것의 부제는 우리가 통상 이제 레룸 노바룸을 새로운 사태라고 번역하면서도 우리 가톨릭 교회의 노동헌장 이렇게도 번역을 별칭으로 하거든요. 노동헌장. 그러니까 노동을 강조한 거죠. 그만큼 노동이 열악한 처지에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물론. 근데 부제는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 대해서예요. 연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막시즘이요. 이미 막시즘의 사회주의 혁명은 벌어진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이 첫 번째는 전제하는 건 상호 의존적이라는 걸 전제해요. 서로 대립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막시즘에서의 초기의 무브먼트 운동에서는 이걸 대립의 관계로 봤단 말이에요. 노동이 자본을 처부숴야 된다라든지 자본이 노동을 지배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뭐 아주 속 내용까지 다 말씀드릴 정도로 지식은 없는데 아주 단순화하면 초기 산업자본주의는 초기 산업자본주의잖아요. 첫 자본주의 원형은 새로운 자본의 등장이거든요. 새로운 형태의 자본. 그러니까 그거를 통상적으로 잉여 자본이라 그래요. 옛날의 자본은 땅이었는데 이 자본은 공장을 돌려서 잉여 자본이 발생해버린 거예요. 많이 남아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땅에서 농사를 져가지고는 쌀이 대풍이 들어서 많이 버는 것도 제한적인데 한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땅에서

1년 농사해가지고 뭐 몇 마지게 쌀이 몇 가마 나온다 정해져 있는데, 이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지고 원거리 무역을 통하다 보니까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지는 이제 하기 나름이 된 거예요. 한계가 없어진 거죠. 당연히 흘러넘치는 걸 잉여라고. 그래서 흘러넘친 잉여 자본이 발생했는데, 역설적으로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를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떤 그런 조건으로 농사를 저어서 하려면 땅이 말하면 100m, 100m, 만 제곱미터 있어야 되는데, 근데 공장을 질 때는 그냥 10m에 100제곱미터만 있으면 되는 거고, 만 제곱미터에서 농사를 질려면 소위 말하면 일꾼이 100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제곱미터 안에서 공장을 질 때는 기계를 3대만 들여놓으면 8시간 노동해가지고 9명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명이었던 이 농업에서 100명이 필요했는데, 이른바 공업, 산업에 들어가서는 9명밖에 필요하지 않는데, 산업 간에 시프트가 발생했어요. 농업에서 말하자면 간의 수공업이라면 대량 생산의 공업으로 자리를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명의 노동자가 필요했던 1차 산업에서는 2차 산업에서는 9명만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면 91명의 노동자가 일할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잉여 노동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 자본이 팽창하고 그만큼 잉여 노동이 또 발생한 것이 사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쪽에서는 이 자본을 어떻게든지 억제 아니면 타파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는 사회주의자들은 이 생산시설이라고 하는 생산 기반, 그걸 인프라라고 흔히 말하죠. 그런 것들을 땅하고 공장하고 이런 것들을 개인이 소유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걸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어떤 출발이 되는 거고, 초기 산업주의는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세계화 어떤 흐름도 있고 원거리 무역이 있으니까 이제 시장을 개척하면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른바 이제 한쪽에서는 자본을 우선하는 자본주의, 그 자본을 가지고 그게 땅이 됐든 공장이 됐든 이 자본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 그 자본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누가 소유할 거냐 할때 잉여 자본과 잉여 노동이 가지고 오는 불러오는 이런 불균형을 심화하려니까, 이 자본을 한쪽에서는 사회가 운영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개인이 시장의 운영에 맡겨야 된다, 그걸 자유주의라 그러고 사회가 운영해야 되는 걸 사회주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주의의 반대 대립 이념은 자유주의인 거죠.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대립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서구 중심의 관점에서는 대립되는 걸로 보는 거겠죠. 자, 어쨌든 레오 교황은 그럴 때그 새로운 사물 또는 새로운 사태에서 부재를 노동과 자본의 관계로 부재를 설정하고, 노동과 자본은 상호 의존적, 상호 보완적, 상호 도움이 돼야 되는 관계에 된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미 시대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잉여 노동과 잉여 자본이 만약에 이렇게 격차가 너무 커져 버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의 역사를 말할 때 바로 이 대목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잉여 노동,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났고, 그러니까 그 비도시 지역의 이분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런던이라는 도시로 다 몰려들어서 런던에 쉽게 말하면 빈민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빈민 구제법을 엘리자베스법이라고 해서 처음 만든 거여서, 그러니까 국가 왕국이겠죠 그때. 그 왕국이 이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개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회복지의 기원, 역사라고도 기원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새로운 사태라는 회칙은 1891년에 부재를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 관한 회칙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새로 출현한 신흥 자본가 계급이라고 흔히 말하죠. 신흥계 옛날에는 땅을 중심으로 하는 귀족 계급이 아니라 이제는 이 자본을 사적으로 소유한 새로운 계급이 생긴 거고 이 계급이 노동자 계급에게는 어마어마한 격차를 벌이게 되니까 이른바 계급 투쟁이란 말이 나온 거죠. 계급 간의 스트러글이 사회를 말하자면 헤쳐나가는 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때 교황은 그렇게 계급 투쟁할 일이 아니고 서로 노동의 계급, 자본의 계급이 서로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가 호소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를 안 기울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는 이미 뭐랄까 유럽이라는 그 무대 자체가 그리스도교 문명권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쨌든 그 새로운 사태가 반포되고 135년이 되는 게 이제 오늘 올해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오 14세 교황님의 측은 오늘날의 새로운 사태로서 경청했다고 봅니다. 저는 진단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미 한참 전부터 한 30년 됐나요? 유엔이라든가 이런 데서 항상 염두에 뒀던 사회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염두에 둔 게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한 60년대, 70년대는 정보통신 더하기 운송수단의 획기적 발전이라 운송수단. 근데 이게 8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정보 인포메이션 소통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스들 그러니까 정보통신에 더하기 이제 이거 더하기 거기다 붙이는 게 디지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운송수단은 빠져요 이미 너무나 그거는 이제 당연히 돼버린 거 그 대신에 이른바 AI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시대를 진단 그래서 뭐 유엔도 그렇고 이른바 선진국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투자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이 기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회칙에서 말하는 처음에 말한 우리 시대의 새로운 사태들을 만약에 요약하라 그러면 이미 사회에서 특히 선진 사회에서는 이야기했던 것들 그리고 지켜봤던 것들 진단하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해서 왁자지껄하는 거요. 이른바 정보통신 기술 더하기 디지털 기술 더하기 AI 기술들 그래서 전부 다 복수예요. 정보통신 기술 이렇게 우리는 단어를 쓰지만 속 내용은 기술들이고 디지털은 뭐 당연히 그 다음에 또 새로 등장하는 게 AI 기술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제 문화 이런 얘기할 때 세계화 얘기도 많이 하고 더하기 여기서 플랫폼이란 말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모든 것들의 이 AI 빼고는 모든 것들의 공통점 뭐냐면 이른바 유비쿼터스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적 제약이 마치 없는 것처럼 세상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AI는 마치 사람을 대신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기계였고 기계가 자동화였고 자동화 다음에 컴퓨터화였고 그 다음에 로봇화였는데 이제 AI까지 온 거거든요. 자 이런 얘기들을 이미 1990년 이때부터 많이 걱정을 해왔어요. WCC도 그런 걱정을 했고 세계교회협회 그리고 UN도 관심을 가졌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르호 교황은 오늘날의 새로운 사태로 이제 수용을 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말하자면 두 번째가 오늘날의 새로운 사태를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것을 교회 관점에서는 아직 그 갈림길에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태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우린 무엇을 선택할 거냐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부분에서 성경의 두 이미지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바벨탑의 이미지 하나는 느헤미야가
이제 유배 이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이라는

이제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1항부터 16항까지만 그 행간의 의미나 뜻을 해석하는 문해력이 있으면 이게 이 문헌의 전체의 요약본이다. 핵심 요약이다 보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문학 비평 같은 걸 보면은 그 문해력이란 말도 있지만 리터러시란 말도 많이 쓰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문해력인데 여기서 문해력 할 때 하나가 덧붙여져요. 맥락에 대한 파악. 그러니까 한 글이 있으면 행간에 읽는 거 더하기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무슨 뭐 그 무슨 시 중에 뭐 윤동주의 서시 할 때 그 시 행간에만 읽는 게 아니고 윤동주라는 시인이 몇 년도에 이 시를 썼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 이 시를 썼는데 그 시대적 배경, 정치적 배경, 경제적 배경,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줄 알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윤동주라는 시인과 시를 이해하려는 시도 그거를 이른바 리터러시라 그래요. 단순히 글을 읽는 거는 문맹을 벗어난 거고 문맹이 아니라는 거고 문해력은 글과 글 사이에 행간을 읽을 줄 아는 거,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거고 리터러시는 이제 문학 비평 같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대적 보통 맥락이라 그러거든요. 컨텍스트 맥락을 같이 고려해서 전체적인 메시지를 찾아내려는 것 그거를 이제 리터러시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 1항부터 16항까지 이 내용은 우리에게 만약에 문해력이 있으면은 아, 이 문헌 전체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가 파악할 수 있다면 리터러시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시대적 배경 말하자면 역사적 맥락 시대적 맥락 또는 과학의 진보의 맥락 이런 모든 맥락을 다 고려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문헌을 좀 더 읽고 더하기 관련된 것들도 파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전환을 이룬 대목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태까지 사회교리를 말할 때 언제나 출발은 사람부터 출발했거든요. 사람에서 사회로 나간 거예요. 사람 얘기를 먼저 하고 사회를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 머릿말 부분에서는 공동선을 먼저 얘기를 하고 인간다움을 다음에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리버럴 자유주의자들의 접근과 사회주의자들의 접근, 그러니까 사회적 소셜 어프로치가 있고 리버럴 어프리치가 있거든요. 어떤 현안을 바라볼 때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볼 거냐, 사회주의적 관점으로 볼 거냐가 있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도 자유주의적 접근으로 문제 해결의 길에 나설 것인가, 사회주의적 만약에 사회주의라는 게 여러분 귀에 거슬리시면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가, 공동체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가 이런 거예요. 근데 레오 14세 교황의 이 머릿말 부분에서는 공동선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공동선을 위해서 건설하고 건설하는 그 과정 안에 언제나 인간으로 남아있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먼저 말하고 공동선을 그다음에 인간을 말하고 인간 존엄만 말하는 거니까 순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태까지 사회교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180도 다른 순서가 다른 어프로치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비유를 좀 생각했냐면 사회 현안이니까 문제니까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부터 출발해서 사회 구조를 바꾼다도 있지만 구조를 바꿈으로써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게 우선하고 어떤 게 나중에 되는 정답은 없습니다. 사회적 가르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맥락에 따라서 그 맥락에는 시간의 맥락과 공간의 맥락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인간이 귀하다고 말을 해도 물적 자원이 전무한 상태, 아주 빈곤한 상태에 있는 분들은 품위 있는 삶을 말하기 전에 생존부터 걱정하잖아요. 식량부터 걱정하잖아요. 식량부터 걱정하는 사람한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얘기를 하면 아주 가깝할 수가 있죠. 물론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그런 점에서 이게 사람의 차원에서 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사회 차원을 하면서 사람 얘기를 할 것인가는 시대적, 시간적, 시대적, 공간적, 지리적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선택하기 나름인데, 여태까지 교황들의 문헌은 사람을 먼저 얘기를 하고 사회, 제도, 조직을 나중에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돌아가신, 작년에 돌아가신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른 자리에서 그 말을 해요. 너무나 우리는 리버럴리스틱 어프로치, 표현은 그대로 쉽게 말하면 사람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익숙해왔다. 그게 찬미바드손 대체로 많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의 다른 뜻은 이제 교회만이 아니고 모더니즘이 끝나간다라고 말할 때 비평하는 분들의 주의 요지는 이 사람의 자유에 대한 절제, 다시 말하면 사회에 대한 책임, 또 다시 말하면 미래에 대한 책임. 책임은 무거운 짐이거든요. 자유는 가벼운, 누리고 싶은 거고, 쉽게 말하면 자유는 누리고 싶은 거고 책임은 덜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근데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덧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위한 절제가 브레이크가 안 걸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파괴하는 휴머니즘의 붕괴, 토대가 무너진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모더니즘, 근대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과르디니 같은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맥락이고, 그것을 이제 프란치스코도 자주 인용했거든요. 그런데 프란치스코는 인용은 했지만 여전히 사람 중심이었어요. 그 여태까지 전통. 예를 들어서 찬미바드소서도 그렇고, 모든 형제도 그렇고, 1장에서 사회연을 말하고, 2장에서 복음의 빛을 말한 다음에, 3장에서는 사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4, 5장에서 정치나 경제, 사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 회칙은 전혀 다른 접근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머릿말에서만큼은 아주 뭐랄까 여태까지 보이지 않던 사회교리의 접근법이 나타났다. 뭐냐면 새로운 사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두 개의 성경 이미지를 제시한 다음에 빛으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물어봤는데, 그 세 번째가 빌딩 포 더 커먼, 공동선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 제가 어떤 비유를 좀 드냐면, 방청소를 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방청소에 비유하자면, 방청소를 한 다음에 샤워를 할 거냐, 샤워를 한 다음에 방청소를 할 거냐, 똑같은 얘기인데, 같은 얘기지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 새로운 회칙, 새 회칙은 접근법에 있어서도 눈에 도드라진 모습이 이 머릿말에서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고, 다음 주는 1장부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전하리, 함께 듣죠. 자,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의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의 하루하루는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졌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따박따박 한결같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데요. 그 사랑을 제때 부족함 없이 되갚고 있을까요? 그저 염치 없이 넙죽넙죽 받기만 하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그 어마무시한 사랑을 오롯이 되돌려드릴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 그 빛나는 지혜를 함께 찾겠습니다. 2주의 책,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7월 5일, 7월 첫 주일 2주의 책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세븐데이즈의 내가 그댈 함께 들으셨어요. 2주의 책 책방치기 글 쓰는 아나운서 김지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일은 최양업 신부님 이야기를 나눴죠. 배론성지도 생각이 났고 최양업 신부님의 삶과 영성, 양들이 있어 나는 걸었네. 정말 땀의 순교자의 열정을 느끼다 보니까 저도 지금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이제 완전히 여름으로 왔죠. 피정은 여름 피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주교구에 있는 배론성지 중심으로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방송 끝난 다음에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2주의 책 가족들도 계시고 또 최양업 신부님을 위해 기도하시겠다는 2주의 책 가족들의 문자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생활성서사에서 나온 양들이 있어 나는 걸었네는 여러분께 선물로 드릴 거고 순차적으로 성서사에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7월 중에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오늘은 가톨릭 출판사의 두 권의 책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귀 쫑긋하고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신부님 이자 작가, 이자 번역가인 이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바로 만나야겠죠. 음악 한곡더 듣고 오늘 북쉐프 가톨릭 출판사의 영성 서적과 함께합니다. 나윤권의 동감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을게요.

0: 주님께서는 우리를 몹시 사랑하십니다. 생애 첫 들숨부터 마지막 날숨까지 삶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변함없이 끝도 없이 영원토록 사랑 또 사랑하시죠. 그 위대한 사랑을 그 엄청난 은총을 어떻게 얼마나 되돌려 드리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는 한 성인이 있습니다. 인간은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평생 단 하나의 질문을 품고 전생애를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서 광활한 생애 대지를 가로질러서 주님께로 걸어간 그분, 오늘 이 시간 한 권의 책으로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르나르도 성인이 말하는 하느님을 사랑할 의무가 담긴 책 시네론, 이 책 준비했어요. 이 책을 우리말로 옮겼고 여러 사제들과 함께 쓰고 엮은 또 한 권의 책, 사제들의 시대 공감을 품고 오셨습니다. 가톨릭대학교에서 윤리신학을 가르치면서 글도 쓰고 책도 내면서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오롯이 봉헌하는 사제이자 작가라고 해야겠죠. 방종우 야고보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방종우 네. 야고보 신부입니다.
0: 아, 2주의 책 출연 오랜만이고 저는 박수로 기쁜 소식으로 신부님이 여기 오신 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그 사이에 근황으로 저희 2주의 책에서 소개했던 어쩌면 삶을 견디게 하는 것들이 세종도서에 무려 세종도서에 그래서 이제 전국 곳곳에 학교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신부님.
1: 네. 예. 네, 일단 네, 그래도 세종도서가 예. 그 심사위원분들이 여러 책들을 이제 1년 동안 출판된 가운데 또 책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뽑아주시는 건데 영광스러운 일이죠. 영광스러운 일이고 한편으로는 좀 쑥스럽기도 한데 네, 그래도 또 더 좋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많이 남겨지는 또 사업이다 보니까 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방종우 작가님이라고 신부님 모시기 전에 네. 소개드렸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삶을 견디게 하는 것들로 모실 때 이 시간만큼은 제가 신부님이라는 직함을 빼고 작가님으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었거든요.
1: 네, 기억이 납니다.
0: 예, 그래서 제가 앞서 간단하게 얘기할 때는 신부님 했지만 이제는 작가님으로 모셔서 작가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오늘은 두 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번역가이시기도 하고 또 네. 작가로 모신 거예요. 베르나르도 성인의 이야기를 번역하신 분으로 첫 번째 책 나눌 거고 또 사제들의 엔솔로지라고 하죠. 글들을 모아서 엮은

0: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책 사제들의 시대 공감 요 책을 나누려고 하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작가님의 번역하신 책도 엔솔로지 선물로 드리니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랜덤 발송으로 갑니다. 예수 성심 성어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6월 한달 살고 지금 7월 첫주 작가님과 함께 하는데 그래서 예수 마음, 예수 사랑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작가님과 저희가 2주의 책으로만 만나지는 않잖아요. 저는 따로 뭐
1: 네.
0: 고회로 만나기도 하고 또 저에게 해주시는 말도 있고 그럴 때 베르나르도 성인의 사랑의 네 단계를 말씀해 주셨고 그게 저에게 큰 위로가 돼서 2주의 책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애론을 먼저 얘기하려고 합니다. 신애론 표지를 보니까 베르나르도 성인으로 보이는 수도자가 기도선을 하고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수도자들은 탁발이라고 해서 정수리 부분을 이제 깎는 머리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신부님은 이 머리 해도 잘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일단 머리는 우리 남자의 구화를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0: 남자는 머리빨이다.
1: 네, 이제 탁발은 지금은 없어진 전통이지만 네, 없어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0: 예, 그리고요.
1: 네, 그리고 이 표지를 보면 베르나르도 성인이 이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참 너무 이렇게 디자인을 예쁘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들고 네, 여기 이제 또데 딜리젠도 데오라고 써 있거든요. 데 딜리젠도 데오라는 말이 라틴어 말로 써 있는데 이게 하느님을 사랑함에 대하여 혹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책의 제목은 신애론으로 나왔지만 하느님을 사랑할 의무 뭐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신애론에서 베르나르도 성인이 지으신 하느님을 사랑할 의무가 1부에 들어가 있고 2부에 이제 베르나르도 성인의 삶이라든지 영성 또 이것에 대한 해제들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우리가 신애론이라고 이렇게 책을 제목을 지은 건데 원제가 원래 데 딜리젠도 데오예요. 하느님을 사랑한 것에 대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0: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군요. 그리고 베르나르도 성인에 져서 하느님을 사랑할 의무의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고요. 작가님은 강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강의하실 때 종종 이 성인의 말을 전하고 또 인용하시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책으로 나오니까 더 반가워집니다.
1: 네, 이 책이 되게 우리 신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내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하느님께 무언가를 청하고 원하는 것을 말씀드릴 때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마치 하느님이 부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혹은 하느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내버려 두셨지라는 생각이 들때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신앙 생활에서 떠나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특별히 또 본당에 있을 때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려줄 수 있어야 할까 생각해야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사실 이 신애론 이 책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번역하면서 많이 어떤 위로와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래서 또 강의 때 어쩔 수 없이 또 자연스럽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랬던 것
0: 흘러 넘치는
1: 같습니다.
0: 거죠.
1: 네,
0: 예.
1: 맞습니다.
0: 베르나르도 성인을 사실 그렇게 많이 아실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베르나르도 하면은 전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분 계실 수 있거든요. 예, 성인을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베르나르도 성인은 굉장히 오래된 성인이시죠. 그리고 이제 약간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일단 교황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교부 시대의 마지막 이제 인물, 마지막 교부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1090년대에 태어나셨고, 1153년에 세상을 떠나셨고, 또 1174년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신 지 20년 정도 만에 로마에서 시성이 되셨는데. 일단은 이제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는 있지는 않은데 특별히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그리고 프랑스권에서 굉장히 큰 수도회가 있거든요. 시토회라는 곳인데 굉장히 커다란 수도회예요. 지금도 전통이 굉장히 많은 그 시토회에

0: 소속이 돼 있던 분이기도 하셨고 또 특별히 클레르보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굉장히 많은 영성 서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에 그 문장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어서 당시에 굉장히 커다란 어떠한 작가로서 또 영성가로서 활동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또 그나마 조금 알려져 있는 부분은 이제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 전쟁을 좀 그리스도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좀 알려져 있어서 십자군 원정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달변가로서 또 활약을 하셨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이로써 제가 아는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작가가 둘이 생겼네요. 한 명은 베르나르도 성인, 한 명은 방종우 야구보.
0: 아,
1: 에세이스트라고 해야겠죠.
0: 저는 이분께는 전혀
1: 신발끈을 묶어드릴 네. 자격조차 없다. 뭐 이런 겸손을 또 표현하시겠지만 달변가, 베르나르도 성인, 방종우 야구보. 저 이런 게 너무 좋아요.
0: 감사합니다.
1: 귀가 빨개지고 계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결국 이거 들으려고 이 책을 쓰신 거고 또 얘기를 나누려는 건데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네 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부터 먼저 예와 함께 얘기해 주시죠.
0: 네, 이 신혜론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설득력을 가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랑의 네 가지 단계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하느님을 우리가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교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사랑의 단계를 태어나면 밟아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네 번째 사랑에 대한 게 이르게 됐을 때 우리가 그야말로 하느님께 완전히 가까워지는 이제 그런 이제 순간이 오게 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단계면 가장 낮은 단계예요. 이 단계는 뭐냐하면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뭐 책을 본다거나 맛있는 것을 먹는다거나 이 모든 것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내가 이게 좋으니까
0: 네.
1: 이 책을 읽는 거죠.
0: 네.
1: 뭐 그런 느낌?
0: 그렇죠. 그리고 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아 저는 제 자신보다 제 손주가 더 이제 귀합니다. 제 자녀가 잘 되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저보다는 제 손주나 뭐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1: 그렇죠. 자기가 손주를 사랑하니까.
0: 그렇죠.
1: 그런 거니까요.
0: 그게 네. 나에게 커다란 기쁨이 되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고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이 단계에서부터 사랑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1: 예,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뭡니까?
0: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인간이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다 보면 일종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들, 뭐 죽음이라든지 병마라든지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불행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사랑의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느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찾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을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성당에 왜 나오세요? 라고 신자분들께 물어본다라면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성당에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서요. 혹은 하느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니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혹은 특별히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간식이 맛있어서요.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1: 예.
0: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당에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1: 예.
0: 근데 이 두 번째 단계에는 일종의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느님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제 등을 돌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나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신앙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혹은 그런 경우도 있죠. 정말 이제 성당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특별히 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부, 초등부 교사를 열심히 하다가 임기가 끝나는 순간 안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1: 완전 번아웃.
0: 그렇죠.
1: 네.
0: 그게 번아웃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사하면서 내 신앙의 의미를 찾았는데 그게 이제 임기가 끝나거나 그것을 다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성당에 별로 나올 의미를 못 찾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게 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단계를 생각해 보면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시험 때만 성당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거나 내내 성당 안 나오다가 뭐 수능 미사 전에만 나와서 기도를 하고 또 결과지를 받아든 다음에 시험을 못 보면 이거 봐 하느님 안 계셔. 혹은 시험을 잘 보면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된 거야. 금방 또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떠한 상황들이 이두 번째 단계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할 때 생기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단계밖에 안 되나 보다 좀 슬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베르나르도 성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단 자신을 위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하느님보다 내가 더 많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느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노력만 한다라면 이제 우리는 더 높은 신앙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독려를 하시죠.
1: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완덕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마치 미성숙하다라고 여기시는 건좀 오해인 듯하고 좋은 시작이고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라고 여기는 게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에 넘어 뭔가를 바라는 청원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과 친해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두 번째 단계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이쯤에서 여기에 맞는 음악을 하나 듣고 가면 좋겠는데, 이 음악의 시작이 이래요. 정말 어린 여자아이가 진지희 배우 아시죠? 빵꾸똥꾸루 유명한, 지금은 성인이 된 드라마에서 엄마한테 얘기하거든요. 엄마, 사랑이 뭘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 대사로 시작되는 음악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한때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입니다. 연애시대 송북에서 골랐어요. 이하나의 목소리도 들어가 있는 곡, 당신의 연애시대 Love is Two. 함께 들을게요.
2: 엄마,
3: 응?
2: 사랑이 뭘까?

0: 네, 당신의 연애시대 러브이스2였습니다. 연애시대 송북 중에 한곡 골라서 들었고요. 오늘 방종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선 번역하신 책 신애론으로 베르나르도 성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고요. 이제 이 이야기 조금 더 나누고 사제들의 시대 공감인 엔솔로지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의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도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1: 네, 사랑의 세 번째 단계는 인간이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0: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
1: 네.
0: 예.
1: 이 단계는 뭐냐면, 먼저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자신을 위해 하느님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자신을 위해 하느님을 사랑하다 보면,
0: 예.
1: 이제 내가 원하는 시간과 방식은 아니지만, 더긴 시간과 커다란 어떤 기회 안에서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더 좋은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제 더 이상 하느님의 가르침이 나에게 부담스럽지 않고, 뭐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계명과 관련된 가르침들 있잖아요. 그런 걸 따르는 거가 이제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느님께 이 보답을 어떻게 드려야 되지? 어떻게 선물을 드려야 되지?라는 걸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0: 그 사랑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1: 그쵸.
0: 내가 해줄 거 없을까?
1: 그쵸.
0: 뭐 이런 거죠.
1: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더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0: 그러니까
1: 것처럼.
0: 작가님한테 제가 신애론이 나왔으니까 한권 사줄까? 뭐 이런 거.
1: 맞습니다.
0: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 그걸 받은 우리
0: 예.
1: 이제 아나운서님은
0: 네.
1: 저한테 아, 이 신애론을 받았으니 뭘더 드려야 될까?
0: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한권 선물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1: 예.
0: 저는 뭘더 해드려야 될까?
1: 아.
0: 한권더 사서 다른 사람한테 선물해야 될까?
1: 그쵸, 그쵸.
0: 뭐 이런 것들.
1: 맞습니다.
0: 예.
1: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이 있겠죠. 하느님이 당장 부재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이러한 사람들은,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 하느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분명 나에게 또 어떤 힘이 되어주고 계실 거야. 자, 이러한 단계에 있는 것이 세 번째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0: 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느님이 생각하는 시간이 다르다라고 그런 말도 하면서 기다리게 되는데 그것이 세 번째 단계네요.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아, 이렇게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은 좀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마지막 네 번째 어떤 단계입니까?
1: 네, 사실 세 번째 단계까지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하느님을 위해 하느님을 사랑한 게 제일 높은 단계일 것 같은데 그 다음 단계가 뭘까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번째 단계는 인간이 하느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하느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단계.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단계는 사실 세 번째 단계가 끝이에요. 네 번째 단계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약간 비유적 표현인데 뭐냐 하면, 하느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게 하느님을 직접 뵙게 되면 이제는 완전히 인간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천상의 방식으로 하느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어떤 우리가 어떤 고통, 어떤 슬픔, 기쁨 이런 인간의 감정이 아닌 하느님과 소위 말해서 거의 일치하는 단계,
0: 하빌.
1: 지복지간의 단계에 이제 오르게 되는 게 바로 이제 하느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단계인데, 또 베르나르 성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 번째 단계가 마지막이긴 하지만 아주 일시적으로나마 네 번째 단계를 경험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있대요.
0: 방종우.
1: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0: 웃으시라고.
1: 네.
0: 예. 그래서요.
1: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0: 예.
1: 순교자들입니다.
0: 오.
1: 네.
0: 순교하실까요? 방종우 신부님은? 아니, 이것도 농담이고요.
1: 네.
0: 아, 그러네요. 진짜 순교자들, 우리 성인들, 신앙
1: 그쵸.
0: 선조들.
1: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목숨을 바치는 것, 그리고 고통을 감내하는 것, 정말 어떤 목이 잘리고 팔이 이제 잘리는 그러한 과정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0: 그리고 그 시작이 예수님 아닐까요? 물론
1: 그쵸.
0: 뭐 삼위일체로 하나이시긴 하지만
1: 그쵸, 그쵸.
0: 그래도 우리를 또 사랑해서 하느님을 사랑해서 목숨을
1: 네.
0: 내어놓으시잖아요.
1: 근데 그게 목숨을 내어놓는 그 단계에 이런 순교자들의 모습을 증언해놓은 기록들을 보면 정말 천상의 사람처럼 웃고 있었다. 혹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하느님을 뵐 수 있음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이제 아 인간의 어떠한 물리적인 감정이라든지 어떤 아픔, 고통, 슬픔, 기쁨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하느님과 합일이 되는 단계,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는 단계,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사랑의 단계, 그게 이제 하느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단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주일이잖아요. 네. 주일에 이주혜채 가족들을 만나니까 자주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우리 중심에 내가 아닌 하느님을 둬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 아닌가라는 말을 하는데 이 설득력으로 네 단계를 거쳐서 종국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그 말씀이네요. 방금 제가 얘기한 것.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 내 중심에 하느님을 두고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며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와, 그러니까 이 시내론으로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1: 네.
0: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바는 어느 단계인지도 생각하면 좋겠고. 신부님은 어느 단계를 오르내리시는 것 같습니까?
1: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뭔가 그럴 때 있잖아요. 특별히 어려운 일 없이 평온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느님을 위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이제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때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저에게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제 하느님께 이야기를 하죠.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그럴 때일수록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단계를 계속 기억하면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아 분명히 하느님께서 또 다른 어떠한 도움을 주시고 또 나중에 또 하늘나라에서 예를 들면 만나게 될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자기 객관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내가 힘들 때 거기에 매몰되면 저는 그 스트레스가 결국 화로 나와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 특히 가까운 가족들을
1: 네.
0: 그래서 떨어져서 보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그때 내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 네.
0: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영성적으로 이 성인의 이야기도 기억을 하지만 우리 마음을 다독여주는 사제들의 문장을 좀 읽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어지는
1: 네.
0: 사제들의 시대 공감입니다. 이 표지를 보니까 신부님을 다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1: 네.
0: 신부님 들이죠. 마치 어벤져스가 모인 느낌. 근데 센터에 누가 있냐? 바로 이분이다.
1: 아 이거 기억 니은 순이에요.
0: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중앙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토 정중앙 양구처럼 신부님이 아주 무게감을 잡고 양팔을 올리고 딱 손을 모으며 우리 독자들을 만나는 느낌인데 예, 좀 표지 소개해 주시고 예, 어떻게 엔솔로지가 됐는지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1: 네, 책의 제목은 사제들의 시대 공감이고요. 총 6명의 이제 신부님들의 글을 모아놓은 엔솔로지 책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사제들의 시대 공감인 만큼 사실 사제도 한 명의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또 희망을 가지게 되는 또 이러한 단계를 이제 우리 신부님들이 여러 신부님들이 함께 적어놓으신 겁니다. 그러한 상황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자분들과 사제들이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의문을 품은 적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맞이했던 사제들이 맞이했던 시련, 방황, 침묵, 관계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좀 솔직하게 풀어놓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된 하느님의 사랑을 또 고백해놓은 책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0: 참 시를 낭송하시듯이 말씀하셨는데 짧게 이야기하면 저희도 힘들어요.
1: 우리도 약해요.
0: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친근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엔솔로지라는 그 단어도 낯선 분이 계실 거예요. 특정한 주제나 기준에 따라 여러 작가의 작품을 한데 모아서 엮은 작품집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신부님이 그 주제는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라 잘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니까 성함수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작가님으로 제가 호칭을 바꿔서, 우리 작가님의 문장을 사랑하는 독자, 청취자들이 참 많습니다. 서울주보에도 글을 쓰고 계시니까 주일마다 작가님의 문장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에서 방향을 잡는 분도 계실 거고, 작가님이 고른 사제들의 시대공감의 일부 이제 제가 음악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낭독해 주시죠.

훗날 하느님을 마주하는 영광스러운 때가 온다면 씩씩대며 여쭤볼지도 모를 일이다. 대체 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지만 결국 영원 안에 머무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곁에 있는 아버지의 환한 얼굴을 마주하며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순간이 올 것만 같다. 그리고 그 순간은 아마도 하느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순간이리라.

0: 사제들의 시대 공감 중에 방종우 야고보 작가님이 쓰신 부분을 작가의 낭독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묘하게 또 신해론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1: 네. 예.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경험을 이제 신해론에 빗대서 여기에 이 또 사제들의 시대 공감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느님의 어떠한 사랑과 배려를 느끼면서 이제 2단계에서 하느님을 원망하다가 3단계로 다시 이제 또 돌아서게 되면서 그러한 과정들을 좀 적어놓은 부분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고통 중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3부 사랑 그늘진 자리에서 비추는 빛 중에 일부를 읽어주신 겁니다. 6명의 사제가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교구도 다양하고 수도의 신부님도 계십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정말 다양한 신부님들이 글을 써주셨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저희가 가톨릭 출판사 웹진 거기에 이제 글을 올려주시는 신부님들의 글들을 뽑아놓은 건데 정말 좋은 글들이 거기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 웹진, 가톨릭 출판사 웹진도 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저자를 소개해드리면 일단 인천교구 신부님이시고 인천 가톨릭대학교에서 교의신학을 가르치시는 명형진 신부님이 네, 글을 써주셨고요. 대전교구 신부님이시고 또 대전 가톨릭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양성하시는 문재상 신부님이 네,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살레시오회 신부님으로서 서울시립 청소년 드림센터에서 청소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이제 심재현 신부님이 또 글을 써주셨고 또 서울대교구 신부님이시고 대치동성당 주임 신부님이시죠. 은성재 신부님께서 또 좋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0: 그리고 또 은성재 신부님은 꽤 오래 우리 청소년
1: 맞아요.를
0: 위해서 애써주셨죠. 아지트도 네. 같이 기억을 하고요. 예.
1: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톨릭대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서울대교구의 이한석 신부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글들을 써주셨습니다.
0: 네, 이한석 신부님은 성경약방으로 네. 우리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청취자들 오래 만나셨는데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인 최고의 명약을 청취자들에게 전하면서 또 글로 풀어주신 성경이 최고의 신경 안정제다 뭐 이런 말씀도 저한테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신부님의 문장도 신경 안정제가 될 테니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 그리고 진짜 예. 이 책에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다른 또 책들이랑은 좀 특별한 점이 있는데 부록으로 모두를 위한 기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각각의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글을 쓰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서 기도문을 다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또 하느님께 청하는 기도도 또 보시면 또 좋은 묵상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그래요. 책에 있는 이 기도로도 기도 바치는 마음으로 읽고 또 기도를 바치시면 좋겠고 가톨릭 북 플러스 웹진에서 방종우 신부님 포함한 여러 사제들의 글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 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이걸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도 좋겠고요. 마무리할 시간 다 됐네요. 오늘 베르나르도 성인의 사랑의 4단계 신해론으로 전해주셨고 또 사제들의 엔솔로지, 사제들의 시대 공감까지 나누는 동안 저는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이문세의 곡인데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네.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결국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베르나르도 성인이 얘기한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 나를 사랑하는 단계를 지향으로 둬야 하며 사제들도 힘들다. 저도 힘들고
1: 흔들리고 묻고 하지만 기도하면서 또 하느님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야 한다.
0: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 말을 네.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위로가 되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오랜만에 이주의 책으로 오셨는데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좀

0: 아우, 매력적이에요, 정말. 예, 이문세의 목소리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들으면서 오늘 함께했습니다. 방종우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이문세의 목소리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들으셨고요. 윤상의 목소리로 너에게 이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후 야구 보신 분님과 함께했네요. 가톨릭 출판사의 책두 권으로 신부님이 번역하신 신애론 그리고 신부님이 쓰신 에세이 다른 사제들도 함께 썼죠. 사제들의 시대 공감까지 들으면서 이책 받고 싶다는 분이 있다면 방송 끝나는 시간까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과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는 곡 오늘 베르나르도 성인의 사랑 이야기했으니까 이곡 준비했습니다. 신효범의 사랑하게 될줄 알았어. 들려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5: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4: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5: 뭐라고요?
4: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6: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7: 주님의 영과 함께.
8: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9: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이 물건은 중요한 거니까 잘 둬야지 하고 신경 써서 잘 뒀는데 결국 그 잘 둔다는 것 때문에 어디에 뒀는지 도무지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무 잘 두려고 신경을 쓴 게 바로 그 이유죠. 보안에 신경 쓴다고 비밀번호를 너무 복잡하게 바꾸면 정작 본인이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맹점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하던 대로 내버려두는 Let it be. 캐세라세라의 그 기쁜 뜻이 생각나기도 하네요. 주일의 시간을 보내는 비법도 대단한 것보다는 그저 마음의 평화를 들여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7월 5일 7월의 첫 번째 주일 아침 첫 곡은요. 도리스 데이 캐세락세라. 저는 살레시오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이것을 어디에 둬야 할까 심사숙고해서 너무너무 잘 두었는데 나중에 그걸 도무지 당최 어디에 뒀는지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정말 황당하죠. 마치 보안에 신경 쓴다고 비밀번호를 특수문자에 숫자에 다 조합해서 마구 어렵게 해서 결국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황당함과도 같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그저 하던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그런 레릿비 정신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주일의 시간도 너무 잘 보내야지 계획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내 마음의 평화를